0: 5월 21일 목요일 부부의 날 첫 곡 이무송 사는 게 뭔지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 수녀입니다. 가정의 달 5월 21일이잖아요. 오늘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바로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죠. 요즘같이 핵개인의 시대에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부부라는 그 이름이 더더욱 소중합니다. 결혼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요. 생테주베르의 이 말,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 참 아름답지 않나요? 가끔 서로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속도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그 길 위에서는 우리 어디로 가고 있지? 서로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부의 힘이 아닐까요? 마주보는 사랑은 설레일 수는 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뢰와 동행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늘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손을 꼭 잡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보시게 예쁜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혜영님 그럼요 그럼요. 아우, 하느님 보시게 예쁜 부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인간이 봐도 아름다우면 하느님이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류하느님은 부부의 날이고 절기로 소망인 목요일 세상의 모든 부부님들 축하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부부님들 님 좋습니다. 축하하고 행복한 그런 여정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순이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은빛 창가. 이 순간부터 그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당신의 곁에 있을 것을 서약합니다. 당신의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을 나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 친구로 여기고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무를 것을 약속합니다. 결혼 서약서의 이 맹세들 잘 지키고 살고 계신가요? 미국의 결혼 서약서 역시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쁠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사실 호르몬의 장난이어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이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부족해서다. 사랑을 지나서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친구 같은 그런 단계로 넘어가죠. 그걸 지나다 보면 사랑과 전쟁의 단계인 전우애로 산다고도 흔히 말하죠. 우리의 테스형 소크라테스는요, 무조건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철학자를 넘어서 거의 득도를 할 지경으로 초월한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전후에도 꿋꿋하게 산전수전, 인생의 공중전을 다 겪은 후에 머리 희끗해지는 나이가 돼서 늙은 어깨 기대고 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다정한 시선들, 그건 부부로서 오래 살아낸 사람들만이 누리는 아름다운 낙원, 우정의 풍경이 아닐까 합니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7150님이 신청한 이 노래를 신청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다른 중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쓰럽고 잘 적응할까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이들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눈물까지 났다고 그렇게 사연 주시고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7150님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예, 아이들은 잘 적응합니다. 어른들이 또 너무 걱정을 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 믿어주면 됩니다. 예, 오늘 부부의 날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어떤 결혼서약서 요즘은 결혼서약서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906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최초의 여성 잡지가 있었어요. 최초의 여성 잡지 아시나요? 이 여성 잡지는 가정 잡지 가정 가정이란 말을 가정이라고 했죠. 여기에 부부식계명이 있습니다. 120년 전 부부식계명 5계명은 남편이 되는 이, 나머지 5계명은 아내가 되는 이를 위한 계명이에요. 남편이 남편 되는 이에게 이 계명을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는 계명이 있는데요. 지금과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계명 5계명을 보면요. 밖에서 불편했던 일로 집안 식구를 대하지 마시오. 그 불편한 얼굴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가 자거나 밤늦게 들어오지 마시오. 이게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녀가 있는 데서 아내의 허물을 꾸짖지 마시오. 그리고 친구 접대한다고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오. 그리고 5계명에는요. 외모, 옷이나 옷으로 인해서 잔말 마시오. 잔소리하지 마시오. 이런 거죠. 아내가 되는 이에게 주는 또 5계명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족한 일이 있더라도 조용하게 말하시오. 남편이 친구와 대화할 때 뒤에서 엿듣지 마시오. 함부로 옷을 구하기를 일삼지 마시오. 목소리를 크게 하여 불쾌하게 하지 마시오. 이런 120년 전인데 지금과 뭐 크게 다른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거의 존중하라, 배려하라, 말투에는 이런 거 신경 써라 이런 거잖아요. 똑같네요. 지금하고. 우리 참 전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 부부의 날을 맞아서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당연하겠죠. 오늘의 키워드는요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다섯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이어지는 노래는요. 유정석 질풍가도 2037님이 신청하셨어요.

유정석 질풍가도.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와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2달의 마음 양식이 담긴 1년 정기구독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에 당첨되시는 다섯 분은 7월부터 나가니까요. 오늘 바로 신청해 주세요. 책 선물 있어요. 책. 자기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이죠. 최영환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샵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문화선물이에요. 2주의 문화선물. 브레이트의 대표작을 날카로운 풍자와 밀도 높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연극이죠. 예외와 관습, 다채로운 노래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족 연극입니다. 장소는요. 대학로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시어터 202호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1053 들어오셔서 글머리 공연 혹은 연극하시고 성함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CPBC 라디오 이용 조사하고 있는 거 더 좋은 CPBC 라디오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좋았는지 어떤 것이 아쉬운지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피드백으로 더 나은 더 좋은 CPBC 라디오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소유시간 약 5분이라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도 드립니다. 언제나 들어도 좋은 노래, 추억의 노래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인데 동요 신청하신 분이 있네요. 이성원 노을. 그리고 도윤주님이 신청하신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두 곡 듣고요. 오늘의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 키워드는 부부입니다. 부부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노래 들으시면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부부. 부부입니다. 부부의 날이라서 더더욱 부부라는 키워드에 어떤 오자 토크가 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부부하면 떠오르는 나만의 다섯 글자. 우리 부부의 자화상이 담긴 그 솔직담백 다정달달한 오자 토크 기다립니다.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 의료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발랄 솔직한 감정을 만나는 시간이죠.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부부, 부부입니다. 반고흐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부부란 둘이 서로 반짝 반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반이 모이면 하나를 누릴 때 포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합쳐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일을 잃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말 총체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빛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하면 떠오르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만의 정의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아 다섯 글자 지금 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9359님은요. 부부하면 다섯 글자 함께 적응함. 함께 적응함. 맞추기 너무 힘들죠 하셨어요. 부부만이 함께 적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저희 수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함께 적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에게는 더욱더 적용되는 말이겠죠. 4340님은요. 부부하면 이런 다섯 글자입니다. 닮아가는 둘. 그렇죠. 적응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죠. 닮아가는 둘. 선을 봐서 저는 만났는데요. 보는 사람들마다 저희 부부가 하관 쪽이 좀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싫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면서 무덤덤 참 많이도 싸웠어요. 지금은 전외로 살고 있어요. 라고 했었어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합니다. 얼굴, 그러니까 서로 성격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도 닮아간다는 말 있습니다. 9383님은요. 평생 옆지기. 평생 옆지기. 아우 너무 따뜻한 말이에요. 아웅다웅 다투다가도 평생

평생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부의 날, 서로의 존재가 소중한 오늘이죠. 은빛 가진 가족 모든 부부들 부부의 날 축하드립니다 하고 하트하고 다정한 사연까지 보내주셨네요. 오늘 부부의 날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 부부입니다. 부부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정의, 여러분만의 아이디어, 여러분만의 센스 만점 빛나는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박용님이 신청하셨어요. 조용필 친구야.

조용필 친구요 들려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부부는요. 결혼이 실패한 이유는 우정이 부족해서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 결국 우리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 부부의 날 부부에 대한 키워드로 여러분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6140님 언제나 로또. 부부는 언제나 로또. 왜요? 참 안 맞아요. 로또 잘 안 맞잖아요. 아, 이 말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832717님은요. 부부하면 다섯 글자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산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의리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의리와 신뢰로 살아가고 있죠. 4776님은요. 의견 차이임. 의견 차이임.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요? 방금 전에 전화 통화로 싸웠거든요. 헐. 어떡하죠? 뭐 괜찮아요. 4776님. 의견 차이로 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서로 화해하면 되는 거죠. 특별한 거 아니니까.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핑계도 좋잖아요. 오늘 부부의 날이야 하면서 핑계로 뭔가 화해 제스처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1님은요. 부부하면 싸워도 내 편. 그럼요. 그럼요. 부부는 싸워도 내 편. 언제나 내 편. 또 어떤 분은 언제나 왼수 이럴 수 있나요? 0367님은요. 부부하면 영원한 전우. 아우, 수녀님 서로를 지켜주는 전우가 아닐까 싶어요. 결혼 50년 차입니다. 크크크. 와, 결혼 50년이면 뭐 산전수전 공중력까지 다 겪으셨으니까 전우에만 있겠어요? 엄청난 서로 간의 애정, 우정, 뭐 모든 정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결혼 50년 차 존경합니다. 영원한 전우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아, 이 타이밍에 오늘 부부의 날에 꼭 이 노래 들으면 좋겠죠.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목소리.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4340님이 신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정태춘 박은옥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 오늘 목요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부부에 대한 키워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지요.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2와 1, 5월 21일 날짜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 있네요. 7525님은 늘 짠한 마음,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바라보면 늘 짠한 마음이라는 게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0553님은 오케스트라, 이것도 좋은데요. 함께 적응하고 조율하고 화음을 내는 것. 1588님은 종합운동장, 부부의 모든 희로애락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듯합니다. 예, 그리고 7698님은 참 좋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 함께 산다는 건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름을 견디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애쓰며 손을 맞잡고 가는 동행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세상 모든 부부에게 동행길에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끝곡은요, 조코코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부부는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고 동행하는 동반자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여러분 뵐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 뚝하면 아빠가 함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심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 먼저 사진을 찍거나 눈으로 한번 감상하고요. 먹기 전엔 향을 먼저 맡으며 어떤 맛일지 상상해봅니다. 물론 음식의 맛은 혀가 느끼는 미각이 결정하지만 시각과 후각이 함께 더해지면 그 경험은 훨씬 풍성해지죠. 우리의 감각은 따로 움직일 때보다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그러니 이 좋은 계절도 온 감각을 열고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룬 톤스코 루소렌센의 페리콘딘의 페리콘딘 자 페어 알지그 이 트래디셔널 곡 덴마크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0: 룬 톤스코르 소렌센의 베리콘디네. 이 전통 민요 페어 아일 지그인데요. 이 페어 아일이 뭐냐면 그 니트입니다. 니트. 이 옷도 이렇게 니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 니트 이 만들 때 뭐 부르던 음악 또 노래 춤 이런 걸 이제 페어 아일 지그라고 하는데요. 데니시 스트링 쿼텟 덴마크 현악상주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장인보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이재진 씨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올려주셨고요. 김양희 씨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제가 어저께 광주일보에 쓴 이 기사가 벌써 나왔군요. 바그너의 오페라에 매혹되는 것 오늘 아침에 읽으셨나 봐요. 제가 쓴 기사였는데 이게 이제 그 금년이 바그너의 그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150주년이라서 세계 곳곳에서 그 링 시리즈 니벨룽의 반지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제가 담았고 이 바그너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써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석만 해요. 유경량 씨 올려주셨고 이상윤 씨 축하합니다. 앞으로 2시간 네 감사합니다. 엄계선 씨, 춤은 못 추지만 마음만은 들썩들썩 명랑한 음악으로 출발하네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오신 2주 계시는 손님을 위해 딸기 배달 가며 들어요. 2주나 계세요. 너무 행복한 시간 되시겠습니다. 잘 또 한국 재미있게 또 엄계선 씨가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또 안경근 씨,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부부의 날과 절기상 소만입니다. 어느새 부부의 연을 맺은 지 45년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소만은 보리와 미래 이삭이 조금씩 여물어가는 계절이랍니다. 비가 잠시 그쳤네요. 평화를 빕니다. 뭐 오후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촉촉하네요. 네, 그래서 그 비가 그 우산으로 막아도 막 옆으로 바람이 불면서 입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 비와 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출석하는데 자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경동나비엔 또 IS 동서 현대해상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917년 칠레 산카를로스에서 태어나서 1967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세상을 떠난 칠레 아주 유명한 민속음악 가수 바로 비올레타 델 카르멘 파라 산도발, 비올레타 파라라고 하죠. 대표적인 곡 Gracias a la Vida, 보컬의 메르세데 소사 음성이었고요. 기타의 허르헤 카프루네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인생이여 감사합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안개 뿌리듯 비가 오네요. 인생의 심연을 헤치고 나온 듯한 소사님의 음성. 검은 독배 한동안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슬픈 노래보다는 명랑한 노래가 더 좋아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야, 이거 조금만 요 잘못 넘어가면 조금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돼요. 자, 평택실내악축제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PCMF 평택실내악축제 금요일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6월 5일 금요일 7시 30분, 6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날 새로운 울림의 시작 Overture of New Resonance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스트링 퀄텟 C장조, 모차르트의 트리오 E플랫 장조, 케일번호 498 케겔슈타트, 그리고 보호슬라프 마르티누의 주방의 레뷰, 그리고 훈멜의 피아노 오중주 들으실 수 있고요. 바이올린의 이지혜 노예리, 비올라의 서수민 이강현, 클라리넷의 조인혁, 또 바이올린 비올라의 이수민, 피아노 이묘선이 함께하고요. 바순의 김현준, 트럼펫의 성재창, 또 첼로의 박상민, 더블 베이스 이창영,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함께하는 무대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다섯 분께 투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53, 발트슈타인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프레스티시모, 피아니스트 라두 루프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53 발트슈타인 참 베토벤을 많이 도와준 후원자죠. 발트슈타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프레스티시모 우리 다시 나중에 만나요. 이러고 베토벤이 써준 곡이었죠. 피아니스트 라둘루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일범리 유클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와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강금석 씨 올려주셨고요. 정수란 씨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선곡표 보니 곡들이 다 좋으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어우 긍정적이셔서 좋습니다.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편안한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음악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마리 정현님과 글쌤님이 안 계시니 허전하네요. 그 엄계선 씨가 또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 또 기다려볼까요? 조아키노 로시니의 일 바르비에르 디 시빌리아, 세비야의 이발사 가운데서 뭐 거의 그 이 도시에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팔방미인이 나타났습니다. 라르고 알팍토 툼 델라 치타, 바로 로시니의 분신 같은 피가로의 모습인데요. 바리톤 페터 마테이. 이 페터 마테이는 스웨덴 출신의 바리톤으로 정말 저 좋아합니다. 아주 연기가 빼어나고 또 아주 이 음성도 굉장히 시원한 페터 마테이. 그리고 로렌스 레네스가 지휘한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Gioachino Rossini의 Il Barbiere di Siviglia, Sebia i Balsai, Opera Buffa, 코믹 오페라 가운데서 Largo al factotum della città, 나는 이 도시의 제일 가는 팔방미인, 함께 만나봤습니다. 마리톤, 페터 마테이, 그리고 로렌스 레네스가 지휘한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죠. 자, 이 곡 역시 또 이 피가로의 즐거운 성격과 여기저기서 부르는 인기남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노래 6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프라노 최정원의 공연이 있습니다. 롯데 콘서트홀이고요. 김광현이 지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그리고 라임 트리 프렌즈가 함께하는 공연이 되겠는데요. 깊이 있는 음색과 감미로운 표현력, 유튜브 5천만 조회로 사랑받은 목소리고 한국 가곡의 감동을 가장 아름답게 전하는 성악가,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는 목소리, 소프라노 최정원이 전하는 가장 빛나는 음악의 순간, 한 곡 한 곡이 선물이 되는 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날 레퍼토리는요, 또 카치니와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드보아 반 아스텐의 이힐리베디히, 뿌랑크의 레슈맹 델라무르, 사랑의 오솔길, 드보르작의 루살카 오페라 가운데서 달림에게 바치는 노래,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서 I Feel Pretty, 리차드 로저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서 Climb Every Mountain, 모든 산을 올라, 또 윤학준 곡 마중, 정환호 곡 꽃피는 날, 김주원 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정희선 곡 어느

수빈 메타는 1978년부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아 13년 동안 악단을 이끕니다. 이는 당시 뉴욕필 역사상 가장 긴 음악감독 재임 기록이었는데요. 그만큼 뉴욕필은 메타의 음악성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고 이후 그는 활동 무대를 오페라 영역까지 더욱 넓혀갑니다. 1985년부터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마지오 무지칼레 극장에서 수석지휘자 겸 음악감독으로 활동했고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독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도 활약합니다. 특히 메타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압도적인 균형감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했는데요.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쇤베르크의 모세와 아론 같은 거대한 작품에서도 탁월한 집중력과 스케일 있는 해석을 보여주죠. 그리고 1990년 그의 이름을 전세계 대중에게 각인시킨 역사적인 무대가 열립니다. 바로 트리테너 콘서트였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세 명의 거장이 함께한 이 공연은 클래식 역사상 가장 성공한 공연 가운데 하나로 남았는데요. 음반은 엄청난 판매 기록을 세웠고 TV 중계 역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세 명의 개성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낸 인물이 바로 수빈 메타였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코모 푸치니의 투란도트, 그 중에서 네순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함께 듣겠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거 원래 순서는 카레라스, 도밍고, 파바로티입니다. 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이 쓰리 테너 콘서트를 엮었기 때문에요. 자, 수빈 메타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델 오페라 디 로마, 로마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루빈 메타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민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랫동안 깊이 신뢰하고 사랑한 지휘자입니다. 그와 베를린 필하모닉의 첫 인연은 1961년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역사상 최연소 데뷔로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는 단숨에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를린 필과 꾸준히 협연하며 수많은 명연주를 남깁니다. 루빈 메타는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지휘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음악적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단원들 역시 그와 함께 연주한 순간마다 큰 신뢰와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죠. 특히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악단은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전통과 자부심이 강한 빈필은 지휘자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악단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연주회장에 지휘자가 등장해도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면 단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빈필이 루빈 메타에겐 세계 클래식 음악계 최고의 무대 가운데 하나인 신년음악회를 1990년과 95년, 1998년, 2007년, 2015년까지 다섯 번이나 맡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함께한 말로의 교향곡 2번 부활은 루빈 메타의 정열적인 에너지와 빈필 특유의 화려한 음색이 잘 어우러져 명반으로 손꼽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2번 레저렉션 부활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인 루히그 플리센더 웨베궁 조용하고 유려한 흐름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3악장이고요. 루빈 메타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가 이제 최초로 또 성악을 집어넣어서 쓴 교향곡이죠. 교향곡 2번 레저렉션. 사막장 스케르초 인 루히흐 플리센더 베베궁. 스케르초 조용하고 유려한 흐름으로 수빈 메타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공항에 제법 비가 옵니다. 강금석 씨. 일할 땐 엔돌핀 때문인지 배가 안 고팠는데 지금 누워서 쉬니까 허기집니다.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의견이 막 상충되는 그런 의견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어떡하죠? 일 많이 하시니까 좀 드셔도 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E플랫 장조 K알번호 563 4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트리오 짐머만의 연주인데요. 이곡 들으시면서 저는 또 2부에 여러분 다시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프랭크 와일드혼의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서 아주 정말 크리티컬한 모먼트죠. This is the moment. 자, 인류에게 지금까지 투약하지 않았던 신약을 개발해서 이 불치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시도를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지킬 박사가 이렇게 자신에게 주사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부르는 곡이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낭낭하게 도니 오스먼드가 불러줬고 수잔 보일이 또 함께 해줬습니다. 그리고 The London Session Orchestra가 함께 해준 곡 5월 21일 목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 윤은구 씨가 젊은 날의 메타는 대단한 훈남이셨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훈남인 것보다도 저는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하고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활화산 같은 열정의 뭐 도가니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그 주빈 메타의 뜨거움은 그 특히 아까 그 2부 들으셨잖아요. 그 부활 같은 이번 교향곡에서 아주 대단히 빛났다는 그 주빈 메타의 특징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1197 쓰시는 분 이지은 엘리사벳입니다. 요즘 팀이 바뀌며 재미없는 회사 생활을 문화생활로 재미를 붙이고 있는 남편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시면서 올려주셔서 최정원 소프라노 독창의 공연 티켓 선물 드릴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오늘 장스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공입니다.
1: 바삭해 맛있는 육식계 치킨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펠릭스 맨델스존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맨델스존 작품 번호 N16 이탈리안, 그 중에서 4악장 살타렐로, 이렇게 도약하다라는 뜻이죠. 프레스토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야닉 네제세강이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금년 또 빈필 신년음악회의 주인공 지휘자 야닉 네제세강을 함께 또 만나봤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아쉬웠던 점도 모두 담아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CPBC 라디오를 만들어갑니다. 바쁘신 중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소정의 사례금을 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이순남 씨 개인 사정으로 이틀간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오늘은 미사와 함께합니다. 용인 하모니카 구성성당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빗길 조심하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함께할 곡 또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브룩하우저 번호 178 From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빠르고 불길을 가지고 이 그 체크 음악을 참 서방에 널리 알린 그런 공로 바로 체키아 출신의 라파엘 쿠벨릭이죠.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이단조 작품 95 브루크하우저 번호 178 From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4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 빠르고 불길을 가지고 콘푸오코 with fire죠. 라파엘 쿠벨릭 정말 이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아주 훌륭하게 또이 키웠고요. 또이 바깥 서방에도 이 벨린필 비롯해서 체코의 음악을 널리 알린 공로가 뛰어난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한 벨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017 쓰시는 분은요. 안녕하세요, 백장님. 제주도 한달 살기 하고 오늘 집에 갑니다.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를 두고 가려니 너무 아쉬워요. 한달 동안 뭐 하셨을까? 아주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도 날마다 빵톡으로 열성 팬답게 열심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제주도에 또이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계신데, 요또 매일같이 들어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과 잘 클래식 음악이 어울렸 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늘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링크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학창 시절 리코더를 자주 불었는데 클래식 음악에선 잘볼수 없는 것 같아요. 리코더로 연주한 클래식 음악이 듣고 싶습니다라고 청취자 9597 쓰시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서는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더는 세로로 부는 플루트 계열의 목관 악기입니다. 음역에 따라 종류도 다양한데요. 아주 높은 음역에 클라이넷 소프라니노 리코더부터 깊고 낮은 음을 내는 콘트라바스 리코더까지 폭넓게 나뉩니다. 클라이네가 이제 작은이란 뜻이니까요. 그 가운데 소프라노 리코더는 크기가 작고 소리 내기가 쉬워서 교육용 악기로 널리 사용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리코더도 아마 이 소프라노 리코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코더의 가장 큰 매력은 맑고 투명한 음색이죠. 흔히 목가적이고 순수한 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목관악기 가운데서는 플룻과 가장 비슷한 분위기를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악적으로도 사랑 노래나 새소리, 목가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때 리코더를 자주 활용했고요. 특히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면서 리코더 음악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헨델과 텔레만, 비발디 같은 작곡가들이 리코더를 중심으로 한 트리오 소나타와 협주곡을 남겼고요. 바흐 역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과 4번에서 리코더를 독주 악기로 적극 활용합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부터 더 크고 강한 음량, 넓은 음역을 가진 목관 악기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무대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옛 음악을 당시 방식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대 연주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리코더도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오는데요. 프란스 브리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지금은 바로크 음악뿐 아니라 현대음악과 편곡 작품까지 폭넓게 연주하려는 리코더 연주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연주자로는 덴마크의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가 있죠. 그녀는 바로크 음악은 물론 고전과 낭만시대 작품을 리코더용으로 편곡해 연주하고 현대 작곡가들의 신작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리코더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세 곡 듣겠습니다.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리코더 소나타 F장조 작품 1회 11 헨델 작품 번호 369 4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리코더의 루시의 호르슈, 합시코드의 톰 포스터 연주를 감상하시겠고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9의 1악장 알레그로, 지휘와 바이올린의 아망딘 바이어 그리고 글리 인코그니티 연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녀죠. 그린슬립스 To a Ground for Treble Recorder and Continuo. 영국 미녀 그린슬립스를 테마로 한 리코더 변주곡, 리코더의 덴마크 출신 미칼라 배트리, 그리고 첼로의 다빗 배트리, 합시코드의 한네 배트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영국 민요 그린슬립스 테마를 주제로 한 리코더 변주곡 그린슬립스 to a ground for treble recorder and continuo 리코더의 미칼라 배트리 그리고 첼로의 다빗 배트리 합시코드의 한네 배트리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9 1악장 알레그로 G와 바이올린의 아망딘 베이어 그리고 글리 인코그니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리코더 소나타 F장조 작품 1 11번 헨델 작품 번호 369 4악장 알레그로 들으셨는데요. 리코더의 루시 홀쉬 그리고 합시코드의 톰 포스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사이 쓰시는 분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청주 비가 어제부터 보약비가 내리는 가운데 클래식 잘 모르나 시간 되시면 비발디 사계중 봄 들려주세요. 징검다리가 정겨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312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백장님 오늘도 일하며 빵톡 듣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이 청명한 리코더 곡에 스르르 녹네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저는 설문조사했어요. 엄계선 씨. 무조건 명동 백장님 편이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 비가 더 계속 올지 모르겠는데요. 이상윤 씨가 또 올려주셨고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행복한 날 되세요 하고 엄기선 씨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콜텟 피아노 사중주 시단조 작품 60 감상해 볼 텐데요.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꼬모도 함께 들을 텐데 마리아니 클라비어 쿼르텟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청와대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두 명이 석방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0: 양측이 파업을 목전에 두고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첫 공식 유세가 시작된 오늘 후보들이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청와대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2명이 석방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선박을 나포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인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추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된 한국인 2명은 현재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파업을 앞두고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임금 교섭으로 갈등을 빚은 지 5달 만의 성과입니다. 그간 양측의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성과급 지급 비율과 제도화에 양측이 서로 이견을 좁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양측은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적자를 보인 비메모리 사업부도 올해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1년 동안 노사가 성과급 배분 양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향후 10년간 적용하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됩니다. 국내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4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5.04%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합니다. 이어 오전 9시 27분에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과 현물 지수의 변동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4월 8일 이후 처음입니다. 6.3 지방선거 첫 공식 유세가 시작된 오늘 후보들이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으로 우체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았습니다. 체험을 마친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원우 후보는 안전을 수차례 강조하며 오세훈 후보 공세 포인트인 G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또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선거 때에도 첫 공식 일정이었던 이곳에서 서울 경제를 일구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 후보와 별도로 삼성전자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상대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어디에 숨어 뭘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총파업 전 타결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협상 타결 소식 이후 SNS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전화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결국 대화가 답이었다며 대화와 상생의 길을 선택한 것은 국가와 국민, 민생을 먼저 생각한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노사 합의로 당장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는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우리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라며 오늘의 과도한 분배는 내일의 청년들이 서야 할 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조정 끝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두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며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금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합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섭 과정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정부를 두고는 친기업 기조를 폐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명도 원내대표는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와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논란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극우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사안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극우단체가 윤 어게인을 외치며 온라인에서 스타벅스를 두둔하고 국민의힘 일부와 일부 후보와 당직자도 조롱과 모욕의 맞장구를 쳤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2: 매일신문자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가 지난 16일 경북 칠곡군 한티순교성지 일원에서 제4회 대구까리타스 기후행동 푸른발자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신자, 시민을 비롯해 941명이 참여해 한티 가는 길을 걸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만들기 체험과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문화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걸음기부 캠페인 에코워킹은 목표인 4억 1,500만 보를 달성했습니다. 교구사회복지국장 김기진 신부는 지구를 돌보는 일은 모두의 과제라며 지속적인 기후행동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확성기를 통한 선거운동과 선거 광고, 연설이 가능해집니다. 공식선거운동은 본투표일 전날인 6월 2일 자정까지 1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대구 324명, 경북 691명의 후보가 등록해 대구는 1.8대 1, 경북은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기실이 침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대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1,3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과 소방당국이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새벽 4시쯤 배수 작업을 마쳤지만 대다수 가구에 밤새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과 동구청은 저수조의 수위 조절 밸브가 고장나면서 전기실에 물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연결할 기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안동 종가음식과 전통주, 선유 줄불놀이, 하회마을 등 전통문화 콘텐츠가 소개되면서 경북 역사문화 관광의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하회마을과 고택체험, 전통공연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확대하고 일본을 시작으로 중화권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교통, 숙박, 다국어 안내 등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경북형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 버티미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중동사태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섬유, 염색업계를 대상으로 장기 근속 장려금과 휴직 근로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소규모 사업체 현장 지원을 위해 섬유 코디를 운영하고 현장 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과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로 지급해 근로자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망월지의 두꺼비 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비가 내리자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산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맞춰 보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성구는 차량 통제와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 현장 예찰 강화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19.5도, 습도는 84%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영천성당 김재우 마테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48일째 감자살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경기를 해보셨나요? 예전에 운동회 같은 데서 빠지지 않던 그런 경기인데요. 두 사람이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이 두 사람 가운데 두 다리를 한 대로 묶고 하나가 되어서 달리는 2인 삼각 경기. 이건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잘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둘이서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한 팀이 된 두 사람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한 발 한 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감자살 신신우 신 강용민의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함께 들었고요. 저는 용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2인 3각 경기 많이들 해보셨나요? 저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이 초등학생 시절 운동회 때 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동체의 날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같이 뭐 체육대회도 하고 성지순례도 떠나고 하는데요. 그때 동기 신학생과 함께 열심히 2인 3각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분명 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는 그 친한 동기인데도 이 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2인 3각만 하면 그렇게 투닥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명이서 한 사람처럼 뛰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 팀이 먼저 저 앞에 있는 반환점을 돌아와야 되니까 마음만큼은 아 이미 처만큼 가 있는데 몸이 따라오나요? 안 따라와요. 자꾸만 우리 합이 안 맞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뒤뚱뒤뚱하게 되고 이게 어느 한쪽이 내가 먼저 빨리 가겠다 내가 너보다 잘 달린다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서로서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보조를 맞춰가야 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가정의 달 5월 21일 둘이서 하나가 된다. 2와 1이 만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2인 3각 경기가 혼인 생활과 같다고 하죠. 부부의 삶은 2인 3각 경기와 같다. 저도 이제 본당에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서로 사랑하시죠?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아, 네, 신부님 하고 웃으면서 이제 떠나시면서 이렇게 등짝을 때리시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혼배를 준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주례사제로서 혼배를 줄 때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면 아우 신부님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부부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 둘이서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혼자 사는 용디가 차라리 속이 편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생활 하시면서 이 2인 3각 경기처럼 마음을 모아 잘 달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우리 신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꿀팁이 필요한지 이 용디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만나는 부부들에게 그 꿀팁들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신신우 씨의 문을 활짝 열고 청취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영란님께서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내면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서로 존중해가며 맞춰가는 부부로 살았기에 전우애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영란님 말씀처럼 부부는 전우애다. 이 싸움의 대상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로가 될지 아니면 다른 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어내니까 그 끈끈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겠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 이제는 그런 첫사랑의 풋풋함과 뜨거움은 없지만 이제 너희 아빠랑 우정으로 살아가는 거야, 친구처럼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 뜨거웠던 사랑, 너만 있으면 돼 했던 그 마음은 차츰차츰 희미해져 가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욱더 많이 쌓이면서

0: 그런 우정과 또 전우애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 애니님께서 부부들은 참 대단해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둘이 만나서 성격도 맞춰가야 되고 입맛도 맞춰가야 되고 함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의견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이 애니님 말씀처럼 정말 부부들, 이 모든 가정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마음들, 또 부부 사이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넘어야 된다라는 꿀팁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의 출석 인사, 그리고 이런 부부의 꿀팁 알려드립니다 라는 여러분들 이야기 기다리면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문 활짝 열고 계시는데요. 별님께서 용디 신부님 날이 참 선선해서 좋아요. 부부는요 서로 터치를 안 하면 잘 지낼 수 있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이렇게 서로 민감한 부분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냥 터치하지 말고, 그래 너는 너의 그런 마음대로, 또 나는 나의 마음대로, 또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꿀팁을 알려주셨네요. 물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었지만 그 하나가 된삶 안에서 그거 각자 영역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 나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나 잠깐 나가서 쉬고 오고 싶어, 이 육아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럴 때, 그래, 너의 시간을 나는 존중할게 라고 터치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제가 첫 번째 본당에서 이 부부였던 청년 성가대 단원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화목하게 잘 지내시는데, 제가 그분들과 회식을 하다가 형제님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혹시 우리 자매님한테 바라는 점 없으세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저는 너무 다 좋아요. 너무 잘해줘요. 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들어주신다고 약속 한번 해주세요. 그럼 형제님이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자매님 약속을 하셨어요. 형제님이 좀 쭈뼛쭈뼛 되시더니, 저한테 게임기가 두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우리 자매님이 아내가 중고로 팔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두 개를 다 갖고 싶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빵 터져가지고 막 까르르 웃고, 우리 자매님도 너무 쿨하게, 아이 그래 우리 자기가 원하면 둘다 갖고 있어라고 이렇게 허락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또 각자의 마음을 꺼내놓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부분 또 존중받고 싶고, 내가 필요한 공간과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을 잘못 지킬 수도 있겠구나, 이게 또 조금씩 조금씩 쌓여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형제님 어떻게 게임기 아직까지도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실비아님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십자가는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 십자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부부의 생활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와 같다. 정말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처럼 이 부부의 삶도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즐거울 순 없겠죠? 오히려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정말 이 가슴 속에 담아놨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부부의 날이 21일인 것처럼 둘이서 하나가 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기도처럼 지내게 되는 거겠죠. 라파님도 오셨는데요. 저희는 본당 카페에서 유일한 부부 봉사자예요. 와, 우리 남편 아메리카노 정말 잘 내립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우리 라파님 이렇게 같이 카페 봉사를 하시는군요. 혹시 이제 형제님이 아메리카노를 너무 잘 내리니까 아메리카노는 자기가 다 내려? 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또 라파님은 라떼를 또잘 만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같은 단체에서 봉사하는 게또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집에서의 마음이 이제 같은 봉사하는 공간으로까지 이어져 오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서로 함께 하면서 그러한 시너지를 또낼수 있는 좋은 봉사와 또 기쁨과 성가정의 은총이 라파님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에 맛보실 시간도 살짝 전해드릴 텐데요. 매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열리는 날입니다. 5월의 주제로 혼자가 아닌 우리, 이 우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 아내,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마음에 품고, 오늘 책으로 사람을 읽는 책방지기 심리 상담사이자 작가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하니까요.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저희 CPBC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안내 하나 있는데요. 저희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CPBC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좋았던 순간들, 아쉬웠던 순간들 모두 다 담아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CPBC 라디오를 만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신신우신 홈페이지 오늘자 선곡표에도 올려놓았으니까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 용디가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9와 숫자들의 라디오 드라이브.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맞는 딱 맞춤 배송곡 함께 배송해 드릴게요. 1653님께서요 부부가 행복해지는 방법 에미를 다녀오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Marriage Encounter 와 맞아요. 우리 이 에미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또 개선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힘을 얻으신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미를 저는 가볼 일이 없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방법을 많이 또 알아오시고 그 에미 모임을 통해서 다른 부부들을 함께 만나니까요. 서로에 대한 어려움들도 이렇게 꺼내놓고 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1653님께서 말씀해주신 꿀팁처럼 에미를 꼭 한번 가보자. 혹시 쑥스러워 하더라도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3594님께서 신부님 남편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야 싸움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알아주겠지 깨닫겠지 이러면 정말 모르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남자의 특징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보내요. 제가 이제 보게 된 어떤 사연 중에서도 이 남편이 밥을 먹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맛있다고 해줘 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만 반복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그런 사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들에게는 좀 직접적으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구사님의 꿀팁이 아주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모구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노래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노사연의 바램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들 듣고 있으니까 왠지 저희 부모님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바램이라는 노래 마지막 부분 가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 말을 참 살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실비아님께서도 노래 가사 왜 이렇게 공감되고 눈물이 날까요?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며 사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실비아님 이렇게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에 또 이 약간 편안함 또 이 공감이 또 들었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글라라님께서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날이라고 부부의 날을 21일로 했다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났는데 하나가 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두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힘들 때는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해주면 진짜 상처되고 입술을 꽉 깨물게 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니까 톡으로 사과를 해요. 그러고 나면 욱 하는 마음도 사그라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고마운 다윗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글라라님의 이 마음들 또 다윗 형제님께 보내는 그 감사한 마음 이 노래로 함께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이 애니님께서 남편이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짠하기도 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안젤라 메리치님께서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해야 사는 세상의 모든 부부들 모두 응원합니다. 전 그냥 웃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세상의 모든 부부들 응원합니다. 우리 신신우신 2부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주제로 라디오 책방 열릴 예정입니다. 1부 끝곡으로 최유리의 살아간다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또 금방 2부에서 만날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4: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3: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5: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3: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7: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6: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7: 뭐라고요?
6: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8: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의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고른 오늘의 빵집 BGM 알렌 워커의 Faded라는 노래 함께 들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남들과 좀 다르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내 어떤 습관이나 나의 어떤 취향 이런 게 남들과 좀 달라서 너 정말 특이하구나 라고 별종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 저는 가끔 있어요. 저의 또 음식 먹는 취향이 때로 독특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케찹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밥에다가 케찹을 넣어서 비벼먹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지금 최현정 아나운서 표정이 완전 일그러졌습니다. 네, 그때 그럴 때 남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볼 때 내 안에 좀 특이한 게 있나? 나 남들과 좀 달라서 안 좋은 건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노래 Faded라고 하는 노래는 이제 흐려져 간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좀 사람들과 많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나의 취향, 나의 독특함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대신 좀 평범하고 이 소박한 것들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기억이나 습관들이 이 노래 말처럼 좀 흐려져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좀 고민이 있다면 나는 남들과 좀 달라서 별종 취급을 받아 그래서 좀 고민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최현정 아나운서와 또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신우 신 2부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이영란님께서 케찹밥이요? 남편은 꼭 밥을 우유에 말아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유에 밥을 말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네. 케찹밥은 맛있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오므라이스도 생각해보면 케찹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우리의 사소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글라라님께서 저는 갱년기 우울증 아줌마라 툭 치면 또르르르 눈물이 나요. 그래도 이겨내야죠. 전국의 모든 부부들 힘내요. 사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웃어요. 우리에겐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보내셨네요. 우리 글라라님 말씀처럼 정말 힘들고 내가 눈물이 나고 너무 속상할 때 우리를 알아주시고 정말 내 마음을 툭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 우리 이 5월의 시간도 보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눈물이 또르르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풍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신신우신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책으로 사람을 읽는 심리상담사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류아느님께서 네. 최현정 아가시다님 반갑습니다. 자켓이 싱그럽습니다. 라고
1: 아,
0: 보내주셨는데 오늘 네. 이렇게 또 자켓을 네. 좀 걸치고 오셨군요.
1: 네. 제가 재킷을 잘 입게 되는 이유가
0: 네.
1: 제 어깨도 좀 좁은 편이고 그런데 자켓으로 어깨를 조금 만들어주면
0: 아~
1: 이 좀 쭈글쭈글해지는 날에 왠지 네. 조금 자신감이 생긴달까? 네. 근데 요즘에 좀 더워져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티 하나 걸쳐도 더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좀 싸늘해지다 보니까 역시 자켓이 필요한 때군 네. 하고 걸치고 왔습니다.
0: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켓은 다 겨울용밖에 없어가지고
1: 아.
0: 봄 가을에는 저는 자켓을 잘 안 입고요.
1: 네.
0: 대신 후드 집업을 이렇게 아, 하나씩 또 메고 다닙니다.
1: 젠지예요.
0: 네. 우리 또 교황님도 예. 이제 수단에다가 신발 이렇게 또 운동화 신으신 모습 보고
1: 네.
0: 나도 당당하게 좀 영하게 살아야겠다.
1: 아, 그럼요.
0: 네, 하고 끌러지에 후드 집업 딱 입고 네,
1: 그러고 힙합니다.
0: 네, 왔습니다.
1: 네. 네.
0: 아니, 우리가 지난달에 만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지고
1: 그러게요. 시간 진짜 빠르죠.
0: 됐는데 이게 또 만나게 된 이번 주간이 바쁜 시기가 그래도 다 지나온 시간이에요. 어린이날,
1: 예.
0: 뭐 어버이날, 예. 스승의 날 이렇게 또 다
1: 그렇죠.
0: 지나왔는데
1: 네.
0: 어떻게 좀 바쁘셨나요?
1: 예. 예전에는 진짜 5월이 싫은 달인 줄 몰랐거든요. 아니, 싫은 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0: 네.
1: 챙겨야 하는 게 많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좀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0: 네네.
1: 스승의 날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전혀 선생님께 어떤 감사 표시도 하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의 손편지면 그냥 끝이거든요.
0: 네네.
1: 그렇지만 이제 각종 학습지 선생님.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뭐 농구 선생님, 뭐 태권도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때 그래도 감사함을 표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작은 빵 하나라도 좀 사드리면 좋겠다 싶고 한데 그럼 뭘 좋아하실까 하면 이제 이런 소소한 게 다 고민이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대학원에서 저한테 가르침 주셨던 교수님께도 마음 좀 표하고 싶은데 너무 과하면 안 되고 너무 약속하긴 싫고 막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에너지 소진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네.
1: 특히나 저는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 선물을 고르는 안목, 센스 아, 이런 게 진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기 너무 개탄스러운 거 있죠. 그런 건 정말 잘 고르는 사람 있잖아요.
0: 맞아요. 정말 센스 있는
1: 그쵸,
0: 선물로
1: 그쵸.
0: 딱 골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아, 그런 그 감각이 참 부럽다. 네. 이런 걸 새삼 느끼는 5월 이제 가고 있죠.
0: 네.
1: 근데 저 오늘 부부의 날인 것도 신신우신 들으면서 알았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0: 아.
1: 그나마 다행인 건 네. 이제 결혼 한 몇 년 차지? 헤아릴 수 없지만 십수년? 십수년쯤 되면서부턴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이 부부 사이에 윤활유가 되는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
0: 네.
1: 좀 습득하게 된 거죠. 이 관계 안에서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0: 네네네.
1: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참 매끄럽게 잘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근데 아침에 뭔가 뭐 작은 트러블이라도 있었으면 하루 종일 또 마음이 무거운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오늘 부부의 날인 건 몰랐으나
0: 그래도
1: 오늘 근데 저 그게요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0: 네.
1: 그냥 잘 잤어 이 한마디를 얼마나 온기를 담아서 건네주는 이게 사실은 정말 작은 건데
0: 네.
1: 되게 크게 에너지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일찍 마셔서인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0: 네.
1: 조금 늦잠을 잔 남편에게 잘 잤어? 하고 약간 콧소리 섞어가지고
0: 네.
1: 예 해주고 아침을 부드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0: 부부의 날을 뭔가 사랑스럽게 그래도 시작하셨네요.
1: 네.
0: 네.
1: 근데 선물 챙겨주는 그런 부부들도 있나요?
0: 부부의 날에요?
1: 네.
0: 제가 아까 일부 사연에서 부부는 전우회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1: 동지의 전우회 뭐 그런 것들이죠.
0: 원래 예. 전우끼리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거든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라.
1: 문득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5월에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쯤은 5월이 되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게 양가 부모님께 어떤 선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스승의 날도 작더라도 뭐 소소하게 챙기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지출이 많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중에서 내 선물은 없단 말이죠. 아~ 그래서 문득 부부의 날에 부부들끼리 좀 선물 주고받는 문화도 있으면 좋겠다.
0: 네. 저희 작은 그런 바람입니다. 것도 좋겠네요. 내가 너무 이제 주기만 하는 5월이니까
1: 그쵸.
0: 나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사실 뭐 서로 챙겨주는 거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고민하고 고르고 그 선물이 주는 따스함을 좀 이렇게 받고 싶은. 그런 네. 또 마음이 들 수 있겠네요.
1: 그러네요, 네. 문득.
0: 저는 어린이날 저를 위해서 선물합니다.
1: 아, 네, 우리 어린이. 네.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걸 스스로 선물하셨어요?
0: 아, 올해는 이제 물총을 샀어요.
1: 오.
0: 전동 물총을 네. 사가지고 예. 이제 우리 초등학교 주일 학교 아이들하고 놀려고 아. 제가 그 물총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 고민하다가 네. 어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네. 만 원, 2만 원대면 이제는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도 자동으로 이렇게 누르면 물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쏘는 것도 이제 펌프질 안에도 네. 버튼만 누르면 물총이 다다다다 나가는
1: 네.
0: 약간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네. 저를 위한 선물로
1: 그렇게 드리네요. 네, 네.
0: 전동 물총을 하나.
1: 아, 근데 또. 전동 물총을 생각하신 게 네, 무척 신박합니다.
0: 네. 왜냐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1: 예.
0: 주일학교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어놀고
1: 아.
0: 어떤 아이템이 또 좋을까?
1: 네.
0: 그러면 아. 삼옥이라는 이 어떤 그 이유를 가져오고
1: 예.
0: 어린이날이라는 그 특징을 또 집어가지고 나를 위한 선물로

0: 갖고 싶었던 전동구청을 아, 사보자.
1: 좋네요. 네.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0: 그렇죠.
1: 근데 신부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0: 그래서
1: 아, 애들은 어떻게?
0: 이제 저를 위해서 샀으니까 네. 이제 뭔가 괜찮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분당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아,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사보는 거죠.
1: 와, 신부님 네. 원통 교우 생각뿐이시네요.
0: 이제 또 약간 위치가 위치 이제 혼자 살아 저는 부부의 날 챙길 필요가 없어가지고.
1: 아, 정말 감동입니다, 신부님. 네.
0: 우리 이렇게 목요일마다 라디오 책방 시간 이어가면서 네. 오늘 5월 주제로서 혼자간의 우리라는 주제를 담아봤어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당 우리 식구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1: 네.
0: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가족들, 우리 아빠, 엄마, 자녀 모든 가족이 함께 또 읽어볼 만한 책은 무엇일까라는
1: 네.
0: 그런 걸 고민을 해봤는데요.
1: 네.
0: 어떠셨어요? 딱 이 주제를 딱 받고
1: 이 주제를 받자마자 이 책을 떠올렸어요. 사실
0: 오.
1: 그렇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생각해보자 하고 한 달을 이런저런 책들 더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0: 네.
1: 처음에 떠오른 책을 능가할 걸 못 찾겠더라고요.
0: 와, 이 책이 이 주제에 딱 맞는다.
1: 혼자가 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우리의... 그냥 이거부터 떠올랐어요. 오. 저는 솔직히. 근데
0: 네.
1: 제가 와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책에 다양한 그 판본을
0: 네.
1: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버전을 네. 신부님이 소장하고 계시더라라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도록 이렇게 진열을 해서 화면에 보이고 있거든요.
0: 네.
1: 네.
0: 우리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상상해 보시도록 이 라디오 마이크 앞에 책이 다양한 크기 또 다양한 책 표지 그리고 이 다양한 버전으로 쫙 서 있습니다. 이 용디도 너무나도
1: 진짜 진귀한 광경입니다.
0: 네, 좋아하는 그런 책인데요.
1: 예.
0: 김지혜님께서
1: 네.
0: 우리 현정 언니가 오늘 어떤 책 안고 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라고
1: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얘기 안 하고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해야겠다.
0: 맞아요. 우리 같이 듣고 싶으신 노래 어떤 곡 있으실까요?
1: 아 제가 부부의 날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갑자기 이 곡이 떠올랐어요. 무척 오랜만에 제가 남편과 연애 시절에
0: 네.
1: 어떡하다가 남편이 제 차를 탔는데 그냥 차에 탔는데 그때 CD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 좋아해 하면서 흥얼흥얼했는데 다음 날인가 제가 우연찮게 남편 차를 탔는데 같은 곡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사실은 자기도 요즘에 늘 그 곡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인가 보다. 그랬던 시절 멀고 먼 옛날 얘기입니다.
0: 네.
1: 그때 함께 들었던 노래인데요.
0: 네.
1: 제이슨 머라즈 I'm Yours.

0: 제임스 모라스의 I'm Your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예요.
1: 네. 네. 오랜만인데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지 않아요?
0: 그때 향수가 좀 떠오르시나요?
1: 네.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아. 그리고 오늘의 날씨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었나?
0: 맞아요. 맞아요.
1: 저 오늘 선곡 좀 괜찮았죠? 네네.
0: 약간 어쿠스틱의 느낌으로 이렇게 딱 불러주는 네. 김재님께서 이 노래 저도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한경숙 마리아나님께서 저도 이 곡 좋아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찰떡같은 또 선곡을 네. 가져와 주셨네요. 네. 오늘 우리가 강용인의 빵집 목요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혼자가 아닌 우리 자,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애가 타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책일까? 네. 오늘 어떤 책? 말씀해 주세요.
1: 아, 이거 신부님이 말씀하실 자격이 있어요.
0: 아,
1: 제가
0: 그래요?
1: 느끼기에.
0: 오늘 최현정 작가님이 골라주신 책은 네.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고 하는 소설을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1: 네. 네.
0: 이 책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유가 있나요?
1: 그러게요. 그냥 이 책이 진짜 제일 먼저 떠올랐고 이 책을 능가할 만한 좋은 선택이 한 달 내내 찾았으나 네. 좋은 책들 물론 많이 있지만 이 주제와 5월과 이 모든 것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책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고 잘 알려진 소설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막 이러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막 이런 걸로 별로 포장하는 거를 그다지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살짝 하자면 일단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탔고
0: 네, 그렇죠.
1: 근데 이게 장점 단점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문학상을 탔다는 것은 일단 청소년들의 필독서가 되기에 좋은 책이기도
0: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상을 탔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반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0: 이 책 읽으면 독후감 써야 돼.
1: 아니면 약간. 왜 뭐 상탄책은 재미없어 상탄 영화는 재미없어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청소년 문학상을 탔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성인들에게는 그냥 뭐 성장소설이겠거니 하면서 약간 배제되는 우려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정말 뭐 청소년 성인 상관없이 네. 모두에게 인상적으로 즐거울 소설이었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전 세계의 30개국에서 출간이 됐어요. 네. 다양한 언어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00만 부 베셀.
0: 네. 베스트셀러가 됐죠.
1: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이제 판본이 또 나와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3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그렇고 아시아권 최초로 일본 서점 대상 1위도 했대요.
0: 그래요?
1: 네, 뭐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팔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서 한국의 문학이 막 아주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걸 감안한다면 상당한 업적이기도 하죠.
0: 그렇죠.
1: 그리고 재출간을 2023년에 네. 했다는 건 그만큼 계속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검색해보니까 현재도 교보문고 순위 청소년 분야에서 2위.
0: 와, 아직까지도 2위.
1: 2017년에 나왔던 걸 감안하면은 거의 이제 9년 차, 네. 예,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핫한 소설이다라는
0: 네.
1: 것이죠.
0: 현재 국내로는 150만 부, 세계적으로는 250만 부가 팔렸다고 하네요.
1: 네, 리서치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죠. 저는 일단 네. 작품성도 너무나도 뛰어나지만 어쩜 이렇게 맛있게 쓸 수 있을까 책을 저 이 이야기에 흠뻑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또 줬거든요.
1: 예. 문장 자체가 간결하고 네. 이렇게 가독성이 참 좋게 술술 읽혀서 사실은 뭐 어린이가 읽기에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충분히
0: 읽을 수 있죠.
1: 그렇죠.
0: 네.
1: 예. 그러면서 어른이 볼 때도 전혀 유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구절이나 이런 게 마음에 깊게 와 박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뭐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볼 책이라고 한다면
0: 네.
1: 아몬드만한 게 없다.
0: 네. 그래서 네. 딱 나에게 다가온 책으로
1: 예.
0: 오늘 아몬드를 골라주셨는데
1: 그렇습니다.
0: 이 아몬드 왜 아몬드일까? 아마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1: 그렇죠.
0: 왜 제목이 아몬드일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약간 견과류를 까먹는 얘긴가?
1: 그러니까요. 아몬드가 우리 뇌 안에 편도체라고 해서 어떤 그 뇌의 변연계가 우리의 가장 생존과 직결되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부위인데
0: 네.
1: 변연계 안에 있는 편도체가 아몬드 모양으로 생겼어요. 크기도 색깔도 거의 흡사해요. 네. 그래서 이 편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몬드라고 제목이 지어졌고요. 네. 이 편도체는 사실은 이 변연계의 안에 있는 건데 변연계가 옛날에는 우리 뇌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진화론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변연계가 가장 최초의 뇌의 생성 부위여서 파충류의 뇌, 그다음 그 위를 덮는 게 포유류의 뇌, 그 위를 덮는 게 인지 기능이 발달한 전두엽 발달한 인류의 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적으로 설명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론이 좀 어긋난다라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뭐 파충류에네 포유류에네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맨 아래 파충류의 뇌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존과 직결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분노 조절, 뭐 공포 반응 이런 것들 정서를 관장하는 영역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윤재라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편도체 크기가 조금 일반인보다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거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알렉시티미아라는 그 증후군으로 그게 실제로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감정 표현 불능증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0: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윤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윤재를 주인공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아몬드라고 하는 소설에서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아몬드라는 책 내용 안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대목을 저희가 또 최현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듣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 먼저 골라주셨나요?
1: 첫 번째로 프롤로그 파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는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다. 첫째, 결론을 말하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시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둘째, 그렇게

당신을 이야기에 동행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0: 최현정 책방지기가 품고 오신 오늘의 책 손은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 가운데 한 대목 또 네. 이렇게 낭독으로 듣고 왔는데요.
1: 네, 이 프롤로그만 들어봐도 이 소설의 어떤 어조나 톤이 좀 느껴지시죠.
0: 네, 네.
1: 네, 그걸 잘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고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기도 네. 하죠. 누가 그렇게 손쉽게 사람을 괴물로 칭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독자의 궁금증이 유발되면서 과연 윤재라는 캐릭터는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하고 낯선 그 편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네. 편도체가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
0: 이 윤재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의 이 편도체의 크기가 보통 아몬드랑 똑같이 생긴 그 뇌의 한 부분의 크기가 조금 작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감정도 없니? 라고 우리가 주변에 말을 하는 네. 그런 사람처럼 뭔가 기쁨, 슬픔, 뭐 화남 이런 감정이 전혀 없이 마치 로봇을 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주인공을 바라보게 되는데
1: 네.
0: 그래서 주인공이 스스로 나는 괴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 책에서도 그렇고 감정 표현 불능증이란 표현이 있는데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한다기보단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아예 감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라면 차라리 괜찮은데 아예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생존에 직결되는 정서 반응은 공포 반응이 있어요.
0: 네.
1: 우리가 이제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저절로 우리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피하거나 싸우거나 어쨌든 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본능적으로 그쵸, 나온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게 윤재에게는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움을 못 느낀다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저처럼 무섭증이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0: 좋은 거 아니야?
1: 부럽다. 야. 이렇게 될 수도 사실은 있는 거죠.
0: 네네네.
1: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이 또 얼마나 다른 것들에 대한 희생을 요할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또 헤아릴 수가 있을 겁니다.
0: 네.
1: 무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려운 상황을 못 피하는 그래서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하는 일도 사실은 더 많을 수 있고
0: 그렇죠.
1: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아, 그럼 이 윤재라는 인물은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겠는데 라고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0: 네.
1: 어머니와 할머니 사실은 부모 어머니와 할머니의 보호막 아래서 어쨌든 윤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인지적으로 자꾸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절로 우리는 편도체가 아몬드 크기로 제대로 있으니까 절로 작동되지만 절로 작동 안 될 때는 가르쳐야 한다면
0: 네.
1: 과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끌어내는 소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0: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함께 상상해보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또 청소년 소설이자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라고 느낀 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 있는데요.
1: 네.
0: 우리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감정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만약에 내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런 질문을 주고받는다면 이 책이 약간 재미에 좀 더 푹 빠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저 약간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한테 이 책을 건네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반대.
0: 네네네. 네.
1: 그 아이가 책을 읽고 엄마도 읽었어? 엄마도 읽었어. 재미있었니? 재미있었어. 하고 아이가 먼저 얘기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면서.
0: 그쵸.
1: 그러니까 요즘에 참 안타까운 건 청소년들은 사실은 학과 공부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희를 위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0: 없고. 없어요.
1: 근데 이제 요거를 유희로 읽을 수 있게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 요걸
0: 네.
1: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해 네. 논해볼 좋은 소재야.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0: 내가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다.

0: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책방지기 최현정 작가가 골라온 아몬드 내용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김지혜님께서 전 신부님께서 꼬신다면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사절간에 초대해서 미사 끝나고 제 방에서 같이 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보드게임도 갖다 놓고 인형 뽑기 기계도 있고 한데, 사실 제 책꽂이 한쪽에 청소년 소설, 지금까지 모아놓은 청소년 소설 두 칸, 그리고 어린이 동화책을 두 칸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안 넘어오더라고요. 안 넘어. 인형 뽑기가 더 중요해가지고 아이들한테.
1: 인형 뽑기를 능가하기는 좀 쉽지 않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모든 판본을 다 소유할 만큼 아몬드가 신부님에게 매력적인 작품이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
0: 저는 저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첫 번째 낭독에서 말씀해주신 그 괴물이라는 표현이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이제 아까 처음에 케찹밥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 뭐랄까, 저는 이제 신부로 살고 있고 이렇게 선함을 이야기하는데

0: 안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 분노와 악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1: 그럼요. 그게 네.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끔씩 예. 깡통 캔에 넣듯이 이제 차곡차곡 눌러 넣다 보니까 이제 터져버릴 것 같아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소시키면서 사는데
1: 네.
0: 그때 이 책을 읽었을 때 내 안에도 약간 그런 악마가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주인공도 편도체가 이제 작아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부르는구나.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지점에서 약간 공감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1: 아, 네. 그래서 깊게 와닿으셨군요.
0: 그리고 이게 저는 이 책의 뭐 스포일러까지는 아니지만 결말이 그래도 이제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좀 뭔가 희망 이랄까 밝음을 좀 이렇게 느껴서 이 책에 좀 푹 빠졌던 기억이 나요.
1: 네. 긍정적인 네네네. 에너지를 주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신부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기 또 중요한 등장인물인 고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윤재가 편도체 이상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니는 그 대척점에 있는 아이일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화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사회적 시선으로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고니라는 아이가 윤재하는 아이랑 둘이 상호작용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죠.
0: 그렇죠.
1: 근데 고니는 어떻게 보면은 윤재가 못 느끼는 분노와 화로 똘똘 뭉친 아이예요. 근데 양 대척점에 있는 둘이 서로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서로 부러워하는 면도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0: 맞아요. 네.
1: 서로를 이해하는 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과정도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0: 약간 이렇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어? 라는 걸 지켜보는 또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1: 네.
0: 우리 이 다음 낭독 부분도 한 대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부분 좀 골라주셨나요?
1: 이 부분은 이제 할머니와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할머니와 엄마가 윤재의 든든한 보호막이었는데요.
0: 네.
1: 그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 방식이 둘이 약간 다르죠. 네, 할머니와의 장면입니다.
0: 그 부분 최은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1: 뭐가 재밌다고 보고들 있어? 못난 것들. 무리에서 꽤 떨어졌을 때쯤 할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꾹 다문 입이 앞으로 쭉 내밀어져 있었다. 할멈, 사람들이 왜 나보고 이상하대? 할멈은 내민 입을 집어넣었다. 네가 특별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원래 남과 다른 걸 배기질 못하거든. 으이그 우리 예쁜 괴물. 할멈이 나를 으스러져라 앉는 통에 갈비뼈가 아렸다. 전부터 할멈은 나를 종종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 단어는 적어도 할멈에게만은 나쁜 뜻이 아니었다.
0: 오늘의 추천작 손원평의 아몬드 한 대목, 최은정 아나운서의 낭독 함께 들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손주를 대할 때 표현,
1: 네.
0: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회적으로 쓰는 표현을 똑같이 할머니가 써주시면 그 분명 똑같은 단어인데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어쩌면 할머니는 의식하지는 못하셨을지 몰라도 의식 안에서 한 결정이 아닐지 몰라도 무식 안에서는 이 괴물이란 표현에 말하자면 자기의 온기로 이 표현이 주는 어떤 그 날카로운 공격적인 그 상처 줄 수 있는 그 뾰족뾰족한 것들을 덮으려는 거였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냥 그 단어가 정말 날카롭고 찔리는 표현이었다면 할머니가 그걸 무뎌지게 거기다 코팅을 계속 해주는 거죠. 예쁜
0: 그렇죠.
1: 괴물, 아이고 네. 내 새끼, 예쁜 괴물 이렇게.
0: 그래서
1: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나 예쁜 괴물, 나 괴물이지만 예쁜 괴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0: 네.
1: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0: 마치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야 쟤랑 놀지 마, 쟤 괴물이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할머니의 아이고 우리 예쁜 괴물 해주는 그 마음으로 이제
1: 네.
0: 덮어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스스로 뭔가 다름을 알고 있는 이 윤재라고 하고 있는 주인공이 내가 그 다름이지만 다름을 알아주는 할머니와 엄마의 그 온기로서
1: 네.
0: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또 힘을 얻지 않았을까. 네.
1: 그래서 괴물이라 불려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백
0: 네.
1: 그게 어머니와 할머니였던 게 아닌가
0: 네.
1: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오늘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주제로 아몬드 이 책을 골라 주셨는데
1: 네.
0: 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나의 그러한 그 삶의 성장 좀 많은 영향을 또 주겠죠?
1: 그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책이 5월에 권하기에도 좋을 책이다라고 느꼈던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잖아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인데 사실 지금 특히나 청소년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감정 대화가 거의 오가지 않습니다.
0: 아,
1: 우리 사회에서.
0: 네.
1: 비효율이거든요. 화났어?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화난 게 중요해? 지금 기말이 며칠 남았는데.
0: 맞아, 맞아.
1: 화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부부터 하고 말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저 리얼했죠.
0: 네. 진심이었어.
1: 근데 그런 식으로 효율을 따져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감정 돌보는 뭐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 구성원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받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문화가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아까 신부님도 공감이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감이 사실은 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 같은 상담사에게도 네. 그게 언제나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짜 이해 안 된다. 공감하려고 해도 정말 공감이 안 되는 걸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공감 못하네. 땡! 이럴 것이냐.
0: 네.
1: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정서적 공감이 어려우면 인지적 공감이라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거가 이해가 안 돼 라고 할 때는
0: 네.
1: 사실은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이상하게 말하자면 전혀 맥락 없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0: 네.
1: 그 감정을 느끼게 된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0: 그렇구나.
1: 많아요.
0: 네.
1: 이를테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네. 지금 내가 뭘 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 나는
0: 화내?
1: 그냥 조금만 비켜주세요 했던 건데 저렇게 화낼 일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고 사실은 그 이전의 역사에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거절감을 몇 번이나 경험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버럭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잡고 들어가면 사실은 공감하거나 이해를 못할 일이 없다.
0: 네.
1: 근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0: 네.
1: 저 사람 진짜 이해 안 된다. 공감할 수 있어. 저런 거는 공감 못하지. 이렇게 사실은 되게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0: 네.
1: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 아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말수가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돼. 난 여전히 잘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 이런 가정이 최근 청소년 가정 안에서 많거든요.
0: 네.
1: 그럴 때 우리가 감정 대화를 좀 더 해보자. 나 이런 걸 느끼고 있어.
0: 네.
1: 뭐 이걸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 좀 우울해. 기분이 다운돼 있어.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어떻게 다운돼 있어? 어떨 때 기분이 가장 무거워?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되게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대화인 것처럼 치부되는 경우가 많더라.
0: 네.
1: 아몬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0: 네. 이 How are you를 해야 되는 거네요.
1: 아, 네.
0: 네. 너 오늘 어땠어? How are you today? 이게 없어지니까 감정에 대한 그 대화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1: 그러니까 How are you today 했을 때 사실은
0: 네.
1: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fine and you 이거잖아요. 네. 우리 배웠던
0: I'm
1: 거.
0: Fine, thank you, and you.
1: 땡큐 빠뜨렸네. 네.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현재 기분이 어떤지 정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촉을 더 세우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0: 네. 사실은 이 책의 내용도 너무 재밌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보게 하는
1: 네.
0: 또 그런 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 이 아몬드의 작가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1: 여러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를 던져주는 거. 이를테면 감정이 정말 없는 게 속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 분명히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진짜 그럴까? 그럼 감정은 무용한 것 같아. 이성과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말할 때는 감정이라는 것은 하등 쓸모없는 것처럼 치부되기도 하잖아요. 네.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질문들도 가능할 것 같고 감정이 없는 애와 감정이 과잉인 애

0: 둘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이것들 통해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이런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5월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오늘 야몬드 책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될 부분들, 우리의 감정들, 공감들,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까지 이 야몬드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아하는 책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이 책을 처음 나왔을 때 아까 그 자랑했는데 그 이렇게 인기 많은 책이 되면 초판 일쇄를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자랑거리가 된다고 저 몰랐어요. 네. 저 초판 일세 가진 사람입니다.
1: 부러워.
0: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뿌듯함이 그거죠. 아 이렇게 사랑받을 책을 내가 먼저 알아봤어. 이런 이제 뿌듯함과 으쓱거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부님의 이 모든 판본을 보면서 제가 아 내가 졌다 생각하긴 했는데 저와 신부님의 취향이 이렇게 겹친 것도 사실은 무척 반가웠고 네. 그리고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아 이거 다 읽었어요. 꼭 여기 합류하셔야 됩니다. 네. 라는 마음도 약간의 이제 푸시가 되겠습니다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1: 네. 오늘 라디오 책방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고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달 6월 달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 이라는 주제로 또 만나서
0: 저 벌써 떠올렸어요. 네.
1: 그래요?
0: 근데 또 한 달 동안 곱씹어 볼게요. 이게 은근 재미있는 게 딱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한 달 동안에 다른 책들을 더 찾아보면서 견주는 재미가 있어요. 네. 견주어 보고 잘 골라서 오겠습니다. 네.
1: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 빵집 옆 성지순례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빵순이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하는데요. 내일은 또 어디로 떠날까 고심하고 계시던데 과연 내일은 또 어디로 갈지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17이다가 부르는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용디가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한 방에 쫙 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쌓아 올리는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하죠. 축구 경기에서 축구공을 팀 동료에게 패스하면서 적진으로 나아가 공격하는 것도 빌드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압박 축구로 일컬어지는 요즘 축구에서 이 빌드업은 그야말로 필수 요소입니다. 축구 경기만 그럴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호를 그으며 나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누군가를 위해 화살 기도를 바치고 또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들에 짧게나마 감사 기도를 바치다 보면 우리 삶의 행복도 조금씩 쌓아 올려지고 주님과의 친밀도도 조금씩 쌓여 높아지는 말 그대로 신앙의 빌드업이 이뤄지죠. 거창한 결심보다 일상 속 반복되는 작은 빌드업의 힘, 여러분은 그 힘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5월 21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이에요.

0: 오늘의 첫 곡 슈퍼주니어 차근차근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뭔가를 처음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턴 끈기죠. 운동도 그렇고 악기 연습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 번에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작은 반복, 사소한 습관,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꾸준함이 결국 우리 삶을 빌드업 시켜서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사한 결과만을 기대하다 보면 그 중간 과정은 지겨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건 시간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제 삶에 오래 남아있는 것들을 돌아봤더니 이렇게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쌓아 올려져 만들어진 것들이더라고요. 매일 한 줄이라도 써내려갔던 일기장, 또 오르간 앞에서 단 한 곡이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의지의 시간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당 가기 싫지? 하면서도 발걸음을 향했던 그 마음, 또 마음속에 분심이 가득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에도 그냥 가만히 감실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까지, 그 한 번뿐인 시간과 마음과 용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내 행복과 믿음의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된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도 행복 찻집이 매일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빌드업 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풀면서 센스 있는 오답도 짜내다 보면 어느새 아주 유쾌하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빌드업 될 거예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전국 교구와 남자 선교수도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회 사제 임명록 2026년편을 발행했습니다. 사제 임명록은 전국 교구의 사제 서품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2026년 3월 1일 기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누적 사제 수는 7,178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한국천주교회 사제 임명록에 기록된 제1호 사제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 한국인 사제가 되겠죠? 보기 드립니다.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2번 성 김대충 안 들려, 3번 성 김대리 안 들어와.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과 목요일 일상도 나눠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롤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한국천주교회 사제 임명록에 기록된 제1호 사제 이분을 생각하면 바티칸에 새로 세워진 이분 동상을 보고 외국인들이 그 데몬 헌터스 아니야? 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나갑니다. IS 동서 제공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K-POP 데몬 헌터스 소다팝 들으셨고요. 퀴즈 정답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죠. 우리나라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한국 천주교회 사제 임명록의 1호를 차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사제 임명록의 수록 순서는 수품일순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수품일이 같을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대로 한대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건 최근 10년간 새 사제가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154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다면 10년이 지난 2025년엔 그 절반인 77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께 더 많은 사제들을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대건 안드레아님 잘 맞춰주셨고요. 엘리사베님 1번이요 하셨고 1932님도 1번 하시고는 최초의 사제가 누구지? 누구지? 하다가 아 보기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셨어요. 성 김대충 안 들려 하신 분 없으시죠? 또 우리 경산 해피맘님께서는 신자라면 당연히 알아야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하시면서 정답 1번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오답 빌드업 하고 계신 분들 있는지 만나볼게요. 2761님, 대구대교구 사제단에 제일 먼저 뜨는 분은 달자 신부님! 아, 맞네요. 우리 행복가족인 달자 신부님. 성함이 강동협 요셉 신부님이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달자가 이름이 아닙니다. 대구대교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사제단을 검색할 수 있는데 우선은 가나다 순으로 뜨기 때문에 강씨인 달자 신부님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냥 가나다 순인 건데 괜히 더 반갑고 뿌듯한 건 왜일까요? 4723님, 우리 남편 김대건 이름은 똑같은데 신앙은 완전 딴판. 또 다른 김대건 형제님이 계시군요. 근데 성함이 같은 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뜨거운 신앙을 파고 터뜨리시길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4723님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우리 행복가족들의 일상이야기 기다리면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듣고 올게요.

한국차츰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4320님 노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 좋죠. 그 사람 나를 보아도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이게 흐린 하늘 좋은 노래 좋은 라디오 이게 행복이죠. 경산의 피맘님도 저 캠핑 가면 김윤희향과 함께 부르는 이 노래 항상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김윤희향 버전 아시군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 이 사랑이 지나가면을 중학생 여학생이 불렀거든요. 그 버전도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학생이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틀려다가 말았는데 좀 더 비가 오고 차분한 그런 날에 김윤희양 버전으로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대건 안드레아님 어디 갔지? 빵톡이 사라졌어요? 아, 드디어 오늘 청년성서 그룹봉사 첫 모임 날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써가며 첫 시간 준비했으니 잘 마칠 수 있겠죠? 저희 모든 그룹원들이 끝까지 공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유, 또 이런 열심한 봉사자가 있는데 당연히 쭉쭉 잘 가겠죠.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진심이라며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뻔한 말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좀 뭉클하게 다가갈 때 그게 바로 진심이 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잘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엘리사벳님 단비가 오고 난 뒤 날씨가 조금 시원하네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 그쵸. 좀 숨이 쉬어지잖아요. 저도 점심때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걷기만 하는데 쾌적하니까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제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즐깁시다. 3400님, 어제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허리, 허벅지, 어깨에 알이 베겨서 완전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다니고 있어요. 아, 알 베기는 거. 이거 은근히 좀 재밌지 않아요? 멀쩡하던 내가 어기적 거는 그 모습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또 근육에 자극이 갔다는 거를 실감할 수 있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저는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고통이 있다면 운동하고 난 뒤에 이런 알배김인 것 같아요. 좀 변태 같나요? 그리고 경산의 피맘님을 신부님들 달자 신부님 맞아요 하고 대구 최초의 사제 하셨는데 최초는 아니고 최상단에 드는 사제시죠. 그리고 용디 신부님도 초대해 주세요. 금당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요즘 용디 신부님 우리 5시에 설레는 라디오에서 매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한번 가서 인사 반갑게 나눠보세요. 오늘 차담 참여 선물 4320님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혹시 100년 된 장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도 건물도 공동체도 100년의 시간을 버틴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이죠. 오는 주일이면 대구대교구 남산성당이 설립 100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제를 배출한 남산성당의 100년 이야기. 황백온 대건원드레아 총회장님, 우주정 베라노 100년사 편찬위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남산성당 설립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100주년이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한 분씩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3: 예, 먼저 저희 남산성당 100주년을 기억하시고 초대해 주신 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예,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참 왜 보면 한 세기 아닙니까?
1: 네.
3: 예, 이 세기를 우리 본당에서 설립대가 오늘 맞는다 하는 건 진짜 뜻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1: 진짜요?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와, 근데 한 세기라고 하시니까 남산성당 설립 한 세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도 말이 되는 거잖아요.
3: 예.
1: 한 세기 축하드립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예,
2: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100년 또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1: 네.
2: 평화방송도 또 뭐 개국 30주년이라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던데
1: 맞아요.
2: 축하드립니다.
1: 어떻게 아셨어요?
2: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 100주년이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은 남산성당 100년 역사 중에 몇 년을 함께 하셨나요?
3: 저는 조금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1: 네.
3: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한 4년 전에 받고
1: 네.
3: 저를 근유해서 세례를 받고 이래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불천,
1: 네.
3: 기독교, 불교, 마지막 천주교를 택했습니다.
1: 아,
3: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믿겠습니다.
1: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근데 이 100년 역사치고는 그래도 뭐 그렇게 길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셨는데
3: 예.
1: 근데 어떻게 총회장까지 맡으셨어요?
3: 뭐 큰 능력은 없는데
1: 아유.
3: 뭐 사람들의 권유로 또한 주님께서 성모님께서 막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모습 보면 정말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얼마나 남산에 계셨어요?
2: 2002년부터 그렇게 뭐 또 다른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평일에도 매일 새벽 미사를 여기 계산동 새벽 미사를 왔습니다.
1: 평일에도요?
2: 멀리서 왔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때 정모당이 있어서 좋고 또 교구청이 가까워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 네.
2: 한 21년 됐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남산성당이었고
2: 예, 맞습니다.
1: 보통 우리가 거주지를 정할 때 뭐 역세권이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2: 예.
1: 오로지 신앙생활이 제일 우선이셨군요.
2: 아, 그때 당시 좀 제가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1: 네.
2: 기도하고 지낼 때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1: 그렇게 또 남산성당에 20년 넘게 계셨고요. 그러면 혹시 남산성당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얼마나 하셨을까요?
2: 지금 그 92 그러니까 92세신데
1: 네.
2: 그분이 그 13살에 여기 남산성당에서 교리를 받고
1: 네.
2: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안 옮기고 지금까지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1: 와,
2: 거의 한 80년을 다니셨는데 정월태 소아 대례사 어르신이라고 지금도 잘 나오고 계십니다.
1: 와, 아니 그 신앙생활을 80년 하신 것도 사실 대단하신데 그 모든 시간을 오로지 남산성당에서 보내신 거잖아요.
2: 예, 맞습니다.
1: 100년사 편찬하시면서 소아들에서 어르신 도움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2: 이야기 들어보면은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그런데
1: 네, 그러실 것
2: 좀
1: 같아요.
2: 본인이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는 걸 좀 꺼려하셔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듣고 했지
1: 네.
2: 이걸 뭐 어디 공론화하거나 그러질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1: 그렇군요. 또 겸손하신가 봐요. 그래도 그만큼 성당의 거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남산성당의 100년 역사 중에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2: 제가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2: 우리 본당은 1926년에 대구 시내에서 이제 개산 다음에 두 번째 세워졌고
1: 네.
2: 잘 아시겠지만은 성모당 그리고 천주교 대구 대교구 가톨릭 신학대학
1: 네.
2: 살트르 성바울로 순영원 등이 인근에 같이 함께 있는 가톨릭 타운입니다. 그래서
1: 타운, 네.
2: 우리 본당 노래 본당과 가사에 대구의 예루살렘 이렇게 나옵니다.
1: 오, 네.
2: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옛날부터 성모당과 우리 본당 사이에 그 예전에 쪽문이 있었습니다.
1: 오.
2: 쪽문으로 이렇게 바로 문 쪽문 열고 들어가면 성모당이고
1: 오, 그래요?
2: 이쪽으로 뭐 본당이 남산성당이고 이랬었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새벽 미사 마치면 전부 줄 지어갖고 성모당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1: 그런, 네.
2: 그런 깊은 신앙심 덕분에 우리 성당이 자랑하고 싶은 게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남산본당 출신이고
1: 네.
2: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전체 39분이 사제가 우리 본당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2: 사제 배출이 많았다는 본당을 저희가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전화로 사무장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1: 직접 전화를 예, 하셨어요?
2: 여러 번 제가 알았는 게
1: 네.
2: 그게 대정교구에
1: 네.
2: 합덕성당이 네. 그게 32분 배출이 됐어요.
1: 어, 남산보단 적네요.
2: 우리는 지금 39분인데
1: 네.
2: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1: 네.
2: 단연코 단일 본당으로서는 우리 남산본당이 사제 배출이 가장 많았다 그렇게
1: 와,
2: 말할 수 있습니다.
1: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구의 예루살렘이 많네요.
2: 예. 그리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 이야기를 잠깐 좀 중간에 하면은
1: 네.
2: 이 가톨릭 평화신문에 2003년 9월 17일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은
1: 네.
2: 김 추기경님이 회고를 하면서 썼던 내용인데 추경님 말씀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 딴에는
1: 네.
2: 어머니 임종을 조용히 준비했다. 대구 거구청 단박 뒤에 있는 낡은 집을 구입한 이유도 남의 집에서 큰일을 치를 수가 없었어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어머니는 그날 낮에 당신 방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떼어 갖고 2-3분 거리에 있는 남산성당, 남산동 성당으로 가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 예. 여기 나온 그 남산동 성당이 바로 남산성당인
2: 예, 예, 예.
1: 거죠. 참 이런 일화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 가톨릭 신앙의 고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오는 30일이 본당 설립 100주년인데 준비를 올해 초부터 하셨더라고요. 100주년 기념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 예, 저희들이 사실은 2년 전에
1: 네.
2: 스테인드 글라스 설치, 노후 음향 설비 교체, 또 성전 외벽 보수, 조경 공사, 그리고 또 남산본당 백년사 편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셨네요.
2: 예,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마무리 단계이고
1: 또
2: 이제 행사를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또 총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 네.
3: 예, 우리 그 본당 박덕수 그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1: 네.
3: 오셔가지고 이 본당 100주년을 준비하시고 애잡섰습니다.
1: 네.
3: 이래 보면은 이제 첫째 행사에는 뭐 100년 시간을 뭐 되돌아보고 또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열린 축제로 뭐 준비 저희들이 했습니다.
1: 축제로.
3: 예, 지난 그 4월에는 전 신자가 100주년을 위해서 베론 성지를 순례하여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마음에 새기고
1: 네.
3: 기념음악회를 열어 지역민과 선주를 조롱하는 축제의 서막을 며칠 전에 열었습니다.
1: 네네네.
3: 이달 첫 주일에는 39상의 부부가 혼인갱신식을 통해 가정의 소중한 자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1: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3: 예, 지난 주일에는 총대리 주교님 집전으로 86명 오. 교우들이 견진성사를 받고 했습니다. 저희 대자도 3명.
1: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많네요. 근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성당 시설 면에서도 재정비를 하시고 또 남산 교우들 내적으로도 신앙을 재정비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오는 주말에는 바자회도 하신다고요.
3: 예, 이번 주말 즉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그 성당 마당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오. 100주년 기념 굿즈와 건어물, 사전 기념품 받은 물품을 분류해 가지고 판매하며 한우 국밥과 무침회 등 풍성한 먹거리를 철저히 위생 관리해 갖고 여성 위원회에서 준비 중입니다. 네. 또 주일 학교부터 평협까지 모든 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행사장 설치 부수 운영을 맡으며 행사 2일차인 주일 오후에는 남은 물품을 특히 할인 판매하여 마지막까지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1: 할인 판매도 있어요?
3: 예,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실천한 따뜻한 자리가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1: 듣기만 해도 그러네요. 근데 주일 학교에서도 부스를 운영하나요?
3: 예, 주일 학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스를 하나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1: 네,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도 남산분당 교우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주보에도 남산성당 바자회 한다고 공지를 내셨던데 그러면 다른 성당 교우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3: 예, 장인이 참여할 수 있지요.
1: 와, 정말요?
3: 예, 안 그래도 홍보는 좀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아마 참여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와. 기대됩니다.
1: 네, 앞에서 열린 축제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진짜 왔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자회가 끝나는 날에는 또 100주년 기념 전시회도 이어가신다고요?
3: 예, 그렇습니다. 바자회가 끝나는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성당 마당 교육관 2층에서 그동안 남산 본당 100년 은총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역사 전시를 엽니다. 남산 본당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온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초대 우리가 초대 제대 모습부터 최근 활동까지 사진 설명을 패널을 연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전시합니다.
1: 네.
3: 또한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돌아보며 신앙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선교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군요. 아니 보통 우리 본당의 한 30년 전 모습만 봐도 정말 낯설고 신기하고 그런데 와 무려 100년 전 모습은 과연 어땠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본당 설립 100주년이라는 게 남산성당 교우들에게도 물론 큰 기쁨이겠지만 남산동 주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행사일 것 같은데요. 선교 차원에서도 반응이 좀 있나요?
3: 100년 축하 분위기가 비신자 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3: 음악회 초청도 하고 주위에 현수막도 붙이고 또 역사 전시회와 한마음 잔치에 초대하고 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이를 입교로 연결

0: 노래에서 뭐 가사가 있다 하시면서 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본당의 노래라는 게 학교의 교가 같은 건가요?
1: 맞습니다. 남산본당 본당가입니다.
0: 어, 그렇군요.
1: 교가 본당 본당가.
0: 본당가. 와. 개인적으로 이런 본당의 노래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남산성당 본당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치.
1: 가사가 좋습니까?
0: 네. 이런 거군요. 네. 본당의 노래 좋은데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남산 교우분들이 직접 작곡 작사를 하시고 성가대에서도 부르시고 이렇게.
2: 예, 이게 오래 전에. 네. 아마
0: 권궁명.
2: 예.
0: 형제님.
2: 예. 거기 두 분 다 아마 아쉽게도 작곡하신 걸로 압니다. 작사 네. 작곡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불려왔고 본당의 날이나 이런 날. 또 힘차게 잘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건가 했는데
2: 그건 아니에요.
0: 옛날부터.
2: 옛날 오래됐습니다.
0: 역시 뿌리 깊은 본당은 다르네요.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사랑으로 나가는 남산성당 설립 100주년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야 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고 저장도 하고 하지만 무려 100년이나 되는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2: 저희들이 70년사가 있었습니다. 남산본당 70년사가.
0: 네.
2: 그때 그 70년사 덕분에 네. 저희들이 오늘의 작업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0: 그렇군요.
2: 그리고 저희를 포함해서 12명의 편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으로 나누어갖고
0: 네.
2: 2년 6개월 동안 작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1팀에는 이진호 요한 팀장님하고 이 팀원들은 70년사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교구사로실이나 뭐 가지고 또 참사회의록 문헌 뭐 또 가도로신문사에 옛날 영인본 같은 것도 찾고
0: 네.
2: 또 좀 따듬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팀원들이 해주셨고 네. 이 팀에서는 본당 재단체사 조사하고 정리해 주셨고
0: 네.
2: 3팀은 70년 이후 30년사 주임 시무님들이 작성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 자료가. 특별사목 및 사업 기록서 이런 게 큰 공사라든지 주보는 물론이고 또 기한했던 공문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역대 시무님들이나 대담도 실기도 하고 출신 신부님 또 역대 보좌 시무님들한테 기거를 받기도 하고
0: 네.
2: 또 평신도들한테 남산본당에서 얽힌 이야기 또 공모를 해갖고 그중에 당선된 몇 편을 또 실기도 하고
0: 네.
2: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가급적이면 생생하게 좀 그런 자료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0: 기록도 찾고 말씀도 듣고.
2: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4팀에는 이제 가도신문사에 현재 그 사진기자로 근무하시는 우리 박원희 베드로 팀장이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방대한 자료를 역사 자료에 맞게 사진을 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고
0: 네.
2: 또 그래서 우리 박교수 서대반하신 분님께서 지원은 해 주시고 일하는 내용은 또 자율성을 주시고

0: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 안 하시고.
1: 멋지시네요.
0: 그런 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1: 네.
0: 또 우리 본당 출신인 김정희 바오로 신부님께서 영남교사 연구소장으로 계시고.
1: 네.
0: 또 예전에 우리 남산본당에 보좌신부를 하신 이현춘 마르첼리노 신부님께서 교구 사료실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도움도 좀 받고 뭐 그렇게 잘 됐는지는 아직까지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그래도 정말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백년사가 편찬이 됐군요.
0: 네.
1: 근데 되게 마침 그 남산의 신자가 가톨릭 신문사에 계시는 것도 신기하고 또 본당을 거쳐가신 신부님들이 뭐 사료실이나 교회사 연구소에 계시는 것도 신기하고 참 앞에서도 왜 남산에서 배출한 신부님이 39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그만큼 이렇게 또 역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네요. 그러면 100주년이 되는 5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에 기념미사와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2: 예, 5월 30일 당일은 막 100주년 기념일이자 본당의 날로
1: 네.
2: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저희들은 예산하고 있습니다.
1: 네.
2: 오전 10시 30분에 대주교님 모시고 집전하시는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1: 네.
2: 본당 100년사를 담은 역사, 영상, 상영과 대주교님의 축사, 떡케이, 커팅식
1: 이렇게
2: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행사 끝나고 난 다음 점심 식사 후에는 벨리 댄스 축하 공연
1: 벨리 댄스가 있어요?
2: 좀 이제 100년이니까 신앙 OX 퀴즈,
1: 네?
2: 예, 단체별 장기 자랑 그리고 행복의 댄스 타임, 축제 흉을 도울 것입니다.
1: 재밌겠다.
2: 마지막으로 행운껏 추첨해서 압력밥솥, 전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놓고 풍성한 행운권을 추첨해가지고
1: 네.
2: 또 우리 교우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상식을 갖고 그런 축제로 끝으로 은총에 가득한 축제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말씀만 들어도 즐겁습니다.
2: 참여해서 행운을 잡으십시오.
1: 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벨리 댄스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저는 OX 퀴즈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이게 뭔가 틀리면 틀리는 대로 내가 우리 본당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맞히면 짜릿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시간도 앞으로 100년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될 텐데요. 앞으로 남산성당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년이란 1세기인데 우리가 또 100년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다음 세기를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 네.
2: 대구에서 남산 본당이 진짜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가고 또한 많은 수도자와 또 우리 신부님께서 많이 탄생해서
1: 네.
2: 계속 전국에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이 100년에 준비하신 분들이 참여가 많았는데 그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특히 옆에 계시는 우주정 베로나 형제님께서는 100년사를 만드신다고
1: 네.
2: 몸살도 몇 번 하고 아주
1: 그러셨군요.
2: 예,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도 많은 기도와 또 주위에 많은 도움으로서 100년 행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나 될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으로나마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0: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남산 본당이 기도하는 본당, 앞으로도 화합하는 본당, 성소자가 많이 나오는 본당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또 더욱 발전시켜서 그 좋은 성당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0: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1: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해 주신 주님의 손길과 또 신앙 선조들의 믿음,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신 남산성당 교우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 차담회 남산성당 황백곤 대건 안드레아 총회장님, 우주정 베라노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진영 삶의 모든 순간에 with me 였습니다. 아, 우리 남산성당 설립 100주년 축하드려요 하고 와 축하 축하드립니다. 남산성당 100주년 축하드려요 하고 방톡에 축하 인사 남겨주셨고요. 경산의 피맘님은 남산성당 안 가보셨나 보네요. 항상 계산성당과 성모당만 다녀왔는데 꼭 한번 가볼게요 하트 하셨습니다. 남산성당 설명해 주셨지만 계산성당 다음으로 우리 교구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죠. 굉장히 역사 있는 곳이고 성모당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 성모당 가실 때 한 번쯤 들러서 축하의 기도 인사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백원안드레아님은 2월에 본당신부님 송별여행 때 남산성당도 들렸어요 하셨는데 예쁘죠? 되게 어떤 100년의 긴 역사의 흔적도 남아있으면서도 되게 깔끔하고 평화롭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5417님, 대구의 예루살렘 남산성당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사제를 제일 많이 배출한 성당이 대구에 있을 줄은 몰랐네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구청, 성모당 가까이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가 모이고 모였기 때문에 신부님, 수도자도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참여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5417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교구 소식 전해드릴게요. 더블유아이디 십자가와 성모성아와 함께하는 엠마오 페스타가 열립니다. 6월 4일 목요일 대구대교구 순례를 시작하는 WRD 십자가와 성모성화를 환영하면서 목요일에서 6일 토요일까지 성모당에서 매일매일 미사와 기도가 봉헌되고요. 저녁 식사도 함께하면서 민호기 밴드와 JFM의 찬양, 토크쇼, 성체현시, 행렬과 밤샘 기도까지 뜨거운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5월 24일 이번 주 주일까지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교구 소식 교구 알람란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WYD 대구 교구대회 인별그램 상단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빵톡에 신청 QR코드도 띄워드릴게요. 이번 주일까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매일미사 요한복음에선 아버지 하느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쿨하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를 규정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는데 하지만 그 속엔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거대한 마음의 벽을 세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다른 건 몰라도 중동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성밴드의 하나 되게 하소서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영천성당 김재우 마테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첫 곡 윤마치의 초록으로 시작했어요. 비가 오고 나면 더 초록초록해지겠죠? 자, 지금 이용자 조사 기간이에요. CPBC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샵 1053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이용자 조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075님 조사 이미 했습니다. 내일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9867님과 6315님도 이용자 조사 방금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9941님 9941님 거 나중에 할까요? 오케이. 에, 나중에 궁금하시죠?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무슨 내용일까? 자, 광고 듣고요. 목요일 2부 팝콘서트 팝콘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현대해상 화재보험 땡큐 그리고 엠플라잉의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팝송엔 누룽지죠. 너무 고소해.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 곡 듣고 올게요.

렌카의 My Love 그리고 베리 매닐로우의 맨디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팝콘 시간이죠. 자, 노래만 듣기엔 아까운 시간. 그래서 팝콘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맞히시면 돼요. 첫 번째 들려드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노래 제목에 이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이 역할을 맡았던 윌 스미스가 부른 곡입니다. 알라딘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지니, 2번 자니, 자는 거니? 자, 알라딘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지니, 2번 자니, 자는 거니? 잘 지내니? 자,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CPBC 빵빵톡 아시죠? 선물은 나노폴리 비누 한 분께 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팝송 신청곡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뿅뿅 이너 버틀 그리고 이어서 윌 스미스의 프린스 알리까지 듣고 올게요.

와우,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죠?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지니 이너 버틀, 그리고 애니메이션 알라딘 OST, 윌 스미스의 프린스 알리까지 두 곡 듣고 왔어요. 정답은 바로 1번 지니죠. 지니. 5368님, 정답 1번 지니인데요. 지니 자니?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와야 소원을 말하는데 나오질 않네요. 네 놈! 감히 네가 나를 능멸하려 하는 게냐? 아, 우리 지훈이 오빠 너무 좋은데. 지니가 그 저쪽이어가지고, 예, 저짝이잖아요. 사우디 이쪽이잖아. 그래서 뭔가 한국말로 불러가지고 좀 그런가? 저도 평생은 안 나오더라고. 뭘 문질러야 나오는 거야 대체? 3922님, 1번 지니. 제가 좋아하는 팝들이 나오니까 오늘 귀가 호강하고 있네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피디님의 선곡 센스가 아주 최고죠? 네, 최고다. 9218님, 지니예요. 소원을 말해봐, 빠, 빠. 내 소원은 비누다, 따, 따. 비누 달라고 했었고, 지금. 네, 누룽지 달라고 했었고. 누룽지 너는 먹어봤냐? 나는 못 먹어봤다. 받으면 반 나누자. 지금 빵통에서 고소한지 나는 모르겠다. 막 계속 이러시네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반 나누세요. 누가 한 명 받으면. 아, 재밌습니다. 근데 저도 못 먹어봤어요. 진짜. 8766님, 정답 1번 지니요. 지니야, 또 나왔어. 내 소원은 누룽, 누룽, 누룽, 누룽지 소원을 들어줘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유민정님과 건대기님이 받으면은 서로 나눠 먹자고 지금. 아, 웃겨. 9218님께 나노폴리 비누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원을 말해봐. 내 소원은 비누다. 오늘 통했네. 예, 오늘 지니가 선물 드렸어요. 샵 1053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이렇게 진짜 자주 보내다 보면은 소원이 이뤄져요. 예, 누룽지 받으실 수 있어요.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자, 어떤 신청곡들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941님, 아까 제가 나중에 예, 알려드린다고 했죠? 문득 빗띠에게 어울리는 팝을 찾았는데, 어머, 마침 팝콘이 있는 목요일, 부부의 날이잖아요. 빗띠 남군께서 이 곡을 빗띠에게 불러줄 리는 없으시겠지만, 크크크, 마음만큼은 이거 아닐까 해서,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이렇게 지내온 거 아닐까요? 하셨는데, 화목한지 보셨냐고요. 아, 화목해요. 화목하고 행복하고, 예, 그래요. 예, 사랑하고, 항시 그렇지 뭐. 그리고 왜 저한테 이 곡을 불러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 남편은 항시 저를 사랑하고, 예, 그래요. 오늘도 저한테 이제 깨톡으로 뭐 카드 갖고 와 이래가지고, 여보,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응? 예쁘게 해봐. 이랬더니 깨톡이라 그래. 톤은 엄청 부드러웠어. 항상 사랑이 담겨있지. 뭐 이렇게 보내는 거야. 엄청. 그럼 뭐 물결 뭐 이런 거, 뭐 웃음 이런 거라, 뭐 하트 이런 걸 하든가. 그런 거 없어요. 19년 살면 각자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정보 전달. 예,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빗띠를 위한 헌정곡이라고. 어머, 뭔 노래예요?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 are my everything. 오, everything은 너무 부담스러워. Something 정도 괜찮아. Something. 이 체크. 체크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Everything. 오, so 부담스러워요. 9967님. Something. You are my anything. Something. Very small thing. 뭐 요 정도? 리틀 띵. 예, 이 리틀 띵 오케이. 리틀 띵 좋다. 귀엽고. 자, 일단 You are my everything 준비하고요. 9967님도
설문조사 완료했습니다 하시면서 Endless Love. 어머 오늘 또 이런 날이어가지고 세상에 이 노래 신청하셨네. 머라이어 캐리하고요. 뭐래? 머라이어 캐리하고요. 루터 벤드러스. 이분이 두 분이 함께 하신 곡 Endless Love 준비해놓고 이분도 화나셨네. 352 하나님 오늘 제 생일인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부부의 날로 정했네요. 참나. 누구야? 누가 이렇게 부부의 날 이런 걸 정하고 그래요? 오늘 소만인데. 아 정말. 자 여러분 두 곡 듣고 올게요. 누룽지 상품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와우. 오늘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달달한 노래 나오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강정희님 보내주셨는데, 진짜 부부의 날이라서 이렇게 평소보다 좀 이런 노래 신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922님, 람바다 듣고 싶어요. 쉬는 날이라 엄마랑 돈가스 시켜 먹고 커피 마시면서 엎드려 듣고 있으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늘 나가기만 하다가 집에서 온전히 푹 쉬니까 너무 편하고 천국이 따로 없네요.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돈가스 먹고 커피 마시면서 엎드려서 듣고 있는 거. 집에서 누워서 듣는 라디오가 전 제일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밖에는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집에서 뽀송뽀송하니. 네, 좋네요, 진짜. 람바다 들려드릴 거고요. 0579님, 빛나 DJ님, 지방어 액센트 쓰실 때 완전 따봉이요. 속 후련해지는 느낌 계속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 선생님, 저는 서울말만 써요. 지방 사투리를 쓴 적이 없어요. 저는 서울말을 제일 잘 써요. 아시겠죠? 예. 네. 김명숙님, 요즘 난리 난 마이클 잭슨 노래 한곡 들려주세요. 이걸 멋지게 또 마잭이라고 줄여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마잭이 뭐야? 요즘 그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예,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전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자, 마이클 잭슨의 노래 Man in the Mirror 이 노래 하고요. 카오마의 람바다 오랜만에 들어보겠네요. 팝콘 대신 구수한 누룽지의 기회 있어요. 아직 팝송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53번 한 통에 100원에 문자로 보내주세요. CPBC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자꾸 누구랑 나눠 먹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지금.

8766님 경찰서 신고 전화 왔습니다. 청춘 누룽지가 너무 고소하다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끝곡은 1006번님이 신청하신 곡 사샤 알렉슬론의 Dancing with your ghost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1006번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함 주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내일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문재 씨와 함께 문제 문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목요일 늦은 오후 한 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죠. 몸은 조금 지치는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성령 칠은의 은혜를 구하고 계실까요? 저는 어떤 은혜를 뽑을지 은근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목요일은 한 주의 피로 속에서도 다시 마음의 숨을 고르는 날, 그리고 성령께 작은 빈자리를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며 오솔길로 출발합니다.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2: 네, 오늘 첫 곡으로 심플리시티가 부른 주성령이여 듣고 왔습니다. 예, 성령강림 9.1기도를 본당마다 바치는 곳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지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제 안에도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예, 성령은 늘 거창한 불꽃으로만 오시지 않고 지친 마음에 다시 웃을 힘을 주시는 작은 위로의 미풍으로 찾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은 어떤 은혜를 청하실까요? 네, 마음속 소망을 나눠주세요.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하하대사님, 네, 아이고 1등인가 봐요. 어서 오세요. 오늘 당진은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네요. 내일은 포항으로 출장이 있습니다. 아유, 보슬비가 저희 서울도 그렇게 오전에 쭉 내렸는데 지금 좀 그쳤거든요. 이 보슬비가 얼마나 땅에 깊이까지 스며드는지 몰라요. 굉장히 예쁘게 오는 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막 세게 오는 비는 막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또 뭐 딱딱해진 땅은 그냥 그야말로 스밀 새도 없이 그냥 흘러가지 않나요? 근데 이 보슬비는 차곡차곡 땅을 정말 적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해를 입히지 않고 완전히 흙을 정말 적셔주는 비. 아유, 또 포항 출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티나님, 네, 오늘도 자율신경실조증 주사 14대 맞고 문현성당 성체조배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 주님, 저희 기도는 늘 들어주셨거든요.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 14대나 맞아야 하나요? 엄청나네요. 그래도 뭐 그렇게 인내하면서 맞고 조금이라도 차도가도 있으면 맞아야죠. 근데 참 마음이 14대 맞는 동안에 얼마나 뜨끔따끔 아팠을까. 아유, 좀 그렇네요. 정말 아프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지만 뭐 이것도 하느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 그 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갑자기 이런 복음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하여란 여인에게 네, 고쳐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편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티나님도 그렇게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꼭 티나님을 더 건강한 몸으로 살려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네, 힘내시고요. 성체조배 시간 오늘 목요일 저희 수녀원에도 성체가 현시되어 있어서 많은 수녀님들이 네,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오늘은 또 뭐 협력자회에서 다들 자매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한 시간 성체조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를 했겠죠. 네, 아무튼 참 오늘도 거룩한 날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우곤의 노래입니다. 매듭의 어머니.

네, 박우곤의 매듭의 어머니 듣고 왔는데요. 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들었는데요. 성모님도 떠오르고 또 우리 어머니들도 떠오르고 예, 가정의 달에 어머니들 또 많이들 찾아뵙는가 모르겠는데요. 거칠어진 손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토마스님, 네, 안녕하세요. 수현님, 저는 이번 주 성령강림 대축일에 용기, 굳셈을 받을 것 같죠? 아직 안 왔으니까. 네. 이번 주니까, 네. 받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원하시면 네, 용기와 굳셈을 받게 되겠죠. 아마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도할게요. 예, 어떠한 일과 유혹에도 두려워 말고 혹은 두려워서 뭐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내면을 튼튼히 하고 견고히 잘 쌓아서 어지럽고 겸손하기 힘든 세상 일일지라도 용기 있게 더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제 일을 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말라, 서로 사랑하여라. 아,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뭐 문장마다 정말 뭐 완벽합니다. 예. 뭐 영적으로 상당히 깊으시네요. 아무튼 굳셈 용기 꼭 받으시고 그러한 정신으로 또 은총을 그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이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8919님, 네, 와, 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대학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폐암이 재발하지도 않았고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찍으러 갔을 때 어떻게 됐으려나 하고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수녀님도 그러시는데요. 재발이 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항암 치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또 가서 또 어떻게 되나 하고 마음 졸였을 텐데요. 아유, 정말 성모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저도 인사드리고 싶네요. 네, 8487님. 글라라 김종현 막내 이모가 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전이도 많이 돼서 그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뭐라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기도의 오솔길에 조용히 화살기도 보내봅니다. 하느님의 동행이 늘 함께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유,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의술에서도 뭐 힘들다 싶으니까 아마도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네, 화살기도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말이 또 있는데요. 참 이상해요. 어떠한 각자의 고통으로 그 고통에 취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삶의 끝 앞에서는 삶이 너무나 간절해질 것만 같다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그만 나가 살못살 그만 나는 좀 포기하고 싶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나 그런 분들이 뭐, 아, 난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 막 그러면 누가 옆에서, 아이, 그럼 빨리 가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 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겠죠. 다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많이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렇죠. 네.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라도 정말 주님이 주신 나날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힘들죠. 그런 생각도 예, 무료함이 아무 큰일 없이 네, 하느님 보호 아래 당연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의 순간들 뭐 그런 날들을 겪으면서 다들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덜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병고에 시달리게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주님의 손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을 뭐라 그럴까요? 그 저도 피정 중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눈먼 거 바르티메오가 막 외쳤잖아요. 나는 좀 제 볼 수 있게 달라고 외쳤을 때 그때는 우리 영혼이 정말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움 속에 있어서 힘든 분도 있을 테고 또 몸이 아파서 그럴 분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은 가까이 계셨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너무 더 두려워 말고 무서워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함께합니다. 황베드로님, 네, 평택도 하루 종일 비옵니다. 모든 분들 빗길에 안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와, 서울은 비가 그렇게 안 오고요. 다른 경기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좀 비가 오나 봅니다. 아까도 그 당진 하하대산 당진이 보슬비가 온다고 했는데 예, 안전한 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김지효 율리아 자매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20살이 된 제 아들을 위해 기도 지향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신앙은 없지만 언젠가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천주교 신앙을 만나 세례를 받고 생일인 12월 26일에 맞는 세례명 스테파노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스테파노를 본받아 믿음 안에서 용기와 지혜를 갖춘 청년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자신과 이웃에게 빛이 되는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호 율리아 자매님. 아유, 목소리가 아직도 참 젊게 느껴지고 차분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유, 어머니가 이 스무 살 된 아드님 때문에 좀 걱정이시죠?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이제 막 어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서만 머물던 애가 자기 생각과 또 선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신앙의 옷을 입혀줄 수는 없지요. 네, 그러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겠죠. 네, 김율리아 자매님의 기도 안에는 뭐 그런 기다림이 벌써 담겨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집니다. 네. 와, 그런데 어떻게 생일이 12월 26일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 축일에 이렇게 똑같은 그런 날 태어나셨을까요? 어이구,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드님의 삶이 뭐 평범할 리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참 의미가 깊네요. 네, 스테파노 성인은 사실 돌에 맞으면서도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한 성인이었죠. 그러니 세례명을 스테파노로 정하게 된다면 네, 언젠가 아드님도 정말 단단한 속에 저기 신앙을 품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은 참 청년들이 많이 나름대로 바쁩니다. 뭐 스펙도 쌓아야 하고 진로도 고민해야 하고 또 인간관계까지 굉장히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하느님을 모신 청년은 제 생각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보다는 더 귀한 가치를 배우고 싶어 하지 싶습니다. 부디 아드님이 언젠가 스스로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하느님 저 왔어요 하고 웃으면서 기도를 청하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함께 오솔길 가족들과 응원해 봅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김율리아 자매의 아드님을 당신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스무 살의 젊은 날 위에 빛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도 참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총을 내려주소서.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의 굳센 믿음과 사랑을 닮아 용기 있고 바른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예, 신청곡이 있네요. 이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님, 박정아 수녀님 노래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 내려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셔요.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8783님, 율리아 자매님의 기도처럼 아드님의 마음에 신앙의 믿음이 함께 들어오길 기도 안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분명 언젠가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항상 보이지 않으셔도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달관하셨네요, 주님을.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조급하게 왜 제가 성당을 안 나가지? 막 이렇게 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어머나 성당 갈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아하대사님, 티나님, 토마스님, 라일락 향기님, 그리고 7855님, 천주님, 김율리아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드님께 성사에 은청을 주셔서 모자가 멋진 신앙 생활하게 하소서. 뒷말이 너무 멋있네요, 진짜. 성사, 아드님께서 정말 세례의 성사에 은청을 받고 정말 모자가 손붙잡고 성당으로 향할 때 얼마나 기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기쁜데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마음으로부터 기도합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첫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의 영성을 따라 훌륭한 청년 신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스테파노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으니 예, 훌륭한 청년 세례명 스테파노를 받아서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유채실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주님께서 김율리아 자매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길 청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하느님의 자녀로.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라서 주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겠죠. 네, 그렇게 간청을 해봅니다. 이기형님, 네, 율리아 자매님의 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용산 청파동 쪽은 비가 그쳐서 시원한 바람 부는 오후 미술 수업 끝나서 아들과 같이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아이고 하늘이가 미술 수업 끝나고 함께 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 다 유의하시고요. 이기영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바오로 가족 기도서에 성령님께 바치는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이신 성령님, 당신을 흠숭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저와 이웃 안에 계신 당신을 자주 슬프게 해드린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주교와 사제의 서품식에 그리고 수도자의 봉헌식과 신자들의 세례와 견진성사 때 은총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어 그들에게 빛과 성덕과 열심을 더해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당신께 저의 지성과 상상과 기억을 드리오니 저를 비추소서. 제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소서. 제 안에 지혜와 지식, 제 의지를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저를 이끄시어 계명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도록 제 힘이 되어주소서. 제게 굳셈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치오니 제 안에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의 주, 나의 성령이여, The Weed가 불렀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있네요. 익명의 문자 사연인데요. 어려움이 정말 끝이 없어서 성모 칠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가정 내 어려움이 끝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제 비바람 속에 명동성당에서 울다가 집에 왔답니다. 제가 늘 단단하고 안정되지 않아서 가정 내 문제로 허둥지둥 그러면서 사신다고. 예,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매듭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내고 묵주 잡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마음이 짜르르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시면 명동성당 가서 내내 울시다가 집에 오셨을까요? 뭐 주님은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지금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에 매듭을 확 풀어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믿으면서 열심히

좀 기도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 이분 이름은 안 밝히셨지만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어제 로레또에 왔는데 이런 총이 있나요? 알고 보니 예약한 호텔이 수도원이었더라고요. 호텔 방으로 올라왔더니 수태고지 성지가 창밖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제 수태고지 집 안에서 환희의 신비도 드리고 바로 옆에 모셔진 성채 현씨 앞에서 성채 조배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성지를 바라봤답니다. 와, 로레또 성지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지예요. 뭐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 보내주셨는데, 예, 성지에는 대개가 수도원에서 호텔이라고 하지 않고 알베르고라고 해가지고 그냥 머무는 집, 말하자면 뭐 호텔 비슷한 곳이죠. 근데 옛날에 수도원이었지만 그걸 개조해 갖고 이제 순례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변형된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곳에 가시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참 로레토 성지에 가면 라 산타 카사디 로레토라고 부르는 거룩한 집이란 로레토의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이 큰 성전 안에 곧 작은 성전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은 늘 크고 화려한 곳보다 누군가 성모님처럼 예 하고 응답하는 작은 마음 안에 먼저 이렇게 머무신다는 그런 뜻으로 그 성당을 보존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죠? 성프란치스코 성인 그 성전도 그렇거든요. 그 안에 작은 성전, 옛날에 있던 정말 불림을 받았던 그 성전이 그대로 보존된 것처럼 이 로레토도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셔서 제가 부럽네요. 예, 끝까지 행복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삶의 깨달음에 대한 기쁨.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시절 사는 것이 힘들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 살아 있다는 것이 기뻤다. 호시노 토미 히로. 만약 수녀님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아있다와 살아가다는 것에는 한 글자만 다를 뿐 사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시노 씨도 단지 살아있는 자신이 아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 기쁨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상처받았지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과 하느님의 사랑이 가져다 주는 힘이겠지요. 그 사랑의 의지에 쓰라린 인생을 산 사람의 작은 궤적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웃음과 위로를 살포시 건네주는 이 한 편의 시가 마음을 두드립니다. 왓다나베 가즈코 수녀의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중에서. 네, 이런 저녁엔 문장 몇 줄로도 이렇게 마음을 고즈넉하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네요. 요즘은 아주 덥지도 또 뭐 춥지도 않고 뭐 추울 일은 없겠지만 참 좋은 계절이라서 독서하기에 딱이지 싶은데요. 마음에 와닿는 영적 독서나 읽고 싶은 책 옆에 두고 조금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솔길 가족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석소영이 부르는 받으셔서 봉헌 남겨드리면서 기자의 오솔길 마칠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연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며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훗날 제자들의 복음 선포로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이들까지 염두에 두신 듯합니다. 바로 대사제의 기도,

종반부죠.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기도의 많은 부분을 이 하나됨에 할애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하나됨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마다의 개성과 의견은 깡그리 묻히고 전체가 그저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참된 하나됨인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것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회귀라에 더 가까울 겁니다. 보편적인 이란 가톨릭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의 하나됨이란 오직 사랑으로서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진실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일치를 이뤄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여러분 곰새마리 노래 아시죠?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아이 귀여워. 이 노래.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긴 하지만 이제 엄마 곰이요, 아빠 곰 뚱뚱한 게 싫은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체지방률별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이성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근감을 줬던 그 곰돌이 몸매도 많은 여성들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취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네요. 여성 응답자는 운동으로 다져진 남자의 체형을 선호했다고 하고요. 남성 응답자는 깡마른 몸매보다는 가수 비욘세처럼 볼륨감 있는 건강한 체형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남의 취향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 눈에 최고면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성은 내 남자, 내 여자이기로 해요. 우리는요, 서로가 취향이기로 할까요? 취향저격 라디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아이콘 취향 저격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자 여름의 문턱이라 불리는 절기 소만입니다. 이날에 쓴박이 잎을 뜯어서 나무를 해먹으면 딱이라고 하는데요. 내 취향에 내 남자, 내 여자와 이 쓴박이 잎으로 나무를 해먹어도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네요. 쓴박이가 좀 씁쓸하지만 감칠맛도 나잖아요. 이 쓴박이 나물 맛이 부부의 느낌이랑 비슷할까요? 이 씁쓸하면서도 살면 살수록 우러나는 감칠맛이 있는 것이 그것이 부부일까요? 부부란 무엇일까요? 자, 부부의 날에 오늘 목요일이죠.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5시엔 설레라,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 왔는데요.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냅니다. 대뜸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생활 속의 꿀팁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꿀팁 떠먹여주는 코너,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세탁 꿀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이 세탁 꿀팁들 있잖아요. 나만의 세탁 비법 있다면 그 꿀팁들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레라표 상큼한 라디오 칼럼 비타민 5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세탁 꿀팁까지 모두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율리안나님 빵톡으로 설디님 흐린 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흐리고 비가 살짝씩 내리는 그런 날이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이 또 소만이라고 하는데 뭔가 오늘은 좀 으슬으슬 추워요. 절기가 약간씩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이 올해는 좀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쨍한 햇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내일 날씨가 막 그렇게까지 덥게 기온이 올라가지는 않는 딱 봄날인 것 같아요. 금요일의 봄날도 기대해 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허각 정은지가 함께한 짧은 머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퀴즈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서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던 금연 캠페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에요. 아주 귀여운 땡땡땡 금연 홍보대사가 나타났는데요. 지난 15일 현수막과 안내문 대신 주민들이 웃으면서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도록 귀여운 이것이 금연 캠페인을 하는 댕댕이 금연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댕댕이. 이 땡땡땡 오늘의 정답인 이 동물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요. 그 조끼에 금연 서포터즈라고 적혀 있대요. 귀여운 이것을 봐서라도 금연을 해야겠죠. 댕댕이가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왜 아기들한테 손주들한테 아이고 우리 똥땡땡땡땡이라고 하시잖아요. 오 왔어 왔어 우리 똥땡땡땡땡 이렇게 하시잖아요. 애정이 듬뿍 담긴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강아지, 2번 호랑이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똥강아지라고 할까요? 우리 똥호랑이라고 할까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정답 기다려보면서요. 강아지인지 호랑이인지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뜨끈한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이 동물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화사의 So Cute 듣고 올게요.

화사 So Cute 듣고 왔습니다. So Cute한 금연 서포터즈, 이 땡땡땡 금연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서구에 가면 거리에 금연이라고 써붙인 댕댕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집 땡땡땡은 복슬 땡땡땡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하는 그 노래, 이 땡땡땡에 들어갈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꼬리치면서 막 반갑다고 반겨주는 그 동물, 귀여운 이 생명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강아지, 2번 호랑이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동물은 애완동물로도 많이들 키우는 동물이죠. 그래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동물 강아지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집에는 호랑이가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애완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금연 서포터즈가 됐다고 합니다. 1번은 강아지, 2번은 호랑이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금연 서포터즈가 된 동물 이야기잖아요. 대구 서구에. 금연을 난 좀 할 것이다. 올해 목표를 나는 금연으로 잡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다짐도 정답과 함께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아, 제 옆에 있는 사람 좀 금연 좀 시키고 싶어요 하는 넋두리도 좋습니다. 오늘이 또 부부의 날이니까 부부 두 사람 중 누군가가 흡연을 하고 있다면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생각하는 것도 부부를 위한 그런 생각이겠죠? 정답을요, 강아지, 호랑이 중에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귀여운 이 동물이 바로 금연 서포터즈가 되었죠? 강아지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아주 귀여운 이 동물을 위해서 별의 귀여워 듣고 올게요.

별을 귀여워 듣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이 동물,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강아지였습니다. 대구 서구에 귀여운 강아지 금연 홍보 대사들이 나타났는데요.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인과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대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댕댕이 금연 서포터즈도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금연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금연에 다시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우리 6988님께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처럼 담배 끊으면 안 잡아먹지 하면 바로 금연될 텐데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문자를 보면서 그러네 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호랑이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금연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금연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니면 귀여운 강아지가 금연하세요 멍멍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금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게 더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든지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금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와 주변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금연을 좀 도전해보시고요. 이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의 정답인 강아지 맞춰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38님이 1번 강아지 하시면서 저희 집은 고양이를 키우는데 매번 고양이만 쓰담쓰담 해주니까 강아지를 예뻐하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고양이 집사시군요. 고양이랑 강아지는 정말 그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막 강아지들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주면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만져주기를 원하는 게 좀 도도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게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9238님이 1번 강아지입니다. 9485님도 참이예수님 강아지 1번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6913님이 1번 강아지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6122님도 1번 강아지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강아지 정답이었고요. 1547님께서 정답 1번 강아지. 설디 우리 집에도 흡연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올해 초에 한 달 정도 금연하더니 다시 흡연하네요.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담배는요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1547님 저희 집에도 흡연하는 사람 한 명 있거든요. 금연을 시도를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1547님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한 달 정도 금연에 성공을 하셨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금연하는 사람이랑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랑은 가까이 지내면은 막 안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그게 엄청난 의지와 참을성 이런 걸 요하는 일이래요. 뭐 다이어트에 비교해봐도 그렇고 저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저한테 내일부터는 커피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 당장에 커피를 끊어라 라고 하면 나는 과연 그 커피를 끊을 수가 있을까? 라는 거를 제가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싹 다 끊어라 이래가지고 그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 밀가루 막 흰 쌀밥 이런 거를 먹지 마세요 하면은 우리가 그래 오케이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먹어서는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맛보면은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흡입하게 되는 그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담배는 안 좋으니까 금연이 정답이고요. 1166님도 대뜸 정답 강아지 하고 보내주셨고요. 7632님도 1번 강아지입니다 하시면서 강아지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율리안나님도 1번 강아지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집 반려견이던 몽실이처럼 귀엽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몽실이 이름도 귀여운데 이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름다리를 건넜을까요? 아이고 율리안나님 이 강아지가 곁에 없을 때 상실감이 아주 크실 것 같은데 아마 또 천국에서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몽실이는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거 저도 마음으로 같이 위로를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정답인 강아지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일단 6913님께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4238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8님이 고양이 집사라고 해주셨잖아요. 고양이는 금연 서포터즈로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냥냥펀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금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4238님께도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컵라면 이용권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바로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출출한 어느 날, 뜨끈하게 당기는 어느 날 요긴하게 컵라면 이용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기에 달달하다 달달해 그야말로 꿀팁인데요.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꿀팁 들어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꿀팁 있나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꿀팁 노하우 다 풀어놓고 가세요.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세탁의 비법입니다. 하얀 양말 바닥이 막 누렇게 진짜 누렇다 못해 막 새까맣게 되고 짬뽕 맛있게 먹다가 이렇게 밑에 내 흰 셔츠 괜찮나 하고 봤을 때 그 묻은 빨간 국물 자국 그거 어쩔 거예요? 그리고 목카라 뒤에 닿는 부분은 왜 그렇게 누렇게 되는지 이것도 참 세탁하기가 까다로운데 운동화는 또 어떤가요? 세탁의 비법들이 궁금합니다. 집집마다 세탁 노하우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집마 우리 집만의 세탁 비법 있으시면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좀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탁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싹 지워지더라. 요런 오염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효과가 좋더라 하는 그런 세탁 꿀팁들 샵 0931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온 세탁 꿀팁 좀 먼저 풀어나 볼까요? 이런 상황에 세탁 꿀팁들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 제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엄마, 엄마, 나 코피. 엄마야, 야, 와, 코피가 나노? 엄마야, 이거 오잖아. 엄마는 엄마가 엄마인데 왜 엄마가 엄마를 찾아요? 근데 나 코피. 엄마도 급하면 엄마를 찾지. 엄마야, 이 코피 이거. 근데 웃잖아, 이거. 아이고, 이거 어제 산 새 옷에 다 묻었는데 이거 웃잖아.
0: 이런 상황 다들 있으시죠? 아이들이 갑자기 코피를 쏟는 그런 상황에 코피 흘리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일단 코피를 쏟고 있는 아이 걱정이 먼저기는 한데 그 다음 걱정은 이 빨간 코피가 옷에 다 묻어가지고 세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코피 얼룩을 없애는 세탁 꿀팁이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피 얼룩은 뜨거운 물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얼룩들보다도 피로 얼룩진 그거는요, 뜨거운 물에 담궈두시면 안 되고요. 단백질 성분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 굳어진대요. 그래서 흐르는 찬물에, 차가운 물에 과산화수소를 뿌려서 세탁을 하면 되는데요. 찬물, 세제, 과산화수소 확인 후에 이 세탁 루틴대로 세탁하시면 코피 얼룩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피가 진짜 희한한 게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저는 코피 언제 나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고, 아이들 중에서 코피 잘 나는 아이들은 진짜 막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코피를 줄줄 쏟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병원에 가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코피 나면은 막 빨간 피가 코에서 줄줄 흐르니까 휴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놀래서 막 코에 꽂아가지고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휴지가 점점 그 빨간 피로 물들면서 잠깐 이제 괜찮나고 빼면은 코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옷에 묻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엄마들은 이제 더 걱정인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왜 이렇게 코피가 나지 하는 엄마의 걱정 플러스 아이들의 걱정, 아이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이제 저 옷을 어떻게 세탁하지 하는 그 걱정까지 더해지는 게 이 코피 얼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세탁을 하시면, 과산화수소와 함께 세탁을 하시면 되니까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럴 때도 난감하죠. 다음에는 와인을 한 잔 했을 때 상황입니다. 저는 저야말로 말하자면 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있어 보인다는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이 와인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다 써. 어머, 와인이 다 흘러내요. 어머, 옷에 다 흘려버렸네요. 정말 못 살아. 이럴 때 와인을 한 잔 내가 마시는 그 상황에 옷에다가 그냥 촥 하고 다 흘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와인이요, 포도주잖아요. 그 적색의 포도주가 옷에 흐르면은 그 얼룩이 진짜 안 빠지는 데다가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색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약간 누르기리하게, 누르스름하게 얼룩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와인 한잔 하다가 옷에 흘렸을 때는 젖어 있을 때 그 얼룩 위에 소금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 소금을 뿌려주시면은요, 그 소금이 액체를 빨아들이는 성분도 있고요. 또 소금 성분이 와인 색소가 섬유에 흡수되는 거를 막아준다고 해요. 요거 진짜 꿀팁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아니면 혹은 밖에 나가서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와인을 한 잔 마시다가 옷에 쏟아버렸다 할 때는 그거를 막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지 마시고요. 주방에 소금이 있으면, 우리 집이면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식당에도 혹시 소금 있을까요 해서 소금을 좀 얻어서 그 얼룩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레몬도 세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흰옷의 누런때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즙. 그 레몬의 산성 성분이 천연표백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 레몬을요, 요렇게 쓰면은 안 되겠죠? 아, 상큼하다. 이거 상큼해. 역시 레몬이 좀 상큼해. 누렇게 색깔이 뜨면 레몬이 좋다니까. 이거 해요. 어머, 이 레몬 나 주는 거예요? 그 세수하시라고. 이 누렇게 뜬 거, 얼굴, 그 당신 얼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여러분. 근데 얼굴 미백을 할 때도 사실 이 레몬 성분이 들어간 게 있으면은 미백에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레몬을 얼굴에 뿌려서는 안 되겠죠. 흰옷을 좀 누래진 그 부분들을 하얗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럴 때는 레몬
이용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이 우리가 처음 살 때는 새하얗잖아요. 그 맛으로 사실 사서 입는 건데 근데 한 몇 번만 입으면은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고, 가장 믿을 만한 곳은 세탁소겠죠? 세탁소의 꿀팁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꿀팁이 있다면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세탁소 사장님의 꿀팁 들어볼 건데요. 화이트의 화이트 듣고 올게요.

0: voice the truth?
1: Yes.

0: 화이트의 화이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세탁 꿀팁 하고 있잖아요. 세탁 꿀팁을 주실 우리 세탁소 사장님의 꿀팁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1: 저희가 받을 때는 그 패딩 다운 제품들 보면 소매 끝이랑 요 밑단 쪼기가 잘 터지거든요. 옷이랑 많이 쓸리고 많이 쓰다 보니까 요런 데가 잘 해져야 그런 거 잘 보고 맡기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털이 새는 경우가 있으면 수선을 하고 맡기셔야 되니까. 그리고
0: 패딩이나 다운 제품 비싸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맡길 때는

0: 소매 끝단이 터진 곳이 있나 없나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1: 보통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옷에 뭐 김치 국물이 튀었다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급하게 씻어서 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세탁소로 들고 오시는 게 나아요. 아예 세제로 처음부터 하는 게 낫고.
0: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 국물 같은 거, 특히 뭐 김치 국물 아니면 아까 짬뽕 국물처럼 이런 음식들이 튀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물비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씻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세제로 바로 지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물비누나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걸로 급하게 지우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그대로 바로 세탁소로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효과적인 얼룩 관리법, 옷 관리법도 알려주셨어요.
1: 일단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햇빛이나 형광등 빛을 많이 안 쐬주는 게 좋아요. 그 형광등 빛에도 색이 날아가거든요, 옷이. 이렇게 카키색 옷이면 만약에 옷장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벽이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만 색이 날아가요. 불을 계속 껐다 켰다 하면. 그래서 빛도 최대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좋긴 해요.
0: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게 옷이 색이 바랠 수가 있다는 꿀팁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검정색 옷들이 한쪽 면만 계속 그 햇볕을 받으니까 그쪽이 좀 바래지더라고요. 근데 햇볕만 그런 게 아니라 형광등 밑에서도 옷이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제가 그러면 옷장 안에 이렇게 문이 있는 옷장 안에 옷을 넣어놓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쭤봤는데 그게 더 좋기는 한데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통풍이 잘 돼야 하고 햇빛이나 형광등을 안 쐬는 게 옷 관리에는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탁소에 갈 때 또 옷을 보관할 때 꿀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꿀팁 좀 살펴볼까요? 먼저 4238님께서 녹음본인가요? 아니면 실시간인가요? 꿀팁 생각하다 엄청난 연기 한 방에 싹 까먹어버렸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런 상황에 요런 꿀팁들이 있다는 걸 좀 더 기억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1547님의 꿀팁! 설디, 작년에 입던 흰색 티셔츠가 누렇게 변해서 과탄산소다에 세탁세제를 조금 넣어서 삶았더니 완전 하얗게 됐어요. 올해도 잘 입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흰색 티셔츠가 진짜 색이 너무 잘 바르잖아요. 내가 막 그렇게 보관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여름이 지나고 옷을 넣어놨다가 다시 계절이 돌아와서 꺼내보면은 왜 이렇게 낡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과탄산소다에 세탁세제를 조금 넣어서 삶으면 하얗게 되는군요. 1547님의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166님께서 꿀팁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을 얼룩진 곳에 무른다. 그리고 세탁기에 세탁하면 됩니다 하시면서 이것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1166님이 가장 애정하는 이 얼룩을 뺄 수 있는 세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요게 베스트 제품인가봐요. 1166님이 여러 가지를 써보셨을 텐데 요거 저도 한번 써보고요. 이렇게 제품 추천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6988님은 이런 꿀팁이 필요했다 하시면서요. 맨날 검색하면은 제품 홍보하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효과 없더라고요. 오늘 건 꼭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막 이렇게 얼룩 빼는 법, 뭐 묻었을 때 지우는 법 이런 거 검색하면은 항상 제품 홍보가 많이 뜨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정말 알짜배기 꿀팁으로만 알려드렸으니까 세탁할 때 요긴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요긴한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지역 대학가에서 축제를 하는데요. 아이돌 가수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이 오늘 밤인데요. 이틀 전부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텐트를 치고 학교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좋은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제는 그 수가 늘어나서 상당히 많은 수의 팬들이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고 오늘 있을 공연에 대비하더라고요. 어제는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좀 기온이 떨어졌던 터라 밤새 괜찮을까 걱정도 되긴 했는데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겠죠? 기다림이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힘들어도 지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기다림도 즐겁다면 당신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축제, 그 아이돌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팬들, 소녀 팬들, 뭐 소년 팬들까지 해서 많은 팬들이 얼마나 또 설렜을까요? 내 가수를 보러 가려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앞자리를 사수해서 내가 제일 그 예쁜 모습을, 내 가수의 예쁜 모습을 내 눈에 다 담아서 그 추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는 줄서기지 않았을까요? 밤샘도 아마 설렜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물론 있었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막 밤새서 막 텐트를 칠 만큼의 그런 열정으로 기다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림마저 우리가 즐거울 수가 있다면,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내 마음속에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게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일상에 어떻게 보면 그게 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활력이 되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라서 아마 어린 소년 소녀 팬들이 왔을 테지만, 또, 임영웅 씨라던가 아니면은 유명한 그 트로트 가수분들을 애정하는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 팬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 팬분들의 열정도 못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북구에 있는 콘서트 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색색깔의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양손에는 응원봉을 진짜 두 개, 세 개씩 들고 막 이렇게 소녀처럼 진짜 재잘재잘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에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일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일은 참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도 즐거울 수가 있다면요. 일상이 더 행복해지겠죠? 내일까지 설레라도 즐겁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찬송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경찰이 지난해 3월 고 김세론 배우와 김수현 배우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서를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세희는 유튜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김수영과 김세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조작한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김세희는 두 배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했습니다. 알 수 없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에 김수현 이름을 넣은 겁니다. 또 공개된 고인의 음성 파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조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고인이 된 배우를 능욕하고 멀쩡하게 활동 중인 배우를 나락으로 보냈습니다. 재판은 받아봐야겠지만 이런 자들이 활보하는 게 지옥 같은 세상일 겁니다. 정당한 처벌과 부당한 이익의 환수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법원 구속심문을 지켜보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바라며 5월 21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주신 우리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 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설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구독 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천국 이미지 보내기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상 속 천국의 사진이 담긴 사진과 저희 시사천국 구독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의견 그리고 사진도 잠시 함께 볼게요. 한지혜님, 항상 퇴근 시간에 잘 듣고 있어요. 김준일의 시사천국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알게 되네요. 유익한 방송. 저는 새 아이 엄마인데요. 아이들이 다 잘 때 천국을 느낍니다. 잘 때가 제일 예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유튜브로 보시면은 진짜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잘 자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무럭무럭 정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똥떨어 똥.

0: 다른 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프레임을 부수고 팩트의 이면을 파헤치는 시간,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제 발음이 좋지 않은 점을.
2: 이름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0: 아니요. 이게 영정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발음이 안 좋았네요. 예, 일단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고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원초적 감정은 이제 부럽다, 아, 배 아프다, 뭐 이런 것들.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런 감정들은 좀 접어두고 이 삼성전자 타결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거국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장영 의원님.
2: 네. 거국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총평을 하자면 가진 자들의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최악의 국면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삼성전자는 파업을 상황을 모면한 것이고 노조 입장에서도 이제 대단한 성과급을 역대급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개입해서 이 조정을 만들어냈다라는 종류의 선전을 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것이고 예. 주주들 입장에서도 오늘 다시 완전히 주가 회복했잖아요. 거의 뭐 30만 원대 가까이 올라왔던데 그래서 그분들은 해피한 상황이지만 정작 이 4만 2,500명 정도 되는 하청노조 하청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예.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 호황을 이제 국민들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분배를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도 딱히 어떤 진전이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는 가진 자들의 승리다라고 평을 하고 싶네요.
0: 그렇군요. 뭐 이 이제 뭐 김용범 정책 청와대 정책실장의 표현대로 이게 뭐 초과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 각계의 요구가 분출되는 거가 굉장히 좀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재밌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 역시 뭐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 측과 사측 모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또 그 이익이 적절하게 저는 배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나눠준 회사 측에서는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고 노조 측에서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노조 측에서도 가져간 게 많죠. 흔히 예. 얘기하는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수십억 대의 성과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또 이번만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 동안 이어가기로 또 결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 이 주제에 나왔을 때 논평하기로 자사주를 나눠준 것은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했었는데 이게 반대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러면은 너네 성과 좋을 때는 받을 거고 나중에는 뭐 그럼 내놓을 거야? 이런 논리가 자사주로 배분을 하고 매각에 대한 제한을 걸면 그게 나빠지지 않거든요. 반대로 회사가 꺾어지면 받았던 자사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예. 저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장혜영 의원님 논평하고 다르지는 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의 승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가진 자들끼리 이번에 붙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측과 노조하고 놓고 보면은 노조 측이 좀 작은 존재이긴 하겠지만 뭐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에 다닐 수 있고 거기에서 노조에 투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니까. 예. 다만 이게 가진 자들만 승리했고 나머지 분들은 뭐 이렇게 한다면 너무 이게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결국에는 나가서 우리 지금 전혀 아무것도 배움받지 못한 저 같은 사람 박탈감을 느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당사자들 끼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당사자들 모두가 승리할 수 있었던 좋은 타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주주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기업이 잘 돼서 국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여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논평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 시장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지켜낸 값진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생산성과 무관한 과도한 보너스 요구는 청년 일자리를 뺏고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독이다. 노란 봉투법 재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만 명의 엔지니어가 주주가 되며 의대 블랙홀 시계를 멈춰 세운 완승도 완패도 없는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혜영 의원님 뭐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해 주셨는데 이 각 당의 논평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이 기승전 노란 봉투법 쪽으로 자꾸 가는 예. 이 국민의힘의 관성이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0: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거 지금 이런 파업 일어났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2: 네, 예. 너무 무리한 주장이고 사실은 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배분 주장의 배경은 SK 하이닉스에서 쏘아올린 큰 공이잖아요. 거기서 먼저 이 영업이익의 10%를 배분하는 공을 쏘아올렸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서도 그걸 받아서 이런 투쟁이 벌어진 것이고 사실 이번 투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와 사측의 이런 종류의 분배 투쟁이 일어날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들이죠. 근데 이거를 모두 기승전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몰아가면서 마치 노란봉투법이 없으면 이 모든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좀 아전인수식의 얘기다. 진짜 국민의힘이 점점 비주류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0: 예.
2: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제 논평은 특히나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주가하고도 지지가 연동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논평하신 것은 알겠지만 저는 이 대통령의 예. 어제 직전에 나왔었던 메시지는 좀 관역이 잘못된 화살이다라고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2차 그 협상이 결렬됐었을 때 노측에서는 사실은 조정안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사측에서 그것의 유보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면 사측에서 받으라고
0: 그러니까 중노위의 조정안 말씀하시는
2: 맞습니다.
0: 거죠.
2: 맞습니다. 예. 네, 중노위의 2차 조정안을 이제 유보한 사측에다가 사실은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노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었고
0: 예.
2: 그것도 약간 세금을 끌고 들어오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도 떼기 전에 어떻게 영업이익을 나눠달라고 할 수가 있냐. 그건 선 넘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좀 없는 분이거든요.
0: 예.
2: 왜냐하면 이 한병도 이제 대표도 그렇고 21대 때 이분이 제1야당 대표이셨을 때 이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칩스법 통과시키면서 이 대기업들에다가 국민 세금으로
0: 예.
2: 특혜를 주는 결정을 하신 분이 장본인이거든요. 이런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생색내야 되는 건 우리 국민들이지 대통령이나 여당은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는 논평은 좀 아쉽고 어떻게 그럼 집권 여당 차원에서 이 사회적 분배를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이 같이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0: 알겠습니다.
2: 생각합니다.
0: 예,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이번 파업에 뭐 일부는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저는 하이닉스가 저도 컸다라고 봐요.
0: 예.
1: 과거에 삼성이 비노조 기업이라는 걸 운영을 했을 때 이 노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삼성 측이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또 당근으로서 대신에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0: 예.
1: 그게 이제 하이닉스로 인해서 무너진 상황이라면 저는 언제 터져도 터졌을 파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순히 노랑부터 탓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세부적으로 조항 같은 걸 보면 저는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논평 같은 경우에 저야 담담한 논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민주당을 어느 정도 민주당하고 협조했거나 뭐 순간순간 이렇게 같이 연대를 했었던 노동 계에서 보기에는 조금 배신감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단순히 이번 논평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이 지금은 타결됐지만 타결되기 전에 뭐 민주당 패널분들께서 굉장히 노조를 압박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0: 예.
1: 그게 원래 국힘 쪽에서 하던 말들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니까 이게 국힘이 원래 그랬으면 그냥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건데 원래는 사안에 따라서 같이 연대했던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뭐 잠깐의 동맹이었던 사람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투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여당이고 정부를 운영해야 되니까 뭐 거기에 따른 입장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알겠습니다.
2: 뭐 민주당 정권들은 사실은 노조 탄압 많이 했어요. 21년
0: 네.
2: 전에 마지막 긴급조정권도 네.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1: 근데 막 맨날 국힘 탓만 그래. 하시는데
0: 조종사 아, 항공사 조종사 파업 있을 때 했었죠.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항공 리서치가 조사를 한 거고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맨날 헷갈려가지고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월화수 사흘간 전국의 1,001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노조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가 답한 게 77%, 회사의 문제가 더 크다가 11%. 이 정도면은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노조에 대한 시선이 안 좋고 대통령이나 뭐 여당에서 노동계나 이 노조에 대해서 세게 때린 것도 아마 이런 여론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도 하니까 이 삼성전자의 내부 사정을 이래저래 들어보면은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 정도 받냐면은 인당 평균 한 12억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많으면 15억까지 인당. 근데 삼성전자는 5억에서 7억 정도 받거든요. 그럼 여전히 솔직히 불만이에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네. 동종업계에 비슷한 성과를 내는데 게다가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가 비메모리가 지금 실적을 못 내서 적자를 냈는데 원래 메모리에 다 있다가 새로 파운드리 이렇게 그게 미래라고 하면서 TSMC 따라잡겠다고 보낸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다시 메모리 가겠다고 난리래요 지금.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여기 왔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적자 부분도 보전을 안 해주면 회사가 난리나게 생겼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여기서 한 예. 말씀만 더 보태면 이게 산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로 이제 노조 환경이 이제 확 주류화된 것의 후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 차원에서 이 반도체 부문에서의 어떤 성과급이 됐든 아니면 처우나 임금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타결할 수 있었다면 SK 따로 삼성 따로 하청 따로 이런 식으로 논의하지 않고 업계 차원의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참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0: 네, 뭐 노동계 얘기도 들어보니까 사실은 원론적으로 뭐 이제 긴급조정권은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제가 한노총이나 이제 민주노총 얘기 들어보니 좀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외교 문제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9호선이 이제 납포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납포된 사건을 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 범죄 이제 전범은 정확하게는 이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전범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 팩트는 맞고요. 아마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체포하는 거를 발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에 억류됐던 우리 국민 두 명이 또 두 명이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문성호 대변인 의견 들어볼게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질문에 이스라엘 대통령의 이스라엘 직격 반언 사이다인가 리스크인가 이런데 이게 사이다로 느끼셨을 분도 계시지만 고구마로 느낀 분들도 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국민이 체포가 됐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나서고 구해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게 굉장히 섬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도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아니라 예. SNS로 사고를 한번 치셨잖아요. 어떤 영상을 올리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뭐 아동학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올라왔던 SNS는 가짜뉴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올라왔던 영상도 시기도 안 맞고 뭐 거기에 아동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도 되게 어려운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냥 일반 어느 정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충분히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사고를 저지르시고도 거기에 대한 뒷마무리가 뭐 깔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데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비화되기가 크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전쟁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하고는 어떤 사이일지 몰라도 대한민국하고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프렌들리한 동맹이거든요. 근데 이런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라는 걱정이 첫 번째로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국민께서 이렇게 됐는 건데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왜 나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라고 일주일인가 지나서 나왔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누구를 규탄하는지를 적지 못했어요.
0: 예.
1: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란의 문제 역시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국면이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격됐다가 우리 강경 발언 드라이브를 하면 혹시 잘 돼가고 있는 협상이 꼬일까? 여러 가지 뭐 수가 뭐 경외 수가 고려했어야 됐겠죠.
0: 네.
1: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지금 설사 이거에 대해 강경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외교적인 상황을 좀 섬세하게 봐서 좀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전에 있었던 SNS 사고에 보면

0: 이건 그냥 대통령 개인의 감정 배설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리스크이고 뭐 사이다라고 느끼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제 야당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뭐 송원석 원내 국민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김정은하고 푸틴한테도 그렇게 해봐라. 뭐 들어오면 체포한다고 해봐라. 거기도 전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혜영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문성우 대변인이 얘기하신 이 외교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발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전 세계 특히나 어떤 선진국이나 중견국 이상의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시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나치의 희생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특히나 이런 이제 홀로코스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접어주면서 발언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전쟁 범죄의 문제가 반복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나라를 꼽는 게 아마 더 쉬울 거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발언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 이전에 쭉 기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이 가자지구 문제나 이제 이스라엘 총리의 이제 전쟁 범죄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 좀 다른 포인트를 짚고 싶은데. 이 말은 사이다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벌써 두 번째 다녀오셨죠. 그 해초 활동가라고 예. 김하연 씨에 대해서는 근데 그분이 귀국하고 나서 이분의 여권을 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무효화 시켜버렸어요.
1: 대한민국 외교부가?
2: 네. 예.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김하연 씨의 여권을 무효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의 안전을 빌미로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다행히 물론 돌아온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작 이 여권 무효화 문제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자지구의 선단에 합류를 했지만 그 자국에서 이런 식으로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활동을 좀 내부적으로는 탄압한 게 되는 앞뒤가 다른 행보가 되는 거고 지난달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 가자지구 문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한국 정부는 기권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듯한 이제 행동들을 하면서 메시지만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중견국의 책임이 되는 것이냐 예.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가자지구는 여행금지 국가로 되어 있어요. 예. 여행금지 국가에 가면 여권 정지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지된 게 탄압이라고까지는 저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어떤 활동을 탄압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거나 국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걸 국가가 제재한다면 탄압이지만 지금 여행금지 국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본인의 신념을 위해서 가셨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하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이분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때문에 이 한국의 외교부는 계속 외교적인 압박을 봐야 돼요. 이분께서 예. 지금 가자지구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은 숭고하지만 결국 그것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그럼 결국 본인께서 본인의 신념을 위해서 여행금지 국가임에도 국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나 갔다 오시고 하시면 결국 국가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이 외교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정말 정말 부유한 국가고 강력한 나라라서 그런 손해를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국가라면 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국가가 아직은 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 저는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권 정지는. 예. 왜냐하면 이분께서 만약에 이번에 한번 잡히셨다고 그 신념을 꺾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앞으로도 더 활동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국가가 져야 되는 외교적인 리스크를 국가가 무한정 감당할 수는 또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에게 뭐 발언을 뭐 못하게 했다거나 뭐 이 사안으로 뭐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했다거나 그럼 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단순히 여권이 정지되었다는 것만으로 탄압이라고 하기는 너무 외교부에게 가혹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여권을 정지한 거랑 무효화한 거는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연하고 가고 싶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5.18 발언이 논란이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광주 현장에 갔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소수의 기자들하고 만나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더러워서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일단 유감을 표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 비공개 티타임이었는데 보도된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서러워서 얘기를 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성 파일, 음성 파일은 일단 공개가 뭐 들으신 분도 저는 들었고요.
0: 저 안 예. 들어봤는데 어떤
1: 예. 거예요? 일단 예, 먼저 다 설명드리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0: 그러니까 뭐 본인께서 해명을 서러워서였다라고 하고 또 뭐 TH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서러워서라고 들릴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뭐 본인이 서러워서 안 갔다고 해도 이게 좀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는 그 5.18에 가면 정말 뭐 막말로 본인이 뭐 5.18 일으킨 것도 아닌데 가면은 막 비난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서러울 수는 있죠. 하지만 예. 이분께서는 어디 그냥 사인이나 아니면 뭐 일개 의원이 아니라 원내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원내 대표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원내에서 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저는 그런 거는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더 서럽더라도 가셨어야 하고 더러웠더라도 가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게 서럽고 힘들고 그럼 개인으로서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으시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으로서는 적절한 자세는 아니었다고 보죠.
1: 예. 장혜영 의원님.
2: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의 실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5.18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국민의힘 형식적으로는 5.18은 민주항쟁이다. 그리고 심지어 김문수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때는 5.18을 헌법 전문에 싣는 거 동의한다. 공약하겠다라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상 실질적으로 열어보면 5.18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러워서든 서러워서든 이런 식의 감정을 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 사건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 공당의 충북도당 이 공식 계정에서 뭐 스타벅스 들렸다 출근하겠다 또 거제시장 후보는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극우적인 아직도 이 5.18을 부정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좀 제대로 스스로 자각했으면 좋겠다.
0: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사람들도 계세요. 실제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지금 이제 나왔지만 국민의힘 있을 때 누구보다도 5.18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게 이준석 대표거든요. 실제로 항상 5.18에 대해 일관적으로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과 그런 걸 보이고 실제로 거기에 다 하나하나 헌혈하고 참배하고 묘비를 닦고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제를 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도 여전히 그 스탠드를 일관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전야제 행사에서 뭐 약간 그 노래 같은 거에 개사해서 저희 대표를 조롱하는 얘기가 들어갔다는 게 과연
1: 뭐 액막인가 예, 뭐 그 노래에서
0: 액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1: 예, 예. 그러니까
0: 이 사람 뭐 저주하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과연 5.18 영령들이 그런 노래를 듣고 싶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반대로 이 5.18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정말 민주화를 이뤄낸 이 신성한 행사를 특정 정치 집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로 표출하는 의도로 쓰인다면 저는 이번에 탱크보이만이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역시 5.18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국힘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정을 해야 되는 반면 이 민주진보사회라고 하는 데서도 이 5.18을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데 이런 유용하는 모습은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뭐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인터뷰한 네. 거 보니까 이런 일이 지속되면은 전야제에 대해서 세금 지원을 좀 국고 지원을 끊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했더라고요.
2: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특정 진영의 기념일이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로부터 정말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정도로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령들을 뜻을 기리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특정 진영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진영의 인사를 액막이 뭐 이런 표현에다가 하는 거는 정말 일단 미감에서도 정말 탈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로는 정말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듣지는 않고 기사로 보고 그 캡처로 봤는데 왜 이준석을 매불쇼로 막죠. 저는 그게 뭔 소린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최욱이 진행자 최욱이 막 막았나요 이준석 뭐, 대표를?
0: 그분들 세계관에서 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 정서로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좀 안 될 이야기는 저도 뭐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죠.
1: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5.18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리고 영령들을 위해서 묘비도 천 개 정도를 다 닦고 뭐 이런.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 계열에서는 그 굉장히 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사죄하는 태도를 먼저 보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0: 그리고 이번에 그 선법 조문에 넣는 개헌안에도 저희는 찬성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6개 정당이 모두 찬성을 했는데 오늘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 열었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망도 많이 드렸는데 연기가 맵다고 불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불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에 표를 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연기가 맵다고 전 처음에 이 말 문장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 연기가 맵다고 불에 뛰어난다는데 연기는 불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그럼 자기들이 지금 불을 냈다는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저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전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권의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안 좋은 점, 뭐 단점들 국민들이 비토하는 감성이 있음에도 저는 승리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을 낸 사람이 자기가 불 내놓고 아이고 저 불에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좀 더 자신들이 그 불을 낸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은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사과를 했습니다. 뭐 계엄 사태 등에 대해서. 하지만 항상 그것을 뒤엎는 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의미가 없는 사과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자신의 지금 논란이 터진 날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2: 뭐 이하동문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선거의 1등 공신은 장동혁 대표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당대표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대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여당 탓을 한다고 해야 국민들의 마음은 더 짜게 식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아, 두 분 모시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많은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내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시아와 디플로가 함께한 썬더 클라우드.

0: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렸다며 환호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제 오늘은 지수가 하루에 수백 포인트씩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장 앞에서 누군가는 축배를 들지만 누군가는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팩트 천국에서는 대중의 눈높이에서 가장 친절하게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박진영 어피티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JYP 박진영이 아니시죠?
1: 더 유명해질 박진영입니다.
0: 아, 네. 예. JYP보다 돈도 많이 버셔야 되는데.
1: 참 그럼 좋겠는데 지금 신체 나이가 저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예. 우리 박진영 대표님은 저하고 같이 예전에 제가 조그맣게 이제 언론사를 운영할 때 그때 같은 공간을 쓴 적이
1: 맞아요.
0: 있어요. 회사를.
1: 네,
0: 그래서
1: 네.
0: 굉장히 7년 전에
1: 맞아요.
0: 같이 옆자리에 있었던 옆 네. 근처에 있었던
1: 2018년도였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야, 까마득하네요.

0: 근데 이게 이제 OPT 대표라고 하셔서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나름 굉장히 유명 인사신데 모르는 분들도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OPT는 어떤 회사인가요?
1: 네, 정중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0: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복잡한 경제 이슈를 좀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풀어서 설명 도해고
1: 네.
0: 그 문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쵸. 그 뉴스레터 쓰시는 문체도.
1: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쉽게 비유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저희 뉴스레터 머니레터 통해서 매일매일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뭐 2030뿐만 아니라 네. 70대, 80대도 요즘은 지금 휴대전화 붙들고 계속 지금 주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70대가 하루에 사고 파는 양이 20대보다 더 많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신영증권이 오늘 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그래서 오늘 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며칠 전 8,000선을 찍었다가 거의 7,000선까지 뭐 다시 떨어졌다가 그쵸. 막 롤러코스터 탄 듯이 현기증이 나는데 오늘은 이제 7,8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많이 올랐죠.
0: 예, 이거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1: 일단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는 날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제 전장 대비해서 한 8% 넘게 뛰었어요.
0: 예.
1: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역대급으로 이제 8,000까지 찍었던 코스피가 한 번에 다시 오후에 밀리고 이번 주도 초중순까지는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시 오늘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역대 여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에요.
0: 아, 오늘 하루에 오른 게?
1: 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2월에도 많이 올랐고 3월에는 또 이제 이란 전쟁 등 이런 등등의 이슈로 3월에 많이 눌렸다가 4월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변동성이 코스피에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예.
0: 그래요?
1: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이렇게 많이 오른 적도 과거에 없었고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큰 적도 없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특히 올해 이제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코스피 투자하면 원래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가?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0: 예.
1: 굉장히 이례적인 순간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
0: 근데 삼성전자 파업이 타결되는 순간
1: 네.
0: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고
1: 그쵸.
0: 저도 아침에 뭐 다른 방송도 나가니까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도 했지만은 못 샀어요. 바빠서.
1: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빠서 못 사요.
0: 예.
1: 오늘 사실 그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어요.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는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0: 예.
1: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커다란 종목들이 이렇게 몇십 프로 오르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정말 많이 올랐다. 사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요. 국내 개별 기업 이슈로는 삼성전자 노사 이제 극적으로 타결된 이슈가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0: 예.
1: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전날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0: 예.
1: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약간 그래도 다시 위험 자산으로 갈 때구나 하고 주식 시장에 다시 올라왔고
0: 예.
1: 국채 금리도 한동안 엄청 높았다가 살짝 어제는 떨어졌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작용을 했고요. 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0: 엔비디아 실적.
1: 네.
0: 예.
1: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역대급 매출 낼 거라고 다 기대를 했었고 정말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피지컬
0: 분기 매출이 122조
1: 맞아요.
0: 원 정도 되네요. 분기
1: 맞아요.
0: 1년이 아니라.
1: 네, 오늘 상승 너무 해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0: 예.
1: 분기 매출이 122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게 됐죠.
0: 그럼 1년 따지면 500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0: 매출이. 예.
1: 그리고 사실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단 12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고 그중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벌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건가 싶은 정도죠.
0: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면은 뭘 언제 사야 돼요? 뭐 이런 거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사실 뭘 살 건지는 항상 정하여 두되 언제 살 건지는 정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0: 예.
1: 왜냐하면 내가 싸게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은 버려야 된다. 뭘 살 건지가 중요한 건데 팔 때는 이제 언제 팔 건지가 중요한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이제 갈 것이다. 얘기를 계속하면서
0: 예.
1: 저 또한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계속해서 사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일단 오늘 사실 노무라 증권이 코스피가 1만 간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0: 1만이요?
1: 네. 기존에는 높은 증권사 전망치가 9천 정도였는데
0: 예.
1: 1만을 넘긴 전망치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0: 그러게 이게 점점 그 이 증권사들도 계속 이제 수정을 하고 계속
1: 네.
0: 올리는데 그 전에는 뭐 6천, 7천, 8천 뭐 8천 몇백까지 이제 이게 상한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1: 네.
0: 1만 나온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노무라 증권이 네. 사실 좀 낙관적으로 많이 보긴 해요. 코스피를.
0: 음.
1: 그런 것들은 좀 관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점점 눈높이가

0: 높아지고 있다.
1: 예.
0: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도에 거의 뭐 영업이익 400조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면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막 너무 고점이다라는 얘기보다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1: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아직 네. 늦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를 때 사고 내리면 깜짝 놀라서 파는 경향이 있어요.
1: 예.
0: 원래 반대여야 되잖아요. 낮을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인데 오르면은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추격 매수를 막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처럼 팍 떨어지면 역시 아닌 것 같아. 팔고. 그래서 차익을 못 남기고 손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1: 그렇군요. 예. 예. 2030 세대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소위 말하는 포모.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0: 네.
1: 이거 현상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0: 사실 포모라는 단어는 2020년대 초반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1: 예.
0: 그때 코로나 팬데믹 호황장일 때.
1: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역대급으로 그때 올란 적이 있었어요.
0: 그렇죠. 예. 그때는 현상을 의미하는 키워드로 포모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말씀을 하세요. 나 포모 때문에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OPT에도 뭐 제보가 오면서 이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강연 현장 가서 질문을 듣다 보면 다 예전에 이제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하이닉스 사야 되나요?
1: 아.
0: 늦지 않았나요?
1: 예.
0: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1: 그렇군요.
0: 포모에 예, 시달리고 있는 거죠.
1: 그래서 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0: 저는 항상 모범답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늦었다고 해서 모르는 종목을 한꺼번에 사려고 하면 그것도 회피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미는 회피예요.
1: 예.
0: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뭘 살지를 정했다면 언제 살지 정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매수하셔라.
1: 아.
0: ETF로 분산 투자하시면서.
1: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대박은 못 터뜨려도 소위 말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해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0: 네.
1: 기재는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0: 그렇죠. 지금 사실 물가 상승률 넘어서는 정도로 재테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예금 금리가 3%대니까 또 전쟁 이슈가 있고 하면서 물가가 갑작스럽게 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간 목표치를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1: 예.
0: 그러면 투자를 섞어야죠, 당연히. 저축만으로는 안 되니까.
1: 예.
0: 그 정도 추구하시면서 적립식 매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 아니 근데 솔직히 예. 있는 돈도 쥐꼴인데 그거를 또 뭐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0: 근데 결과적으로요. 예. 저는 연금 계좌에서는 적립식 투자를 ETF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적립식으로 ETF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제가 직접 사고 팔고 한 계좌는 일반 계좌는 이게 썩 좋지 않고요. 적립식 매수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모범답안이고 심지어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는
1: 예.
0: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적립식이 잘 모르면은 솔직히 잘 모르면은 적립식이 답이다.
0: 네.
1: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왕초보 질문을 드릴게요.
0: 네.
1: 적립식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0: 요즘에 증권사에서 예. 그런 서비스를 다 내놨어요. 내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서 설정한 수량만큼 또는 가격만큼을 일정 시간에 계속 사주는 거예요.
1: 매일 아,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 앱이나 뭐 이런 네. 거를 다운받아서
0: 네.
1: 거기에서 이제 주식상에 들어가서
0: 네.
1: 거기에서 특정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뭐 하루에 뭐 한 주
0: 네.
1: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0: 네네.
1: 예.
0: 그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1: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0: 그 꼭 내가 쓰는 증권사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요즘 다 있습니다.
1: 다 있어요?
0: 내가 쓰는 네. 증권사 이름 플러스 주식 모으기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시면 100% 나올 거예요.
1: 저도 적립식으로 이제 조금씩 사고 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저는 금융주를 좀 샀거든요.
0: 오.
1: 예. 그 무슨 반도체나 이런 거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다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0: 맞아요.
1: 결과적으로 보면은
0: 특히 증권사들은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활발하게 매매하면서 수수료도 많이 올리고 역대급 매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일 때 끝물에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1: 그렇군요. 예. 지금 사람들 투자 돈이 지금 어디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돈이 역대급이다. 사실은 진짜 주식 모르는 분들이 돈 싸들고 객장에 오면은 그때 빠진다. 빨리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옛날에 증권가의 얘기도 있었는데
0: 그쵸.
1: 지금 어떻게 돈이 흐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0: 요즘에는 코로나 때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개별 주식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예. 아는 기업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근데 요즘에는 ETF 위주로 투자를 훨씬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까지는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예. 올해 들어서 워낙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뭐 연초부터 5월까지 한 8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 이런 쪽으로 관심 많으시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개인을 통해서 이제 개인 개별 주식 사는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ETF 사는 쪽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1: 어, 그렇군요. ETF가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에 잘 모를 때는 그 분야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그냥 네. 투자하기 가장 좀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코스피에 투자하는 ETF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거의 45%예요.
1: 아, 반 그 두 개를 사는 거 절반 정도는
0: 네. 예. 시총에 따라서 정해진 건데 그럼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S 그 코스피 200 같은 그런 종목들 사면 자동으로 사실 삼전 한익에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긴 해요. 요즘에 그 외의 종목들인 LG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요즘 피지컬 AI의 붐으로 네. 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요즘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좋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포모 네, 나만 뒤처지는가 아닌가 이런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투자를 했다가 뭐 충동 구매를 하거나 충동 매매를 했다가 실패해서 조금 자괴감에 막 빠지시는 분들도 좀 볼 것 같아요.
0: 너무 많이 보죠.
1: 아, 너무 많이 봐요?
0: 어떤 그런 분들이 전부죠.
1: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나요?
0: 일단 요즘 같은 상승장일 때는 사실 전반적인 추세적으로는 상승이지만 가까이서 줌인을 해서 보면 상승 하락을 이제 번갈아서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1: 예.
0: 남들이 봤을 내가 봤을 때 오를 때 이제 오늘이라도 가겠다고 샀는데 다음날 빠지는 거야.
1: 예.
0: 역시 내가 투자하면은 내리나 보다. 나만의 징크스를 막 만들어버리면서 투자를 접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어 하면서 투자를 완전 멀리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예.
0: 사실 그때를 참고 간다면 상승장이라면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찰나에 떨어질 때 너무 큰 충격. 그리고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면 사실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럼 많이 들어갈수록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깎였을 때 원금 크기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1: 예.
0: 그때 큰 타격 입고 그 트라우마로 투자에 더 이제 발 들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 그러니까 빚내서 하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0: 많죠.
1: 많아요?
0: 예전에 작년까지는 예적금 깨는 거였다면 요즘에는 보험 깨고 그리고 뭐 아니면 연금 깨고
1: 예.
0: 그 점점 장기적인 그런 상품들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그렇군요. 뭐 최근에 언론 보도로 나온 건데
0: 네.
1: 대출 받아서 23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 샀다라는 공무원 얘기가 막 이렇게 언론 보도로 나오는데 그 대출을 받는 게 진짜 일단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0: 신용이 어마어마하신 이미 자산이 좀 있으신 것 같은 근데 사실 사후적으로 지금 저희가 들었을 때 아 그건 벌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로 들어가면 잃을 때 그 음의 복리를 맞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정말 팍팍 깎이기 때문에 그럴 때 또 반대매매 일어나고 하면 청산 당하고 하면은 너무 큰 손해가 있으니까.
1: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도 사실 훈련이고 어느 정도 또 잃어봐야지 네. 또 벌 수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이게 아까 전에 좀 분산 투자를 얘기했는데 그 분산 투자라는 게 어떤 거니까 단기 전략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좀 나눠서 뭐 이거를 금융 상품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0: 맞아요. 장단기적인 전략에 따라 사실은 써야 되는 금융 상품 자체가 좀 달라요. 장기적으로 이제 좀 초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 계좌를 통해서는 적립식 매수로 꾸준히 이제 ETF 같은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얘는 이제 절세 계좌라고도 하죠. 연금 저축 펀드, IR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한 지금 20, 30대라면은 20년, 30년 정도 굴릴 거라 생각하고 이제 납입을 하셔야 되고.
1: 예.
0: 지금 뭐 4, 50대라고 하셔도 이 연금 수령하는 시점은 내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없으시면 가입하셔서 꾸준히 사모아 가시는 전략 하시면 되고. 그리고 ISA라는 계좌가 또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1: ISA.
0: 네, 개인형 자산 종합 관리 계좌인데 여기에는 3에서 5년 정도의 의무 기간만 채우면 그 안에서 내가 거래한 뭐 여러 가지 거래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들이 많이 이제 줄어듭니다. 절세 계좌, 투자용 절세 계좌. 이걸 통해서는 3에서 5년은 일단 갖고 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중기 전략. 근데 여기서도 사실 ETF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요. 뭐든 간에 예. 내가 선택한 개별 주식이 성공할 거란 믿음을 버리자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반 계좌. 일반 계좌, 종합 매매 계좌 이런 것들에서는 여기선 내가 선택한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개별 주식들을 선택하시곤 하죠.
1: 예.
0: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투자 기간이 짧게끔 설정하셔가지고 사고 팔고를 하는 쪽으로.
1: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짧게 남았는데
0: 네.
1: 투자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 말씀을 해주시죠.
0: 이것도 사실은 말하자면 한 30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1: 짧게.
0: 짧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즘 빚내서 많이 투자하시는

0: 지는데 빚내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나중에 손해가 났을 때 제로로 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 두 번째, 한 번에 몰빵해서 사지 않는다. 예. 몰빵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시간도 사는 시점도 배분하셔야 알겠습니다. 되고요. 자산도 배분하시고요. 세 번째는 모르는 거 사지 않기.
1: 예.
0: 레버리지, 인버스, 환율 어떤 거 반영되는 것들 다 봤을 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일단 사지 마세요.
1: 알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다 돼서.
0: 진짜 다 돼서. 예. 네.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박진영 어피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김준일의 시사천국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 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9: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0: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좀 유치해지죠. 작은 행동에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별일도 아닌데 질투하게 되고 머릿속엔 온갖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무던해야 일상은 조용한데 왜 이 사랑이란 감정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참 고민될 때도 많았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했고 누군가 곁에 있기 때문에 또한 힘을 얻은 건 분명한 듯합니다. 곁에 있어 힘이 되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음악에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곡 조트리오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바쁜 목요일 보내셨나요? 오늘이 여름의 문턱인 소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 소만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였다고 해요. 뭐 모내기도 해야 되고 밭도 가꿔야 되고 정말 일할 게 산더미 같다는 그런 절기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소만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이 또 부부의 날이라면서요? 정신없이 사느라 부부의 날 챙길 틈도 없으신 분들 아마 계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문자 받고 알았는데 아유, 참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 날들, 기념일들도 가끔 이렇게 까먹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돌아보면 그 부부라는 게 정말 그 없으면 안될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하나가 되기로 결정한 건데 그러고 나서도 뭐 그렇게 유치한지 뭐 이렇게 복잡한지 뭐 이렇게 서로 그 기싸움하고 너무 유치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투닥투닥 북적북적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유, 내 곁에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그 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라는 이 관계는 참 특별한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참 특별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자, 부부의 날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녁에 오붓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리채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모브닝의 21세기 나의 사랑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그런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죠. 이미 하셨다면 주위에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많이 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CPBC 플러스의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참여하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샵 1053으로 문자사연 보내주시면 설문조사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CPBC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소요시간 약 5분짜리 설문 함께해 주시고요. 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음저풍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이재진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저 오늘은 치과 예약이 있는 날 치과 다녀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좀 걷다 보니 5천 걸음 걷기 좋은 날씨였어요. 네, 아유, 치과 되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 치과 예약이 있는 날 치과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신 거 보니까 많이 겁나셨던 기억에 남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치과는 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치과의 그 의자에 앉기만 하면 그냥 그때부터 온몸이 경직되면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나만 그렇다 그러면 나만 창피해지는 거잖아. 걷기 좋은 날 또 산책까지 아주 잘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재진님. 장인애님께서, 종대 안녕하세요. 부부의 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오프닝에 부부의 날 얘기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다운됐던 게 아닌가, 하고 나서 되게 제가 내가 너무 다운되게 얘기했나?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오해한 건 아니시죠? 아니 뭐 부부의 날이라고 막 일부러 업되게 막 이렇게 밝게 하면 오히려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유 진짜 꼴불견이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분하게 다운시킨 겁니다. 저도 부부의 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부부의 날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나? 괜히 이런 거 얘기하면 찔리는 것 같고. 아이 참. 자, 여기까지. 아유, 그런데 부부의 날 박효진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 오늘 무슨 부부의 날이라는데 주말 부부는 어때요? 유유라고. 아, 어째요? 라고 보내주셨구나. 효진님 주말 부부시구나. 아, 주말 부부들은 더 또 애틋하고 막 뭔가 특별한 게 있던데. 아유, 그냥 효진님 주말만 기다려지시겠네. 뭐 이번 주말엔 또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있으니까 아이고 길고 그냥 행복한 그런 주말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유리님께서, 맞아요. 사랑하면 쪼잔해지고 유치해지는 듯이요. 그 감정을 너무 오래 잊어버리고 산 듯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나는 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많이들 보시죠? 아, 저도 원래 그걸 안 보다가 그걸 보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이번 시즌 참가하신 분들 이렇게 보는데 어제 했거든요. 아, 진짜 그 프로그램의 성격상 그 취지가 그 안에서 누가 나와 더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 거잖아요. 그 캠프 안에서. 그러면 이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뭐 저 사람하고도 데이트해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막 이러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인 건데, 야, 그 안에서도 이 누군가의 마음이 막 커져버리니까 질투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골을 못 보고 막 이런 그 감정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아, 사랑하면 진짜 저렇게 됐지,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프로그램이 편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게. 다음 주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 회인 것 같은데, 최종 선택하는. 아,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져가지고 큰일입니다. 아, 그런 프로그램 빠져들면 안 되는데. 위정희님께서, 비 오고 난 뒤라 저 멀리 보이는 N타워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아, 지금 바깥 진짜 공기가 너무 시원하고 저 깨끗한 것 같아요. 시야가 뻥 뚫린 게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잠깐 창밖을 보는데도. 내일은 날씨가 정말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김명숙님께서, 영화관에 전지현, 지창욱 배우 만나러 왔어요. 크크, 미니 쇼케이스래요. 아, 그 영화 뭐죠? 아, 제목이 뭐지? 그 영화, 좀비 영화, 그거 보러 가셨구나. 아유, 군체, 맞아요.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서 꼭 후기도 올려주세요. 네. 우리나라 영화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재밌는 영화 있길, 많은 사랑 받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접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오늘 힘든 목요일 보내셨을 텐데,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규현과 정은지가 함께한 우리 사랑 이대로, 그리고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부르자. 자, 오늘은 단 한 곡으로 기억되는 가수 두 명의 명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요, 퀸시 존스의 극찬을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성을 지녔던 캐나다의 R&B 가수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입니다. 이 곡은 2003년에 발표됐는데요, 단순한 히트를 넘어 2000년대 초반 R&B의 정서를 대표하는 곡으로 손꼽히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원곡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악동 뮤지션 긱스, 방예담 등 국내 가수들의 리메이크를 통해서도 세대를 넘어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떠나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계속 그리움이 스며드는 순간을 담담하게 풀어낸 곡인데요, 폭발적인 감정 대신 차분하게 번져가는 슬픔이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요, 안토니오 제프리스 주니어라는 R&B, 미국의 R&B 가수가 1인 프로젝트로 선보인 토니 리치 프로젝트의 1996년 데뷔 히트곡 Nobody Knows입니다. 이 곡은 발표 당시 미국에서만 130만 장 이상의 싱글 판매고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토니 리치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을 맡아 완성한 자전적인 R&B 발라드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그 안에 감춰진 외로움과 마음속 상처를 조용히 드러내는데요, 말하지 못한 마음, 들키고 싶지 않은 슬픔이 음악 전체에 은은하게 스며 있어서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떠난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삼켜야 했던 감정인 거죠. 자, 그럼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명품 R&B 발라드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먼저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그리고 The Tony Rich Project의 Nobody Knows.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R&B 명곡 두곡 만나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원 히트 원더 날씨와 음악이 찰떡. 네, 음주풍이에요. 선곡 맛집, 소문난 선곡 맛집. 뭐이 정도야 뭐. 9024님께서 형디 출석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멋진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9024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방송에서 제가 쭝디라고 불리는 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형디. 네, 형디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다 같이 부르는 거는 쭝디니까 쭝디로 그냥 통일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오늘도 목소리 멋있게 들리나요? 괜찮게 나가나요? 부담되네요. 목소리 힘들어가면 저 목 쉬어요. 박효진님께서 역시 난 이런 목소리가 편해. 박효진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새벽에 오전 반차 내고 둘째 고등학교 학부모 공개 수업 갔다가 담임선생과 상담하고 1시 좀 넘어서 출근했다가 열심히 일하고 칼퇴해서 오징어 덮밥 먹고 딸기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배부르네요. 네, 많이 드셨네요. 오징어 덮밥도 약간 그 오징어 그 양념에 그 볶은 거에 이렇게 밥 먹는 거라서 저도 이거 먹으면 약간 양 조절 못하는 오징어 이 덮밥 이 메뉴도 약간 밥도둑 느낌이에요. 그죠? 먹다 보면 과식하게 되고 거기에 또 매운 거 먹었으니 달고 시원한 걸 아이스크림으로 살짝 달래줘야 되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네, 효진님. 장재희님께서 DJ형이란 뜻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 설마요. 설마요. 형 뒤라고 보내주셨는데 형 뒤에 뭐 있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DJ형이라는 뜻. 네, 어쨌든 이 음저풍에서 제 호칭은 쭝뒤로 통일하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합의 보시죠? 자, 합의가 성립됐다는 의미로 제가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Fly to the Sky의 노래 Sea of Love.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5118님이 보내주셨네요. 쭝디, 오늘 내일 저희 회사가 전직원 휴무예요. 그래서 맨날 아이 유치원 등원을 친정엄마가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등원도 시키며 선생님과 인사도 하고 아파트 상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도 누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려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신용카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들고 갔더니 카드의 개인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이 많은 김에 제가 움직였죠.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카드 번호와 이름을 불러주며 동네에서 주었는데 주인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전달해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제 번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 진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파트 사시는데 흘린 줄도 몰랐대요. 오후에 카드 전달해드리러 나갔더니 커피랑 빵을 양손 가득 안겨주셨네요. 오늘 덕분에 커피 여러 잔 마셨습니다. 청아와 콜드가 함께 부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신청해요.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내 마음의 풍경 5118님이 신청해주신 청아와 콜드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왔습니다. 아유 조금은 번거로우셨을 텐데 그래도 너무 애써주셨네요. 그걸 카드 잃어버리신 분이 또 알아주시고 이렇게 그냥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작은 선물 함께 준비해 주셨으니 참 이렇게 주고받는 정이 아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쪽으로는 너무 안전하니까 저도 얼마 전에 길 가다가 그냥 바닥에 신용카드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손안 대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지나쳤거든요. 괜히 손 댔다가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신용카드 같은 거 잃어버려도 이거를 임의로 자기가 써버리거나 이용하는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안전한 우리나라여서 자꾸 신용카드들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시는 건가 마음 놓고 다녀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5118님 휴무일인데 너무 고생하셨네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해내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뚝 하면 아빠가 한우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현재 프랑스에선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펼쳐지고 있죠. 이번에 경쟁 부문, 비경쟁 부문에 우리 영화가 초청이 됐고요. 또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칸이 더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분위기를 모아서 좀 전해드릴까 해요. 먼저 추격자, 곡성 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의 새 영화 호프가 경쟁 부문에 진출했죠. 17일에 첫 상영을 했는데 현장에 있던 기자들 후기를 보니까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알 수 없는데 재밌고 놀랍다. 뭐 이런 반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정민, 조인성, 또 정호연 배우와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빈더 그리고 테일러 러셀도 등장을 하는데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지금 이 화제성만큼은 최고인 듯합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상우 감독의 새로운 좀비 영화 군체가 16일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이 돼서 상영이 됐는데 이 군체의 표를 구하고 싶다고 피켓 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영화가 자정이 넘어서 상영을 시작해서 새벽 3시쯤 끝났는데 졸린 시간이지만 7분간 기립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지현 그리고 모자무사의 구교환 그리고 김신록 배우 또 지창욱 배우 등등 출연 배우들을 향한 환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OI 출신의 김도연 배우가 출연한 도라도 감독 주간에 초청이 돼서 상영이 됐는데 지금 뜨거운 극찬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지고요. 그런가 하면 심사위원장 박찬욱 감독님은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수여하는 문화예술공로 훈장을 받았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예술가에게 건네는 가장 높은 예우라고 하는데 이 장관이 감독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미학입니다라는 감동의 연설까지 했습니다. 또 배우 류준열 씨는 배급사와 함께 칸을 찾았고요. 김태리 씨, 또 유나 씨도 칸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국 영화가 또 프랑스 칸을 평정해버렸네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영화 물랑루즈 OST 중에 배우 이완 맥그리거가 불러준 Your Song이었습니다. 자, 프랑스 칸 영화제가 현재 열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에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의 수상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죠. 나홍진 감독의 호프, 이 작품이 과연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양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심사위원장이 또 박찬욱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또 칸에서 우리 한국 문화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체감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칸 영화제를 보는 재미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 호프 영화 너무나 이상하면서도 재밌다는 그 평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서 여름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 수상 여부를 떠나서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기다리지? 자 그리고 군체 좀비 영화인데 연상호 감독님 작품 맞죠? 이분은 이 좀비 영화 쪽으로는 정말 최고시잖아요. 전 세계 영화인들이 인정하는 이 군체 이 작품도 지금 개봉을 했는데 제가 그 후기들 리뷰들을 보니까 와 리뷰들이 너무 좋아요. 영화 너무 재밌다고. 이 군체도 또 보러 가야겠네요.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선 또 어떤 음악들 어떤 이야기들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분 안 좋아하는 게 없는 즐기지 않는 게 없는 이분 과연 좀비 영화는 즐기시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바로 모시고 올게요.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좀비 영화 어떠세요?
1: 너무 좋아합니다.
0: 진짜 와, 너무 좋아한대요, 진짜 여러분.
1: 너무 좋아하고 연상호 감독님 영화 당연히 다 봤고 네. 저는 그 워킹 데드 드라마도 진짜 네. 한 세 번은 봤. 그 긴 거를
0: 아니 그게 시즌이
1: 되게 길어요.
0: 엄청 길죠.
1: 네. 아 근데 진짜
0: 그걸 다 보셨어요?
1: 명작이에요, 명작이에요. 외전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0: 아니 저는 그거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OTT에 있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그 정도로 재밌어요?
1: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0: 아 재밌어요. 그래? 아 지금 밖에 엔지니어분 지금, 아.
1: 지금 엄지척을 와. 해주시네요.
0: 진짜로 재밌나 봐요. 아 이게 재밌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저는 엔지니어분이 저렇게 흥분하시는 걸 처음 아. 봤어요.
1: 저랑 취향이 맞으시네요.
0: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시즌 1부터 한번 싹 아, 시작을 해볼까?
1: 아 근데
0: 시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아, 대충?
1: 하여튼 되게 많아요.
0: 한 8, 막 9 이렇지
1: 다,
0: 않아요?
1: 당연히 넘어요. 네,
0: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거 어떻게 봐. 아 진짜 시작 안 할래. 아 진짜. 정말 이런 거 시작 안 하는 게 나아. 아 진짜.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악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1: 네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0: 아유 저 몰랐는데 아. 아까 오후에 늦게 알았어요.
1: 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이 특별한 기념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결혼식 축가와 관련된 노래들을 좀 들어봐야겠다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마 중대도 네. 축가 엄청 많이 부르셨죠.
0: 네, 좀 불렀죠.
1: 저도 네. 이제 축가를 많이 불러봤는데요. 네. 이 축가라는 게 사실 좀 다른 무대랑은 다르잖아요.
0: 네.
1: 신랑 신부를 쳐다보고 불러야 되고 관객이 아니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이면 되게 막 웃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좀 뻘쭘하고.
0: 네.
1: 네. 마음이 좀 특이한 마음이 들고 또 이게 되게 책임감이 막중해요. 이들이 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혹시 제가 실수해서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엄청 네. 이렇게 떨리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0: 저 사실 축가를 예전에는 진짜 친한 사람들 축가 아니면
1: 네네.
0: 안 불렀었어요.
1: 네.
0: 진짜 내 마음이 우러나서 축하해 줄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런 무대가 아니면 이게 그 어쨌든 그 모르는 사람 축가는 가수들은 페이를 받고 가잖아요.
1: 네네네.
0: 아, 돈 받고 축가 부르는 게 맞는 건가?
1: 네네.
0: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정말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1: 네네네.
0: 해서 갔어요. 축가를 부르러.
1: 네네.
0: 근데 제 축가를 듣는 신부가 우는 거예요.
1: 어머.
0: 너무 좋아서 와 저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아, 내 축가가 또 누군가에겐 이렇게 행복한
1: 그쵸.
0: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진짜 제 마음속에서도 아, 두 사람을 볼 때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진심으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 축가 무대는 굉장히 나한테도 행복한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1: 네, 네, 네.
0: 굳이 뭐 피하진 않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네. 사람을 위한 노래들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0: 네, 축가로 많이 불려지는 노래들이겠네요.
1: 그렇죠. 축가로
0: 진짜.
1: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뭐 아무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축가 이렇게 제가 막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많은 곳에서 축가 1순위로 꼽히는 곡 중 하나가 이 성시경 씨의 두 사람이라는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성시경 씨 목소리가 워낙에 이제 사랑 이야기랑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골랐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쉬운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0: 네.
1: 이 음역이 폭이 별로 넓지가 않아가지고 막 고음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은 부르기가 좀 좋은 곡일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또 이 가사가 되게 그냥 어려운 단어 없이 일상의 언어인데 이렇게 뭔가 고백처럼 들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누구나 이 결혼식에서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아마 1순위로 많이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아유 좋죠. 어, 이 노래도 좋지만 성시경 씨가 직접 불러주는 축가는 또 아, 정말 특별하겠네요.
1: 그렇겠네요.
0: 네. 자 그러면 오늘 음악의 발견 부부의 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축가에 어울리는 노래 뭐 두 사람을 네.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1: 네.
0: 이런 주제로 첫 곡 성시경의 두 사람 노래 듣고 갈까요?
1: 네.

0: 아, 성시경의 두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도 노래인데 가사가 정말
1: 너무 좋아요.
0: 축가로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가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병진아님께서 쭝디 축가 속에 결혼식 가면 얼마나 멋질까요? 샵또할순 없음 이라고. 네, 진아님. 다행입니다. 또안 해도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제 축가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박진경님께서 쫑디의 축가를 라이브로 들어보고 파요. 맛보기 한 소절이라고. 네. 진경님 듣고 싶으면 또 하시든가. 아유, 큰일 날 소리를. 큰일 날 소리를. 우리 진경님 지금 미소 천사랑 사랑하는 이 남편분과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축가 때문에 제가 이런 망발을. 네. 저뭐제 축가는 뭐 우리 예지님은 축가로 특별히 부르시는 노래가 있으세요?
1: 네, 제가 요 뒤에 얘기할 건데 제가
0: 아,
1: 제일 많이
0: 그래요?
1: 부른 곡을
0: 어,
1: 오늘
0: 그럼 잠깐만,
1: 네.
0: 잠깐만. 그럼 잠시 후에 다음 곡이 이제 제일 많이
1: 네.
0: 부르시는 곡이라고?
1: 아니요, 다 다음 곡입니다.
0: 다 다음
1: 네.
0: 곡?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게 스포일 될 수가
1: 네네.
0: 있으니까. 네. 저는 원래는 그 다른 제 노래 중에는 축가로 부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노래가 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찌질한 남자의 뒤끝이 가득한 뭐 그런 가사여서 축가로 잘안 부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좋은 사람을 축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꽤
1: 그렇구나.
0: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1: 네.
0: 생각해 보니까 그 좋은 사람 가사가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너그럽고 넓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결혼하시는 그 커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항상 하면서 불러드려요. 이 가사 속에 나오는 이 남자의 마음이 지금 마음이실 테니까 절대로 이 마음 결혼했다고 변하지 말고 이 마음만 유지하시면 아마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불러주니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같이 부르고 뭐좀 그런
1: 쫑디가
0: 편이에요.
1: 결혼식에서 좋은 사람 불러주시면 사실 신랑 신부도 그렇지만 관객 그 하객들이 난리가 나겠네요.
0: 네. 뭐 어쨌든 그 신랑 신부만 좋아하면
1: 네.
0: 예, 참 불러주는 사람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1: 그쵸.
0: 네. 0732님께서 쫑디님 출첵합니다. 저 이제 퇴근합니다. 좀비는 워킹데드가 레전드입니다. 아, 또 워킹데드 또 들어오시네. 예? 워킹데드는 처음부터 봐야 해요. 2시간 자면서 일주일 동안 본 기억이 있어요. 와, 정말. 네, 0732님. 0732님의 사연으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워킹데드는 안 보기로. 시작을 안 하기로. 이거 큰일 날것 같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네. OTT에 없죠? 없을 거예요.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음악의 발견. 부부의 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축가에 어울리는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 어떤
1: 네.
0: 곡인가요?
1: 두 번째 곡은 제가 한번 불러본 축가긴 해요.
0: 그래요?
1: 이 곡은 스윗소로우의 좋겠다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곡 들어보시면 약간 녹음된 것 자체가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노래하는 그런 흥겨운
0: 네.
1: 다정한 분위기가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어서 사실 듣고만 있어도 좀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종류의 곡입니다. 저는 그 피아노 치는 제 친구가 결혼을 할때 저한테 축가를 부탁을 했는데요. 사실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친구라 저 혼자 노래 부르는 건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또 음악하지 않는 그냥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랑 다한 열댓 명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0: 와, 진짜?
1: 네. 근데 부르는 순간도 재밌었지만 연습하기까지 사실 이 음악인들이 모여서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재밌지 않았을 텐데 이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랑 막다 모여서 연습하니까 막 틀리고 막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준비 과정이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아, 진짜 그러셨겠다. 그런 무대를 선물로 받는 신랑 신부도 정말
1: 그쵸. 좋았을
0: 좋았겠다.
1: 거예요.
0: 네. 자, 그러면 이거 과연 이 노래 들으면서 예지님이 불러주시는 이 노래는 또 어떤 느낌일까 살짝 상상도 하게 될것 같은데 오늘은 스윗소로우
1: 네.
0: 버전이죠.
1: 네.
0: 오지은 씨, 정준일 씨, 또 페퍼톤스가 함께
1: 네,
0: 한
1: 함께했습니다.
0: 노래입니다. 좋겠다.
2: 뭐라고 딱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 그러니까.
4: 그럼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5: 이거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2: 안녕하세요.
4: 갑자기 안 들어왔어.
2: 아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4: 아 피아노 좋은데?
2: 유키야.
4: 드럼은 누가 잡냐?
3: 우리 장동진이가 잤어요 오빠.
2: 아 동진이가 잤어?
4: 자 조용히 해.

0: 자, 영우 형 한 말씀 하시죠. 노래 파트도 없는데.
1: 아, 뭐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2: 다음에 드림 뭐 해줄 거야?
3: 안 할 거예요.
2: 알겠어.
4: 그러게.

0: 네, 스위스어로우의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아, 축가로 이런 노래 불러주면 진짜 그냥 결혼식장 전체가
1: 맞아요.
0: 되게 축제 분위기가
1: 네,
0: 될것 같아요.
1: 박수치고
0: 다들
1: 쉬고.
0: 박수치고 신나고 웃으면서. 네, 아니 이 노래가 실제로 가사 속에도 등장하는데 그 스위스어로우 멤버인 김영우 씨가 결혼하실 때
1: 네.
0: 다른 멤버들과 친구들이
1: 네.
0: 축가로
1: 아,
0: 준비해서 불러준
1: 진짜
0: 노래래요.
1: 엄청난
0: 예,
1: 우정이네요.
0: 그러니까요. 이두 사람 김영우 씨와 또 아내이신 김율리 씨두 분은 아주 행복하게
1: 그러게요.
0: 아주 잘 살고 계시죠.
1: 앨범
0: 알콩달콩 아이도.
1: 앨범으로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0: 뭐
1: 사셔야겠네요.
0: 노래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고 김영우 씨가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고,
1: 아, 그렇군요.
0: 예, 진짜 약간 선한
1: 아,
0: 아티스트의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 김영우 씨가 그래요. 그러니까
1: 네.
0: 굉장히 가정적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1: 네.
0: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가장 느낌?
1: 네.
0: 잘 살고 있습니다. 변진아님께서 저는 2012년에 결혼할 때 축가를 제가 불렀는데요. 윤종신님의 같이 가줄래란 곡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축가로 부르고 싶은 곡이었는데 그 당시 윤종신 형 팬클럽 활동 중이어서 매니저님 통해 MR을 받아서 부른 특별한 사연도 있어요. 결혼식 중에 이제 신랑이 직접 부르는
1: 부르는 경우가
0: 축가,
1: 네,
0: 그런 경우도
1: 있죠.
0: 참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오히려 신랑이 노래 못하는데 되게 열심히 부르는 축가 있잖아요. 그게
1: 그쵸,
0: 감동적이더라고요.
1: 감동적이죠.
0: 너무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박진경님께서 스위스어로 잘못 듣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 스위스어로 소보루인 줄. 이곡 말고도 다른 곡들도 축가로 좋은 곡 많던데요. 전그 스위스어로 사랑해 좋아해요라고. 네, 스윗 소보루.
1: 괜찮은데요?
0: 네, 소보루빵 좋아하시나요?
1: 네.
0: 전 참고로 소보루보다는 단팥빵. 자, 계속해서 음악의 발견 다음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다음 곡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곡입니다. 웨딩 싱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0: 이 곡이 예지님이
1: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이 다음 곡이 있는데 기대해 주세요.
0: 진짜 되게 기대하게 만드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곡 소개시켜
1: 네,
0: 주세요.
1: 웨딩
0: 계속.
1: 싱어라는
0: 네.
1: 드류 베리모어와 아담 샌들러의 이 황금 콤비가 만들어내는 로맨틱
0: 네.
1: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아담 샌들러가 웨딩 싱어예요. 근데 이제 막 돈도 못 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결혼식 날에 신부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막 상심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드류 베리모어랑 친해지죠. 드류 베리모어도 이제 약혼자가 있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 그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둘이 되게 가까워지고 결국에 이제 둘이 서로 호감을 사랑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돼요.
0: 네.
1: 근데 어느 날그 아담 샌들러의 배신자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와요. 만나자고.
0: 네.
1: 아담 샌들러는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드류 베리모어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약혼자랑 라스베가스로 결혼하러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이제 아담 샌들러가 올라타죠. 그래서 이 드류 베리모어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를 거기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불러주는데요. 그
0: 네.
1: 노래입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불러주는 그 버전이 앨범으로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0: 네.
1: 다른 다니엘 페딜라라는 필리핀 가수가 부른 버전으로 Grow Old With You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영화 이후에 아담 샌들러가 어떤 쇼 같은 이런 거를 하면서 이거를 개사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 아내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새로 가사를 써서 부른 버전이 앨범으로 있는데요. 그건 또 19금 딱지가 붙어 있어서 아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해서 네, 오늘의 버전은 다니엘 페딜라의 Grow Old With You입니다.
0: 네. 웨딩싱어 영화 보셨어요?
1: 네. 굉장히 옛날에 봤습니다.
0: 전 영화를 왜안본것 같죠?
1: 아마
0: 이게 유명한
1: 보셨을 네,
0: 영화인데.
1: 아마 보셨을 거예요.
0: 아니, 근데 안본것 같은 게 영화의 내용이 너무 생소해서. 야, 그리고 사실 이 영화 되게 그 로맨틱 코미디죠.
1: 그쵸. 98년의 영화입니다.
0: 되게 예쁜 사랑 얘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 아, 되게 예쁘다기보다는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0: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짝 이렇게 줄거리를 들려주시는데 이게 그냥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1: 네.
0: 정말 양쪽 다 큰 욕을 먹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지금 주인공들 얘기거든요.
1: 그쵸, 그쵸. 큰일 날 네. 얘기죠.
0: 근데 이게 웨딩싱어라는 로맨틱 코미디로 네. 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글쎄 저는 안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이 욕먹을 사랑 이야기 속에 이 OST
1: 네.
0: 이 노래는 또 얼마나 또 달콤할지 네. 필리핀의 배우이자 가수
1: 예.
0: 다니엘 파딜라가
1: 네.
0: 부른 버전 Grow Old With You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영화 웨딩 싱어 OST 네. 중에 노래인데 Grow Old With You 네. 다니엘 파딜라 필리핀 가수의 네. 노래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담 샌들러 버전도 있긴 한데 이게 19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따로 여러분들 혹시 찾아 들어보실 수 있으면 아마 가사가
1: 네네네 조금
0: 좀 적나라한 뭐 내용이 예, 예, 있겠죠 아마 예. 굉장히 아담 샌들러가 또
1: 재밌죠.
0: 유쾌하고 재밌는 네, 장난꾸러기 같은 배우잖아요.
1: 맞아요.
0: 얼마나 또 웃기게 썼을지 그 가사도 우리 남예진님께서 그 버전의 가사도 여기다 담아 주셨는데 이건 따로 그냥 네, 저희가 네. 따로 보는 걸로 하죠. 네. 네. 양수정님께서 웨딩 싱어 항공 기내 영화로 본 것 같은데 노래 들으며 더 기억해 볼게요라고. 진짜 왠지 이 영화에는 그 비행기 안 네. 기내 영화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봤네요. 네. 0732님께서 전 한때 친구들 결혼식 때 친구들과 함께 축가를 불렀는데요. K-Will의 선물을 불렀습니다. 누군가 축하해 주는 일은 축복과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리고 스위스로 오는 김영우님만 결혼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어로우의 멤버는 원래 네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팀을 탈퇴하면서
1: 네. 세 분이시군요. 네,
0: 세 명의 멤버가 됐고 지금 그 세 명의 멤버 중에 결혼한 사람은 김영우 씨 하나밖에 없죠.
1: 네.
0: 나머지 멤버들도 진짜 다 너무 좋은 그 사람들 남자들이거든요. 네. 진짜 착하고 되게 선하고.
1: 네.
0: 결혼만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아마 짝들은 다 있을 거예요. 네, 요즘은 진짜 뭐 굳이 사랑한다면 꼭 결혼이라는 제도로 그쵸. 묶여야 하나 뭐 이런
1: 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0: 그런 생각도 네. 부모님들도 그런 걸 많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더 관계가 자유롭게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참 좋더라고요.
1: 네.
0: 왜 내가 스위스로 두 사람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결혼 안 한. 네. 좋은 소식 들리길.
1: 네.
0: 네.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자, 드디어.
1: 네.
0: 드디어 그 노래입니다. 남예지 씨가 축가로 네. 불러주시기도 했다는
1: 네,
0: 그 노래.
1: 축가 참 사는 동안 제가 많은 축가를 불렀어요. 친구들 중에 이제 뭐 노래 부르는 직업을 저만 갖고 있으니까
0: 네.
1: 뭐 사돈의 팔촌 다 결혼할 때 맨날 다 불러가지고 제가 노래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러본 곡이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라는 곡이었습니다.
0: 네.
1: 제가 이 곡을 이렇게 많이 부른 이유는 우선 저 재즈 보컬리스트로 알려져 있으니까 약간 재즈 분위기 나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축가가 너무 긴 게 싫더라고요. 저도 하객으로 왔을 때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너무 축가가 길면 그래서
0: 네.
1: 좀 적절한 길이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곡이었으면 재즈 곡 중에서도 아는 곡이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고른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곡이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0: 뉴스였어요. 제가 이 곡을 많이 불렀는데요. 네. 오늘 들어볼 버전은 그렇게 좀 아름다운 이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부르는 그런 버전은 아니고요.
1: 네.
0: 이 소울의 대부죠. 제임스 브라운 버전의

0: 물론 이 부분까지 축가해서 부를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부부가 또 살다 보면 이런 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약간 이거는 그 부부싸움 하고 난 네. 남자의 마음을 대변한 뭐 그런 그쵸, 가사네요. 야, 아니 이 노래 진짜 그 여성 보컬이 부른 그 버전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제임스 브라운이 이 노래를 어떤 느낌으로 불렀을까? 일단 제임스 브라운 버전 준비하셨으니까 네. 이 버전을 듣고 네. 우리가 노래 이 노래 좋아하고 들었는데 찜찜하다 싶으면 우리 남예진님께서 살짝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자, 그러면 제임스 브라운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함께 들어보시죠.

0: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1: 네.
0: 이게 그 노래가 맞는 거죠? 제임스 브라운 버전인데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싸우자는 건데?
1: 절규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노래 가사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조금만 천천히 들어보면 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영어가
1: 네네.
0: 살짝 들리거든요.
1: 네.
0: 이건 싸우자는 거야. 어? 약간 그 남자가 부부 싸움하고 나서 아내한테 따지는 거예요.
1: 그쵸, 그쵸.
0: 사랑이 뭔지 알아? 난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 너도 좀 날 사랑해주면 안 돼? 어? 아니 진짜 너무 이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는.
1: 그렇죠. 네.
0: 아 참. 이거는 애프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박진경님께서 아슬아슬 줄타기 하는 느낌. 예진님 라이브 들려주시나요? 어허 기대 기대. 로라 피지 버전만 듣다가 이 버전 들으니 색다르고 예진님 버전들을 생각하니 설레네요. 양수정님께서도 예진님 부르신 거 상상하며 듣고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느낌 좀. 야.
1: 아 저 너무 떨리는데.
0: 아우.

0: And you alone were meant for me. Please give your loving heart to me. And so we never part. 아이고. 기침까지.
1: 네. 아우, 이거죠.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죠. 제임스 브라운은 부부싸움 후에 그 노래를 부른 걸로. 네. 자,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 네. 정말 특별한 시간이네요. 좋은 음악들과 남예진님의 생 라이브로.
0: 네. 아, 부끄럽습니다. 네.
1: 양수정님께서 이거죠 이거죠. 예진님은 내 고막 프렌즈. 박진경님께서 와 저 뿅 가도 되나요? 크크크. 네. 자, 이 시간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네. 들려주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0: 네, 마지막 곡입니다. 제가 축가를 주제로 잡고 이래저래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무려 쭝디의 노래를 찾았습니다. 아, 제가 쭝디의 노래들을 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저는 이 노래는 처음 듣는 곡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거의 보물을 찾은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1: 그러면 안 되는데. 보물 찾는 느낌이 되면 안 되는데. 누구나 다 아는 노래가 되어야
0: 그렇죠.
1: 되는데. 2016... 야심차게 제가 네. 만든 노래인데.
0: 2016년에 발표하셨고 네. 쭝디가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이고 또 정지찬 씨가 편곡 및 프로듀싱을 해주셨더라고요.
1: 네.
0: 딱 이 음원이 시작되면 경쾌한 건반 소리랑 또 사실 쭝디 목소리의 이 달콤함이 국가대표급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오면
1: 네.
0: 기분이 샥 좋아지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나한테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설레임을
1: 그러니까 이 노래는 네.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0: 맞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되게 저는 막 웃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친구야, 니들이 아무리 원해도 돈은 못 빌려줘. 빚 보증도 못 써. 9시 이후엔 전화도 하지 마. 설거지해야 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지 못한 쫑디의 네. 찐 사랑꾼의 면모를 또 볼 수 네. 있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돈 안 빌려주시나요?
1: 네? 빌려줄 돈이 없어요. 가난한 아티스트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되게 행복한 느낌인데 가족분들이랑 팬분들이 출연하신 거라고 하던데요.
1: 맞아요. 그때 와. 제 팬들이 네.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기억이었죠.
0: 네. 꼭 여러분들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10년째 역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짐이 없네요.
0: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1: 그러니까 누가 뭐 아이돌 누가 한번 안 불러주나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네. 함께 들으면서 우리 남예지 씨하고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김형중의 고마워요 내 사랑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 7시 음접풍 또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먹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 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목요일 늦은 오후 한 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죠. 몸은 조금 지치는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성령 칠은의 은혜를 구하고 계실까요? 저는 어떤 은혜를 뽑을지 은근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목요일은 한 주의 피로 속에서도 다시 마음의 숨을 고르는 날, 그리고 성령께 작은 빈자리를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며 오솔길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심플리시티가 부른 주성령이여 듣고 왔습니다. 예, 성령강림 9일 기도를 본당마다 바치는 곳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지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제 안에도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예, 성령은 늘 거창한 불꽃으로만 오시지 않고 지친 마음에 다시 웃을 힘을 주시는 작은 위로의 미풍으로 찾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은 어떤 은혜를 청하실까요? 네, 마음속 소망을 나눠주세요. 100원 문자 샵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라디오의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하하대사님, 네, 아이고 1등인가 봐요. 어서 오세요. 오늘 당진은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네요. 내일은 포항으로 출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보슬비가 저희 서울도 그렇게 오전에 쭉 내렸는데 지금 좀 그쳤거든요. 이 보슬비가 얼마나 땅에 깊이까지 스며드는지 몰라요. 굉장히 예쁘게 오는 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막 세게 오는 비는 막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또 뭐 딱딱해진 땅은 그냥 그야말로 스밀 새도 없이 그냥 흘러가지 않나요? 근데 이 보슬비는 차곡차곡 땅을 정말 적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해를 입히지 않고 완전히 흙을 정말 적셔주는 비. 아유, 또 포항 출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티나님, 네, 오늘도 자율신경실조증 주사 14대 맞고 문현성당 성체조배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 주님, 저희 기도는 늘 들어주셨거든요.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 14대나 맞아야 하나요? 엄청나네요. 그래도 뭐 그렇게 인내하면서 맞고 조금이라도 차도가도 있으면 맞아야죠. 근데 참 마음이 14대 맞는 동안에 얼마나 뜨끔따끔 아팠을까. 아유, 좀 그렇네요. 정말 아프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지만 뭐 이것도 하느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 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갑자기 이런 복음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하여란 여인에게 네, 고쳐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편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티나님도 그렇게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꼭 티나님을 더 건강한 몸으로 살려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네, 힘내시고요. 성체조배 시간 오늘 목요일 저희 수녀원에도 성체가 현시되어 있어서 많은 수녀님들이 네,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오늘은 또 뭐 협력자회에서 다들 자매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한 시간 성체조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를 했겠죠. 네, 아무튼 참 오늘도 거룩한 날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바구곤의 노래입니다. 매듭의 어머니.

네, 박우곤의 매듭의 어머니 듣고 왔는데요. 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들었는데요. 성모님도 떠오르고 또 우리 어머니들도 떠오르고 예, 가정의 달에 어머니들 또 많이들 찾아뵙는가 모르겠는데요. 거칠어진 손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토마스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이번 주 성령강림 대축일에 용기, 굳셈을 받을 것 같죠? 아직 안 왔으니까. 네. 이번 주니까, 네. 받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원하시면 네, 용기와 굳셈을 받게 되겠죠. 아마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도할게요. 예, 어떠한 일과 유혹에도 두려워 말고 혹은 두려워서 뭐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내면을 튼튼히 하고 견고히 잘 쌓아서 어지럽고 겸손하기 힘든 세상 일일지라도 용기 있게 더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제 일을 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말라, 서로 사랑하여라. 아,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뭐 문장마다 정말 뭐 완벽합니다. 예. 영적으로 상당히 깊으시네요. 아무튼 굳셈, 용기 꼭 받으시고 그러한 정신으로 또 은총을 그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이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8919님, 네, 와, 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대학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폐암이 재발하지도 않았고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찍으러 갔을 때 어떻게 됐으려나 하고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수녀님도 그러시는데요. 재발이 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항암 치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또 가서 또 어떻게 되나 하고 마음 졸였을 텐데요. 아유, 정말 성모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저도 인사드리고 싶네요. 네. 8487님. 글라라 김종현 막내 이모가 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전이도 많이 돼서 그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뭐라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기도의 오솔길에 조용히 화살기도 보내봅니다. 하느님의 동행이 늘 함께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유,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의술에서도 뭐 힘들다 싶으니까 아마도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네, 화살기도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말이 또 있는데요. 참 이상해요. 어떠한 각자의 고통으로 그 고통에 취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삶의 끝 앞에서는 삶이 너무나 간절해질 것만 같다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그만 나가 살못살 그만 나는 좀 포기하고 싶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나 그런 분들이 뭐아난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 막 그러면 누가 옆에서 아이 그럼 빨리 가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 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겠죠. 다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많이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렇죠. 네.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라도 정말 주님이 주신 나날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힘들죠. 그런 생각도 예, 무료함이 아무 큰일 없이 네, 하느님 보호 아래 당연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의 순간들 뭐 그런 날들을 겪으면서 다들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덜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병고에 시달리게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주님의 손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을 뭐라 그럴까요? 그 저도 피정 중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눈먼 바르티메오가 막 외쳤잖아요. 나는 좀 제 볼 수 있게 달라고 외쳤을 때 그때는 우리 영혼이 정말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 있어서 힘든 분도 있을 테고 또 몸이 아파서 그럴 분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은 가까이 계셨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 말고 무서워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함께합니다. 황베드로님, 네, 평택도 하루 종일 비옵니다. 모든 분들 빗길에 안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와, 서울은 비가 그렇게 안 오고요. 다른 경기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좀 비가 오나 봅니다. 아까도 그 당진 하하대산 당진이 보슬비가 온다고 했는데 예, 안전한 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김지효 율리아 자매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김지호 율리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20살이 된 제 아들을 위해 기도지향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신앙은 없지만 언젠가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천주교 신앙을 만나 세례를 받고 생일인 12월 26일에 맞는 세례명 스테파노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스테파노를 본받아 믿음 안에서 용기와 지혜를 갖춘 청년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자신과 이웃에게 빛이 되는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김지호 율리아 자매님. 아유, 목소리가 아직도 참 젊게 느껴지고 차분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유, 어머니가 이 20살 된 아드님 때문에 좀 걱정이시죠?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이제 막 어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서만 머물던 애가 자기 생각과 또 선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신앙의 옷을 입혀줄 수는 없지요. 네, 그러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겠죠. 네, 김율리아 자매님의 기도 안에는 뭐 그런 기다림이 벌써 담겨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집니다. 네. 와, 그런데 어떻게 생일이 12월 26일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 축일에 이렇게 똑같은 그런 날 태어나셨을까요? 어이구,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드님의 삶이 뭐 평범할 리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참 의미가 깊네요. 네, 스테파노 성인은 사실 돌에 맞으면서도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한 성인이었죠. 그러니 세례명을 스테파노로 정하게 된다면 네, 언젠가 아드님도 정말 단단한 속에 저기 신앙을 품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은 참 청년들이 많이 나름대로 바쁩니다. 뭐 스펙도 쌓아야 하고 진로도 고민해야 하고 또 인간관계까지 굉장히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하느님을 모신 청년은 제 생각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보다는 더 귀한 가치를 배우고 싶어 하지 싶습니다. 부디 아드님이 언젠가 스스로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하느님 저 왔어요 하고 웃으면서 기도를 청하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함께 오솔길 가족들과 응원해 봅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김율리아 자매의 아드님을 당신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20살의 젊은 날 위에 빛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도 참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총을 내려주소서.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의 굳센 믿음과 사랑을 닮아 용기 있고 바른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예, 신청곡이 있네요. 이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님, 박정아 수녀님 노래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 내려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셔요.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8783님, 율리아 자매님의 기도처럼 아드님의 마음에 신앙의 믿음이 함께 들어오길 기도 안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분명 언젠가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항상 보이지 않으셔도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발관하셨네요, 주님을.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조급하게 왜 제가 성당을 안 나가지? 막 이렇게 하지 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어머나 성당 갈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아하대사님, 티나님, 토마스님, 라일락 향기님, 그리고 7855님, 천주님, 김율리아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드님께 성사에 은청을 주셔서 모자가 멋진 신앙 생활하게 하소서. 뒷말이 너무 멋있네요, 진짜. 성사, 아드님께서 정말 세례의 성사에 은청을 받고 정말 모자가 손붙잡고 성당으로 향할 때 얼마나 기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기쁜데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마음으로부터 기도합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첫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의 영성을 따라 훌륭한 청년 신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스테파노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으니 예, 훌륭한 청년 세례명 스테파노로 받아서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유채실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주님께서 김율리아 자매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길 청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하느님의 자녀로.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라서 주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겠죠. 네, 그렇게 간청을 해봅니다. 이기형님, 네, 율리아 자매님의 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용산 청파동 쪽은 비가 그쳐서 시원한 바람 부는 오후 미술 수업 끝나서 아들과 같이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아이고, 하늘이가 미술 수업 끝나고 함께 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 다 유의하시고요. 이기영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바오로 가족 기도서에 성령님께 바치는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이신 성령님, 당신을 흠숭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저와 이웃 안에 계신 당신을 자주 슬프게 해드린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주교와 사제의 서품식에 그리고 수도자의 봉헌식과 신자들의 세례와 견진 성사 때 은총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어 그들에게 빛과 성덕과 열심을 더해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당신께 저의 지성과 상상과 기억을 드리오니 저를 비추소서. 제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소서. 제 안에 지혜와 지식, 제 의지를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저를 이끄시어 계명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도록 제 힘이 되어주소서. 제게 굳셈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치오니 제 안에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의 주 나의 성령이여 더 위드가 불렀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있네요. 익명의 문자 사연인데요. 어려움이 정말 끝이 없어서 성모 칠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가정 내 어려움이 끝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제 비바람 속에 명동 성당에서 울다가 집에 왔답니다. 제가 늘 단단하고 안정되지 않아서 가정 내 문제로 내 허둥지둥 그러면서 사신다고 예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매듭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내고 묵주 잡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마음이 짜르르 합니다.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믿으면서 열심히 좀 기도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섯길 가족님들 이분 이름은 안 밝히셨지만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어제 로레또에 왔는데 이런 총이 있나요? 알고 보니 예약한 호텔이 수도원이었더라고요. 호텔방으로 올라왔더니 수태고지 성지가 창밖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제 수태고지 집 안에서 환희의 신비도 드리고 바로 옆에 모셔진 성체 현씨 앞에서 성체 조배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성지를 바라봤답니다. 와, 로레또 성지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지예요. 뭐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 보내주셨는데, 예, 성지에는 대개가 수도원에서 호텔이라고 하지 않고 알베르고라고 해가지고 그냥 머무는 집, 말하자면 뭐 호텔 비슷한 곳이죠. 근데 옛날에 수도원이었지만 그걸 개조해갖고 이제 순례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변형된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곳에 가시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참 로레또 성지에 가면 라 산타 카사디 로레또라고 부르는 거룩한 집이란 로레또의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이 큰 성전 안에 그 작은 성전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은 늘 크고 화려한 곳보다 누군가 성모님처럼 예 하고 응답하는 작은 마음 안에 먼저 이렇게 머무신다는 그런 뜻으로 그 성당을 보존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성프란치스코 성인 그 성전도 그렇거든요. 그 안에 작은 성전, 옛날에 있던 정말 불림을 받았던 그 성전이 그대로 보존된 것처럼 이 로레또도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셔서 제가 부럽네요. 예, 끝까지 행복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삶의 깨달음에 대한 기쁨.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시절 사는 것이 힘들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 살아 있다는 것이 기뻤다. 호시노 토미히로. 만약 수녀님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아있다와 살아가다는 것에는 한 글자만 다를 뿐 사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시노 씨도 단지 살아있는 자신이 아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 기쁨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상처받았지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과 하느님의 사랑이 가져다 주는 힘이겠지요. 그 사랑의 의지에 쓰라린 인생을 산 사람의 작은 궤적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웃음과 위로를 살포시 건네주는 이 한 편의 시가 마음을 두드립니다. 왓다나베 가즈코 수녀의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중에서. 네, 이런 저녁엔 문장 몇 줄로도 이렇게 마음을 고즈넉하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네요. 요즘은 아주 덥지도 또 뭐 춥지도 않고 뭐 추울 일은 없겠지만 참 좋은 계절이라서 독서하기에 딱이지 싶은데요. 마음에 와닿는 영적 독서나 읽고 싶은 책 옆에 두고 조금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음의 소리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솔길 가족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석소영이 부르는 받으셔서 봉헌 남겨드리면서 기자의 오솔길 마칠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며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훗날 제자들의 복음 선포로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이들까지 염두에 두신 듯합니다. 바로 대사제의 기도 종반부죠.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기도의 많은 부분을 이 하나됨에 할애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하나됨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마다의 개성과 의견은 깡그리 묻히고 전체가 그저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참된 하나됨인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것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화에 더 가까울 겁니다. 보편적인 이란 가톨릭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의 하나됨이란 오직 사랑으로서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진실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일치를 이뤄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날이 풀리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지역에서 조금 독특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자기 집 창가에 고양이를 앉혀두면 사람들이 거리를 걸으며 그 고양이들을 구경하는 이른바 고양이 투어라는 행사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평화로운 풍경 아닌가요? 반려인들은 자신의 고양이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고양이를 구경하며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계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존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나치던 사람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계기로 웃고 말을 섞고 안부를 나누게 된 걸 보면 어쩌면 요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도 이렇게 무해하고 소소한 연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깐 마주쳐 웃을 수 있는 순간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지니까 말이죠.

0: 너무 너무 우스워서
1: 눈 오려서 안 돼.
0: 했더구만 글쎄 서럽게도 내 발에 매달려서.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터보의 검은 고양이 내로 듣고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엄마를 따라서 이것저것 따라가서 머물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밖에서는 굉장히 의젓한 것처럼 보여서 애 어른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심심하다고 생각이 가득 차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엄마를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동네 곳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머물렀던 공간들을 오랜만에 떠올리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 가끔 지나가면 물 한 잔 주시기도 하고 간식도 주시던 그런 어른들도 어딘가에서 평안히 살아계시길 또는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시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고양이 인사라는 게 있잖아요. 눈을 깜빡 서로 감아주는 것. 우리가 삶에 지쳐 점점 관계의 거리를 재기 시작할 때 그냥 가만히 우리를 받아주고 인사해주던 과거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냥 별것 아닌 순간들의 환대. 우리는 그렇게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관계를 또한 발견해내고요. 5월 2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씨아의 사랑의 인사.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6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함께 영업일을 다니는 팀장님은 접대 모임을 하고 나면 대리비 몇만 원이 아깝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주망태가 됐을 땐 어떻게든 제가 택시를 태워보냈는데요. 본인 기준 별로 안 취했다 싶을 땐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다른 선배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지만 돌아온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미 회사 안에선 다 알고 있는 일이었고 영업 실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다들 쉬쉬하며 덮어뒀던 건데 팀장님의 음주운전만큼이나 씁쓸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리비 몇만 원이 뭐라고. 잘못되는 날엔 팀장님 본인은 물론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일인데 어째서 그 버릇을 못 고치는지 말입니다.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괜히 나섰다가 내부 고발자처럼 찍혀서 회사에서 혼자 따돌림이라도 받게 될까봐 결국 매번 마음만 먹다가 그치고 맙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함께 일을 다니는 팀장이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음주운전이라는 게 인명사고로 당연히 발전할 수도 있고 되게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떠올릴 수 있으니까 사연자님처럼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해봤는데 저도 참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봐야 상대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무기력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말 안 하기에는 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말을 안 했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내 마음의 죄책감이 들 것도 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습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주변의 경고나 설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는 건데요. 바뀌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스스로의 동기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고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의 미션은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위치에서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어느 정도 편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든지 때로는 대리앱으로 직접 불러준다든지 하지만 결국 바뀌는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지는 않아요.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문입니다.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너무나 거기에서 힘들면 우리가 그때 잠시 또 하느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실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헐트의 얼론.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된 평범한 아내인데요. 우연히 알게 된 남자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제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수준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저랑 같은 마음이어서 이러다가 둘만 따로 만나면 선을 넘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두는 게 맞는 걸 알고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이 감정을 묻어두고 사는 게 맞는 걸까, 후회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너무 나쁘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네요. 네, 우리가 그런 감정의 움직임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였나?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마주침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한 번쯤은 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가 다들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 결국 그것은 신뢰의 관계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은 분명히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더 긴 인생 안에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때로는 그 마음을 끊어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제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끔 외로움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학교 신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문득 어떤 회의에 갔는데 호감이 드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끊어내는 과정이 또 우리의 삶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마음에 두근거리는 마음, 또 나도 좋아하지만 서로가 함께 좋아한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 하지만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1님,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참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정년 퇴직하고 뭐라도 하려고 시작한 건데 오늘 아침에 주차 문제로 입주민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보니까 제 막내 아들 버린 사람이었는데 씩씩거리면서 일 좀 똑바로 하세요 하는데, 와,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도 회사 다닐 때에는 대접받는 사람이었는데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쓸쓸한 제 마음 위로해줄 임재범님의 여러분 들려주세요. 저도 한번 또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뭔가 피곤하고 지칠 때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잘 대해드렸는가라고 또 성찰해보게 되네요. 우리 사회가 많이 각박해졌죠. 이제는 서로가 그렇게 잘 가깝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사연자님께서
젊은 시절 굉장히 잘 나가던 어떤 내 직장에서의 모습과 다르게 다시 한번 나도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큰 상처가 어떤 생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이 겪고 있는 우리의 시련들, 내가 너무나 아픈 그 상처들,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봉헌하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임재범의 여러분.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석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SG워너비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듣고 오겠습니다.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어렸을 적 어머니의 바람으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두 자매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으셨는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셨고 새 어머니는 사별한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오셨습니다. 처음엔 남들에게 있는 엄마와 든든한 오빠가 생긴 것 같아 좋았지만 언니와 저보다 새엄마와 오빠만 신경 쓰는 아빠가 점점 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 시끄러운 이야기를 그 어디에도 할 수 없었고 남들 앞에서는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화기애애한 가정인 척 하며 살아왔죠. 그래서였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진짜로 화목해 보이는 친구들의 집안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안에서는 뭔지 모를 열등감과 질투 같은 게 올라오면서 아빠를 향했던 미움이 어느 순간 사랑만 가득 받고 자란 친구에게 향하더라고요. 친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안고 친구를 만날 때면 스스로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혼 가정 그리고 재혼 가정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아픔을 갖고 살게 되는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가족에 저도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다른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친구들을 저도 질투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가 아닌 척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다 커서 사촌형이 그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지금 이 모습대로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연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커줘서 고마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어떤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 내가 바라지 않는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게 뭐 어때요? 나는 그런 사람인걸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그 가끔은 내가 너무나 나약해 보이지만 나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응원하면서 또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그 작업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6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으면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옛날 이야기를 또 꺼내고 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랄까요?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이라 거리낄 것 없이 편하지만 한편으론 이젠 서로 다른 일을 하다 보니 관심사도 제각기여서 회사에서 힘든 일들을 이야기해도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까지 다 쏟아붓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찜찜한 게 별로 즐거웠던 것 같지도 않고 돈도 시간도 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친구들이 밉거나 싸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반면에 혼자 보내는 날은 다릅니다. 아무 계획 없이 동네를 산책하고 기분 내키면 아이스크림도 먹고 치킨을 포장해서 집에서 보고 싶던 영상들을 보며 맥주 한 캔 하는 그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제가 잘못된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편하고 즐거워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더 좋은 게 있죠. 저도 사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혼자 가면 또 외롭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을 같이 가면 또 혼자 있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가끔은 제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기도 해요. 저녁은 같이 먹지만 서로 다른 장면을 보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되게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내가 결정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 기쁨들이 있는 거죠. 사연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오래된 친구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어떤 것을 기대할까? 공감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저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기대하는 건 뭘까?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별것 아니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과거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도 역시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지금 사연자님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새로운 친구들 만나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과 옛날 친구들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오래된 친구들과 있을 때 얻는 그 평온함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조금 다른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수를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오래된 것도 새로운 것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 또 되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또 시간을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2NE1의 Lonely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바비 칼드웰의 What You Want to For Love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밤하늘의 별은 수만 년의 시간에서 길게는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지구에 당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는 빛도 결국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거죠. 밤하늘의 별처럼 어떤 위로는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 덕분에 한 사람의 하루가 변화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어둠을 몰아내는 별빛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DES의 별을 따라 서로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1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말이지 않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제가 얘기해놓고 밤하늘의 별처럼 어떤 위로는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서 아쉬운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지만 조금 늦을 뿐 반드시 전해진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도 여러분의 그 별처럼 느린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어요.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통에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못 읽어드리더라도 또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모아서 꼭 저는 다 읽어보거든요. 소개를 못 해드려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신청곡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특별한 날 신청곡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꽃들에게 희망을에 앞서서 두곡 이어드릴게요. 4가 부르는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듣고요. 이어서 석소영의 목소리로 옷깃 듣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약품 냄새가 풍기는 병원, 무서운 공간일 텐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집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소아암 선고를 받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도 두 번이나 받았는데요. 그후 집으로 돌아간 이 아이, 곧 재발해서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이 수술을 겪은 후에 아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료진은요, 이 아이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진 중한 사람이 아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간호 기록지에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색연필로 칠한 그림 속에서 아이는 호흡기도 없이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116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무려 100장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의료진의 그 그림은 유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지내길 바란 그 마음을 아이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환자의 몸은 물론 영혼까지 돌봤던 의료진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예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 100장에 넘는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영상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또 어떤 영화제 같이 해가지고 영상 상영을 하고 했더라고요. 진짜 따뜻한. 사실 이 선생님들한테도 환자가 하나는 아니겠죠? 너무 힘들 텐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준 선생님들의 마음은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영상 찾아보다가 또 약간 울컥했는데 그 영상에 그 아이의 엄마가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한 기억이라고. 정말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엄마 아침부터 너무 감동적인 얘기에 목이 메네요. 그렇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다는 미담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목요일 이 시간 다음 주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5687님이 참 예수님 3D 이 아침 선곡 짱이에요 하시면서 그러니까 근데 제그 애칭이 슬디잖아요. 그래서 슬의 DJ여가지고 슬디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가끔 오타인지 아니면은 이름을 잘못 아셨는지 슬기 씨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름은 김슬애이고 애칭이 이제 슬디라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장완진의 혼자가 아닌 함께죠 신청해 주셨어요. 이곡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매일 아침 지저귀는 참새 소리에 잠이 깹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하시면서 하늘바라기 사랑의 설레임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참새 소리인데 조금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매미 소리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장원진 혼자가 아닌 함께 줘 그리고 하늘바라기 사랑의 설레임.

네,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죠. 장환진의 혼자가 아닌 함께죠.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하늘바라기의 사랑의 설레임이었습니다. 아, 제가 또 나름대로 아나운서여가지고 설렘이 표준어인데 제목이 설레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설렘으로 읽어야 되나 설레임으로 소개해야 하나 약간 고민했는데 그래요.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설레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은 무려 45분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멕시코에서 순교한 성인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20세기 초에 멕시코 정부가 가톨릭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때 성 예나로 산체스 델가디오와 성 아틸라노 크루스 알바라도 등 수많은 사제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교회는 아마도 특별하게 오늘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순교 성인들이 탄생하셨으니까요. 성 고드릭과 성 도나토 등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의 성인도 함께 떠올려 주시고요. 혹시 오늘 축일 맞은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뜨거운 축하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성인이 있는 날은 저 축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누구 축일입니다. 어떤 신부님 축일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저도 들어본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멕시코의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김태진 신부님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듣고요. 이어서 박우곤의 목소리로 파도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김태진 신부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들으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박우곤의 파도였습니다. 자,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시는데요. 요즘처럼 이 사회적인 갈등을 자주 보게 되는 시대에는 참 쉽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또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겠죠. 예수님의 바람이 가득 담긴 기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시길 바랄게요. 성밴드가 부르는 하나 되게 하소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부활 제7주간 금요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저희 오늘 미사는 부활제 7주간 금요일 미사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빛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 큰 선물을 받은 저희가 굳은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2: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3: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2: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3: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2: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3: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당신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 말씀을 따르는 힘센 용사들아.
2: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
1: 알렐루야.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물음에서 슬퍼하였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세 번 부인했던 그 밤이 베드로에게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 숫자만큼 다시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리시는 걸까요? 모름지기 베드로를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셨을 겁니다. 세 번 부인한 바로 그 자리에 세 번의 사랑 고백이 놓여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약함을 지나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앞선 세 번의 고백에 이제는 세 번의 사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이런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짧습니다. 나를 따라라.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의 입회에서 첫 2년의 수련기를 보낸 동안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입회를 하면 30일 동안 영신수련 침묵피정을 하는데 침묵피정 중간에 저희 수련장 신부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노, 정말 하느님이 유노를 한번 예수에 불렀는지 기도해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밤이 깊을 때까지 홀로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보다가 혼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정말 부르셨으면 제가 다시 고개를 눈을 떴을 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판관기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당연히 고개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서 따른다면 그 고개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서 잘 따라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날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사랑한다고 답하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 그러면 나를 따라라 라는 그런 초대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따름의 여정이 순교였어도 담대히 따라갔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우리의 굳은 다짐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따름은 어떻습니까? 잠시 마음속으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로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말로 시작되겠지만 따름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미사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더 잘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쉬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0: 주님,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구워보시어 저희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천사들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의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의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0: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리라. 알렐루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비로운 성사로 저희를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이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

0: 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정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부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요, 우리나라에서 장발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소설 레미제라블을 썼죠. 이 책이 출간된 후에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출판사에 물음표 하나만 딱 써서 보냈고, 출판사 측에서는 느낌표 하나만으로 답했어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편지와 또 가장 짧은 답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호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뜻이 통할 수 있었던 걸 보면 긴 메시지가 항상 옳은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전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이 부르는 난 내가 좋다였습니다. 이곡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수녀님들이시겠죠?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좋아하는 곡입니다. 너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야생화님이 샬롬 큰아들 고교 엄마들 모임 15년째 하고 있는데 우와. 리디아 자매도 총무를 훌륭히 하고 있기에 모임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본 방송 듣고요. 축하톡을 보냈어요. 슬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그쵸. 그저께였죠? 리디아 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오늘의 성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 들으시고 생각나는 또 지인들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문자 해주시면 지금은 조금 너무 아침이니까 조금 한 9시쯤 예약 문자 해두시면 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일 이렇게 챙겨주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누가 오늘 축일이지? 제 축일이 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또 나중에 챙겨주실 거죠? 12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 다들 그때 바빠가지고 제 축일을 잘 기억을 못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몇 분이 항상 매년 챙겨주는 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문자 받으면 아, 정말 나를 많이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무도 또내 축일을 안 챙겨준다. 저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저희 방송에 저 며칠 날 축일입니다. 저 내일 축일이에요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 주실 테니까요. 문자 메시지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으시면 빵톡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유료 100원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류선영이 부르는 새롭게 하소서 듣고요. 이어서 김상균의 자유인.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우리 함께 조금씩 구약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해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이 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 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당신 손과 오른팔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 부으시어 적을 쳐부수시고 원수를 없애소서.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저 사르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수어뜨리소서. 예루살렘,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맏 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의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협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 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분별력.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뒤틀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되갚는다. 아내의 선택. 여자는 어느 남자든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이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을 남자는 바라지 않는다. 여자의 말에 자비와 온유가 담겨 있으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남자들보다 행복하다. 뜻이 맞는 협조자요,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가 없으면 떠돌아다니며 한숨 지으리라. 이 성읍 저 성읍 쏘다니는 약삭빠른 강도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도 없이 밤이면 아무데서나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랴.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 집회서 36장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53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띄워드렸습니다. 사도 요한님이

방금 들으신 곡 서민택과 이혜미가 함께한 부부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박명선 성지순례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오늘의 성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리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도자가 되길 바랐지만 부모의 강요로 12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이 12살 어린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불행한 결혼 생활 중에도 아들 둘을 낳았지만 남편은 싸움에 휘말려서 살해당하고 아이들마저 병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죠. 가족을 모두 잃은 후에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혼을 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던 중 성인들의 도움으로 수녀원으로 이동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덕분에 수도자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런 일화 때문인지 성녀 리타는 지금도 좌절하고 실망한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성녀 리타의 전구를 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로마노, 성녀 율리아 등 19분인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릴게요. 이번에는 황건택의 내 마음속 씨앗 띄워드릴게요.

황건택의 내 마음속 씨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번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같은 질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세번 답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장면을 연상시키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서 자신도 미처 몰랐던 속마음까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렵고 또 무서워서 사랑하는 스승을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또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깊이 머물러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권성일이 부르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을 꼽자면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슬픔과 괴로움을 주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아무래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후회와 자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큰 충격과 상실을 안겨주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는 살기 위해 그분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배신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신을 문제 삼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때 왜 그랬노? 하실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저 양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재차 하시고는 당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렇듯 당신에게 있어 가장 쓰라린 상처마저도 품어 안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인상적입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겁기까지 합니다. 나를 배신하거나 상처 준 이들을 피하거나 끊어내는 데 익숙한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 큰 실패를 겪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봅시다. 당신을 배신하니마저 기꺼이 품어 안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봅시다. 언제나 그분의 눈길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용기를 냅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심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잃은 게 없던 21살의 청년. 하지만 그의 노트에는 이미 자신의 미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뒤흔들 사람이 될 것이다. 마법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입니다. 거울엔 역사상 최고가 되겠다라는 문장을 붙여두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최고들의 무대를 수없이 돌려보며 좋은 건 모조리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려 했다고 해요. 성공한 뒤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을 때 역시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있던 마이클 잭슨. 오늘 우리 보기들은 나의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행복을 위하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eat this.

이 노래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마이클 잭슨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자, 항상 나는 최고가 될 것이다. 역사상 최고가 될 것이야. 세상을 뒤흔들 사람이 될 것이야. 마법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자기 암시잖아요. 이때 자기 암시하면 떠오르는 게 뭐다? 바로 다 힘내볼지니, 더 힘내볼지니 아니고 다 힘내볼지니 우리 코너예요. 이렇게 마이클 잭슨처럼 마이클 잭슨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수시로 나에게 스스로가 최고가 될 것이다. 나는 이미 최고다 라고 암시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행복을 여는 아침이 만들었습니다. 다 힘내볼지니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마이클 잭슨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다짐,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 힘차게 외치면 좋겠죠. 마이클 잭슨도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뭐 한다고 손해보는 거 있나요? 미치는 장사인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셨죠? 미리미리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7408님께서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 복디의 자신감 뿜뿜해주는 멘트와 선곡으로 오늘도 신나게 출발합니다. 1214님, 아우, 난 나의 하느님을 믿습니다. 아멘, 홀리모닝, 복모닝 이라고 또 신나게 외쳐주셨고요. 서성원님께서는 정말 해맑은 아침이네요.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 밝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받으러 갑니다. 도보 배달원을 해보려고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교육을 하시는데요. 성원님, 맑은 날씨처럼 마음만큼은 화사하게 하고 장착하고 가서 교육 열심히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뿌듯한 마음으로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박양희님, 금요일 연휴 앞두고 전 오늘 우리 아가들이랑 부모 참여 수업이 있는 날이라 우리 쌤들 모두 이른 출근했어요. 저도 곧 출근 완료하고 바쁠 예정이지만 행복을 여는 아침에 텐션과 기운을 받아 행복하렵니다. 날씨 완전 좋아요. 많은 분들께서 날씨 칭찬해 주셨어요. 4897님, 며칠 전 남편은 태안으로 은퇴자 연수 받으러 갔어요. 퇴직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네요. 남편 근무처 떠나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경치도 보고 연수 잘 받고 와요. 남편 없는 집이 조용하고 넓어 보이네요. 남편 잘하고 얼른 와요. 나 심심해요. 4897님의 사랑스러운 문자까지 읽어봤습니다. 동우님께서는 복디 보기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행복을 빌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행복을 서로서로 빌어주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꼭 행복해야만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금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이어가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 마이클 잭슨이 이미 증명을 했대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이미 증명을 했다는 전설의 그것 다 힘내볼 지니.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고 계시죠.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태현 약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9시까지 많은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이틀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뜨거운 햇살 덕분에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6도, 대전 17.7도, 광주 1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5도, 부산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경상권과 동해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남 북서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영남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날씨 오늘 너무 좋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맑은 하늘 덕분에 그리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오늘 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근길, 퇴근길을 위해 외투는 잘 챙겨서 나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쭉쭉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여름처럼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어요. 류하느님, 좋은 날씨만큼이나 행복한 불금 보내세요. 7278님, 비가 온 후라 아침 햇살이 눈부십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수진님, 어쩜 이렇게 진행을 잘해요. 예뻐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예쁜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많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여러분들의 응원 쑥쑥 먹고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아직까지 꿈나무입니다. 자, 오늘 맑아진 하늘에 어울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픽하이 플라이, AOA 단발머리.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줌. 한 부동산 앞, 새빨간 장미꽃으로 뒤덮인 자판기. 요즘 누가 자판기 커피를 먹겠냐마는 이 낭만 맛집 자판기를 앞을 지나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요즘은 멋진 뷰의 카페도 많고 스마트폰만 열면 원하는 음료를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건 그 자판기를 부동산 사장님이 하루 걸러 하루씩 직접 관리하신다는 건데요. 커피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기계는 괜찮은지 살피고 이런저런 재료까지 꼼꼼하게 채워두신다는 거죠. 사실 자판기 커피 한 잔이 뭐 대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판기로 추억하는 건 그 작은 종이컵 하나를 손에 꼭 쥐고 누군가를 기다리던 설렘,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던 풋풋했던 내가 아닐까요? 이렇게 사라져가는 풍경 하나를 귀찮아하지 않고 추억이 머물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득문득 지난 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잠깐 멈춰서서 추억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자판기 커피 좋아하셨나요? 우리 보기들은 커피숍 갈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커피 맛? 아니면 카페 뷰? 디저트 메뉴?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숍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침에 이야기 나눠봐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커피 프린스 1호점에 나왔던 그 드라마 속 노래죠.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듣고 오셨습니다. 0840님, 저는 당연 커피 맛보다는 뷰 맛집이요. 요새 식물원 카페에 자주 가요. 식물원에서 마시는 커피 너무 맛있겠다. 복디도 이렇게 초록초록 나무, 꽃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기도 좋을 것이고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너무 막 착 차분해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수연님, 아 자판기 커피 맛의 향수가 있죠. 그쵸. 자판기 커피 너무 맛있잖아요. 달달하니. 어렸을 때는 그 자판기 커피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부러웠어.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 마시게 하잖아요. 커피는 벌써 마시면 안 된다. 근데 어른들이 뽑아먹는 거 보면은 진짜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뭔가 어른의 세련되면 저 자판기 커피에서 온다라고 여겨가지고 되게 자판기 커피 먹어보고 싶었고 대학교 가자마자 그 동아리방 앞에 자판기 커피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배들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진짜 내가 대학교에 왔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자판기 커피가요. 정다은님, 저는 커피를 평소에 안 마시는데요. 가끔 밀면집에 자판기 커피가 생각나요. 달달하니 기분을 엄청 좋게 만들거든요. 모두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 그 자판기 커피가 소화가 좀 안 되지 않아요? 프림 때문에? 약간 더부룩해지기도 하고 살도 많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 프림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자판기 커피 안 먹어야지, 건강을 생각해서는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차가운 밀면이나 뜨거운 무슨 맛있는 음식 먹고 그 계산대 옆에 자판기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뭔가 디저트, 달달한 디저트 겸 자판기 커피 한 잔, 또 공짜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죠. 김정배님, 자판기에 대한 기억을 하다 보니 주황색 공중전화기가 생각납니다. 전화 끝나고 가끔 그 돈이 도로 나올 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행복했습니다. 저 나쁘죠? 아이, 뭘 또, 뭘 나빠요. 앞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건데. 아니면 공중전화기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행운을 선물해 준 건데 뭘 또 기분이 뭐 나쁠기까지. 7409님, 전 커피랑 뷰요. 바닐라 라떼 먹다가 카푸치노였다가 이제는 아메리카노 적응되더라고요. 자판기 커피는 어릴 때 슈퍼업 자판기에서 동전 넣어서 코코아 자주 뽑아 마셨어요. 이 자판기 커피도 기계마다 맛이 다르죠. 나름 블랙커피, 정말 커피 가루만 타져 있는, 물에 커피 가루만 타져 있는 블랙커피도 있고 프림 설탕 들어간 밀크커피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코코아. 율무차 진짜 맛있죠. 뭔가 걸쭉하잖아. 심지어 걸쭉하니 율무차, 우유 진짜 맛있었지. 요즘은 자판기 커피는 뭐 그런 식당 앞에 계산대 옆에 놓여져 있는 공짜 커피 말고는 사실 먹을 일이 많지 않은데 오늘 햇살 한 줌의 사연 사진이 있어요. 이 부동산 노란색 간판 옆에 정말 울창한 장미나무가 있고요. 그 장미랑 너무 잘 어울리는 빨간 자판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곳을 지나가게 되면 진짜로 괜히 한 잔 뽑아서 인생 사진 찍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 키워봤잖아요. 여기 어딘가 나 가서 사진 찍으려고. 너무 예뻐요. 왠지 막 드라마 속에 나오는 옛날 사진 같기도 하고 장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자판기 커피. 아, 낭만이 가득합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은 여기까지입니다. 자탄풍.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듣고 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겨야죠.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희님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아자아자 파이팅! 그쵸? 주님은 항상 우리 영희님과 함께 계십니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라 뿅! 백수연님, 요즘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지 몸이 안 따라주네요. 출근 지각은 아니지만 거의 8시 정각에 회사 들어갑니다. 그 덕분에 행여와 일부는 다 들어서 좋긴 하지만요. 다들 불금 행복하자고요. 맞아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아,

너무 좋겠다. 금요일에 아내와 오붓하게 데이트, 영화 데이트라니. 아, 어떻게 꼬시면 좋을까? 맛있는 거 먹자고. 영화관 가서 맛있는 주전부리 같이 먹자고. 조금만 더 꼬셔보세요.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33682 파이팅! 자, 노래 태양지드래곤 I need a girl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자기암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4190님, 아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네가 날 잡아먹을 거냐 어쩔 거냐. 절 거래처가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 팀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독하게 마음먹고 출근합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버티면 연휴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래처야, 네가 아무리 괴롭혀봐라. 내가 넘어가는지. 화이팅이에요. 4190님. 7655님. 저는 오늘 성당 입구에 꽃을 심으려고 준비해서 가려 하는데 잘 할 수 있게 천사분들께서 도와주시겠죠? 멋진 하루 되세요. 어머나, 성당을 아름답게 꾸미시려고요? 이것 또한 봉사와 희생 아닌가요? 7655님, 금요일이 더욱더 눈부시겠네요. 조심해서 잘 심고 예쁘게 심으신 다음에 행복을 여는 아침으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4815님, 막내 유동근 마르티노가 오늘 학교 체육대회에서 꿈빛 파티시엘 노래에 춤춘다고, 그것도 센터라고 엄청 부담스러워하며 학교 갔어요. 다치지 않고 잘하고 오길, 학교생활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오길 기도합니다. 모두들 출근길 안전운전 하세요. 우리 동근 마르티노 꿈빛 파티시엘 센터. 아 너무 궁금한데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안 가시겠죠? 인증샷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얼마나 또 사랑스럽게 센터에서 춤을 잘 추는 건가 얼굴이 잘생긴 건가. 센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끼가 남다른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지니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다. 독하게 마음먹고 출근 파이팅하세요. 4190님, 귀여운 막내 유동근 학생 힘내라고 선물 드립니다. 4815님 두 분께 오늘의 지니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아연 바버레츠 달콤한 빈말.

CPBC 라디오 오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빈말이 싫대요. 빈말이라도 달콤하면 전 좋던데. 백아연 바버레츠 달콤한 빈말 듣고 오셨습니다. 정은미님, 오늘 어린이집 평가 인증날이에요. 아자아자 파이팅! 와, 어떡해요? 두근두근 하시나요? 뭔가 잘하고 싶으셔가지고 두근두근 기대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은미님, 평소 하던 대로, 원래 하시던 대로, 원래 잘하시잖아요. 그쵸? 원래 하시던 대로 차분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를 보내주신 7397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늦잠 자서 택시 출근인데요. 택시에서 평화방송을 틀기에 문자 참여해봅니다. 자판기 커피 저도 참 좋아해요. 이 시간대 라디오는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벌써 택시에서 내리신 건 아니죠. 뭔가 우연히 탄 지각을 했지만 늦잠을 자서 택시를 타기는 했지만 택시에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사연이 나올 때 뭔가 짜릿하잖아요. 뭔가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위해 돌고 있는 것 같고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214님, 저는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글을 올려요. 아니, 자랑하고 싶은 분이 맞겠죠? 저는 고양시 신원동에서 노인복지거리 환경 일을 하는데 어제 어느 분이 뒤에서 어르신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칼국수 수제비집 식당 여사장님께서 식사 안 하셨으면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하였더니 아이 그러면 들어오셔서 커피라도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하시면서 커피를 대접해 주셨어요. 언제라도 들어오시면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면서 하셨답니다. 내 평생 살면서 이렇게 천사를 닮으신 분 처음 만났기에 자랑하려고 글을 올려요. 세상에 너무 따뜻한, 이거 햇살 한 줌인가요? 아, 너무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그 칼국수 수제비집 대박 나야겠는데요? 2214님의 천사 그 수제비집 여사장님 어디 계신지 좀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갈 수 있으면은 복디가 가서 아주 그냥 돈 뭐지 그거 혼꾸녕이잖아. 돈꾸녕이라고 했나? 그거 내주고 올 거야. 너무 천사다 진짜. 와, 2214님 덕분에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자 한자 꾹꾹 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이 래빗 해피 띵스 들으면서 기분 더 올려볼게요.

2250님, 북디, 서울 방향 오산 IC 인근 차 엄청 막혀요. 일찍 출발했는데 제발 제 시간에 도착하길. 금방 말씀해 주신 칼국수집 사장님께는 돈 줄 나는 하루 되시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북디가 밥만 알아요.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돈꾸녕이 뭐야 돈꾸녕이 돈줄이네. 자,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레드벨벳 행복 이어서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5: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2: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3: 안 할래요.
4: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3: 그래.
2: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037님, 오늘 아침 밝은 햇살이 반겨주고 있네요. 불금이어서 그런지 출근하자마자 퇴근해야 할 것 같이 하루 시간이 훅 지나갈 것 같아요. 혜기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오늘 약간 전반적으로 우리 보기님들이, 청취자분들이 기분이 좋으세요. 불금이라서 그런가 봐요. 금요일. 거기다가 날씨까지 요 이틀 동안 날이 흐리고 요 며칠 계속 날이 흐리고 비가 왔지만 오늘은 또 화사하게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날씨의 영향 때문에 기분이 살짝 붕 뜨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기분 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도 나머지 한 시간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 행복을 여는 아가다와 함께 하시면서 텐션 조금씩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 피로가 누적된 금요일이지만 내일부터 쉴 수 있잖아요. 좋은 노래들도 많이 여러분들 달래드릴게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BC에서는요. 이벤트를 열었어요.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CPBC 플러스 가톨릭 OTT에 들어가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성령 청령 칠은 뽑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배너 클릭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신 다음에 기도 지향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복디에게도 저 이거 뽑았어요. 저 칠은 이거 은사 일곱 가지 은사 중 이거 뽑았습니다 하고 자랑해 주시면 복디가 더 크게 외쳐드리도록 할게요. 복디는 선물 없고요. 복디는 크게 외칠 수 있는 선물밖에 없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IX 동서 하이모 한국 MSD 현대해상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똥떨어 똥떨어.

0: 고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복작복작.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터보 Love is 부제인가요? 이게 3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텐데, 알아둬도 쓸데없는 노래상 혹시 알쓸노상. 부제 3 플러스 3, 3 더하기 3은 0이다. 이거는요, 화자인 남자의 입장에서 3년간 짝사랑을 하고 고백을 했고 군생활 3년 후에 자신에게 올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모두 허사가 되었으니 0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은 부제래요. 되게 심오하다. 많은 걸 담으려고 했네. 3 더하기 3. 3년 짝사랑, 군생활 3년. 와, 이 군생활 3년부터 옛날 노래인 거 티나죠? 자,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자, 6년 전에 만났지 널 사랑하게 됐어. 너의 마음을 숨긴 채 널 따라다녔었지. 자, 6년 전에 짝사랑 3년 동안 하고 그 뒤에 3년 군생활 하고 돌아왔는데 허사가 되었다. 나는 그녀와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요. 우리 보기들은 6년 전에 뭐 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면 2020년입니다. 막 그리 멀지도 않아요. 그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멀다고 생각할까? 복디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건가 봐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6년 전 2020년에 뭘 하셨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년 전 2020년에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계셨나요? 터보 러브 이즈 듣고 올게요.

근데 6년 전이라 제가 뭘 했는지 도통 알수 없네요. 에꿍. 저도 몰라서 방금 노래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앨범을 봤습니다. 사진 앨범에 6년 전에 내가 뭐 했지라고 막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심장이식 수술 받은 지한 2년 정도 되는 때여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슬슬 다른 외부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회사에 복귀는 했지만 외부 활동 시작할 때여가지고 6년 전에 뭐 했지라고 이렇게 사진첩을 저도 역시 가물가물해서 찾아봤습니다. 4190님, 6년 전이면 코로나 시작이네요.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당했지. 그래도 그 권고사직 덕분에 계획이 없던 둘째도 생기고 두 아이들에게 충실히 전업주부 했어요. 지금은 재취업해서 잘 다녀요. 아,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 시작할 때쯤 막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와, 엄청 큰 변화들이 막 쏟아지듯 찾아왔잖아요. 그죠? 우리 4190님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많이 생겼네요. 김진희님, 저도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두 아이를 책상에 한 명씩 끼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명 해결해주면 또한 명이 TV 안 나온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바빴네요. 저는 그때 육아휴직이었는데 꿀 같은 휴직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지니님, 그러니까 꿀 같은 휴직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시끌벅적, 복작복작하게 보내셨네요. 이때 진짜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3972님, 20년도에 코로나로 영상 미사를 드리고 청소년국에서 실시한 성경 쓰기 등을 했었죠. 그때는 두손 모아 기도하던 꽃꼬마들이 이제는 성당에서 밴드부 드럼체를 잡았네요. 그때는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이제는 또 한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쵸. 이 코로나 진짜 답답하고 사람 집 안에 가두고 막 거리두기 하게 만들고 사람 되게 삭막한 시대? 삭막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6년 전이라니. 진짜 엊그제 같이 생생한데. 이사구 하나님, 6년 전 30대였었고, 아들은 6살이었고, 딸은 아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네요. 제 부제는 3 플러스 1은 4입니다. 3 더하기 2은 4. 세 식구가 한 식구 딸이 더 늘어나면서 네 식구가 됐다라는 이야기겠죠? 0732님, 6년 전 저는 야구장에 실컷 다녔어요. 좋아하는 야구선수 은퇴 투어 보기 위해서 말이죠. 열정, 야구에 대한 열정을 6년 전에도 불태우고 계셨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Love is 복작복작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꿔보는 시간, 오늘의 장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육아휴직이었는데 꿀같은 휴직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와 열심히 6년 전 시간을 보내신 지니님께 오늘의 장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듣고 복덕방 코너로 넘어갈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현 약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복이 여러분, 남태현 약사입니다.
0: 와, 우리 한 달이 됐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1: 네, 그리고 시간이 쑥. 약간 순간이동한 느낌이
0: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1: 네.
0: 저는 이게, 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1: 저는 그냥 눈을 감았다 뜬 느낌이
0: 드네요. 그래요?
1: 약간, 네. 왜냐면 요즘이 5월, 6월이 약사들이 연수 교육을 받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도 약사님들이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0: 연수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시나요? 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또 배울 게 있나요?
1: 네. 매년 약사들은 8시간 이상 연수 교육이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업을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들의 업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의무 교육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강사로 좀 많이 여기저기 불러주셔가지고 주말에 이제 또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0: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1: 뭐 그 질환에 대한 약 내용들도 있고 이제 약품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요즘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약국에서 좀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 뭐 법규, 규정 뭐 이런 것들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0: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네요.
1: 네. 매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약들이 계속 새로 나오니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신약들이 또 그런 약들 덕분에 또 우리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1: 그렇죠.
0: 싶기도
1: 맞습니다.
0: 하고요. 자, 선생님 오늘은 그럼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나요?
1: 먼저 우리 복디님 러닝 하시잖아요.
0: 네.
1: 러닝 하실 때 파스 쓰시나요?
0: 저 사실 막 통증이 없으면 파스 잘 안 쓰는데 네. 러닝 대회 같은 거 가면은 뭐 뿌리는 파스나 이런 거를 선물 꾸러미에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1: 아,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그런 파스들이 네. 그 이때 운동하실 때는 그런 스프레이의 파스를 쓰시고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는 네. 붙이는 파스들.
0: 그렇죠. 어른들이 막 네. 여기 좀 붙여봐라.
1: 그쵸. 이런 얘기 많이 여기 뒤에 손이 안 닿는데 여기 고기 맞아, 뭐 이러면서 붙여주시는데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운동 후에 잠을 잘 못 자거나 혹은 담이 왔을 때 아니면 갑자기 뭐 허리나 관절 같은 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인데요. 근데 파스는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0: 너무 많아요.
1: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시원한 것도 있고 따뜻하고 후끈후끈한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또 붙이는 시간은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나오거든요.
0: 오, 맞아요. 5월은 네. 너무너무 5월은 행복하게도 한 네. 주가 더 있습니다.
1: 4주와 5주가 있어서 네, 5주차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조금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스에 대한 부분들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너무 좋아요. 네. 자, 오늘 파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네. 붙이는 네모난 파스도 있고
1: 맞아요.
0: 바르는 파스, 물파스 네. 같이 바르는 파스도
1: 있고
0: 물파스도 파스인가요?
1: 네, 물파스도 파스고요.
0: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이형도 있고
1: 네, 스프레이형도 있고 그래요.
0: 네, 뭘 붙여야 할지 싶을 때가 있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통칭해서 파스 이게 되게 뭔가 명칭이 됐잖아요.
1: 네, 답처럼 정해져
0: 그쵸?
1: 있죠.
0: 그렇죠. 막 네. 근육통 이럴 때 그냥 다들 파스 이런 걸
1: 파스를 붙이자.
0: 네, 이렇게 두 글자를 떠올리는데 네. 파스에도 브랜드 말고도 특별히 종류가 있을까요?
1: 네, 브랜드는 이제 우리 보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 다양한 브랜드, 광고하는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크게 저희는 제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파스를 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0: 세 가지.
1: 네, 붙이는 파스,
0: 네.
1: 뿌리는 파스,
0: 오.
1: 바르는 파스가 있습니다.
0: 네네.
1: 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붙이는 파스는요. 보면 또 두꺼운 게 있어요.
0: 맞아요. 무슨 뭐라 그러지?
1: 가운데가 약간 축축한.
0: 네, 축축하고 무겁고.
1: 네, 무겁고.
0: 솜같이 좀 압축되어 네, 있는 그런
1: 스펀지처럼
0: 느낌.
1: 스펀지처럼 그런 맞아요. 느낌의 가운데 축축한 그런 두꺼운 파스가 있고 걔는 저희가 부를 때 카타플라스마라고 부릅니다. 네, 고런 파스가 있는데 가운데가 축축해서 양 끝으로 이렇게 싹 붙는 네. 형태의 파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얇아서 그냥 그대로 탁 살에 스티커처럼. 붙이는 스티커처럼 그런 파스가 있어요. 걔는 플라스타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파스 전체가 살에 붙는 형태가 되죠. 네. 그리고 이런 파스들이 어떤 것은 또 붙이면 차갑고
0: 막 시리잖아요.
1: 예, 어떤 것은 후끈후끈해요.
0: 이렇게
1: 해서 보통 냉파스, 온파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성분으로 보면 한방파스도 있어요.
0: 한방파스?
1: 네, 그러니까 한약, 약재들을 네. 한약재제 성분들을 넣어놔가지고 한방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파스도 있고 소염진통제, 우리가 먹는 소염진통제들 있잖아요. 네. 걔를 파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네. 소염진통제 파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파스들은 이런 종류들이 조금 있고요. 네. 바르는 파스는 그 이제 멘소땡땡처럼 로션.
0: 그쵸?
1: 하얗게 생긴
0: 안티 땡땡땡.
1: 네, 안티 땡땡땡은 또 연고처럼 이렇게 네, 떠서 쓰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보통 바르는 파스이고 뿌리는 건 말 그대로 스프레이처럼 칙 뿌려주는 형태의 파스로 구분됩니다.
0: 선생님, 근데 아까도 우리 물 파스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거잖아요.
1: 네, 걔는 파스로도 써요. 그 성분 자체가 파스 성분이기도 해요.
0: 그렇구나. 그래서 시원하구나.
1: 예, 맞아요. 같은 성분인데 그 시원한 성분이 보통 멘톨, 캄파 이런 성분들인데 시원하잖아요. 네. 멘톨 먹으면 우리가 네. 먹는 멘톨도 그래서 바를 때도 시원해요. 그 부위가 그렇게 됩니다.
0: 진짜 그냥 그게 뭐 벌레 물린데 바르는 거라고 해서 그냥 고유 명사로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파스였네.
1: 네, 걔도 파스예요.
0: 오, 신기하다. 우리 흔히 말하는 파스는 정확히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까요?
1: 파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파스를 바르고 붙이고 뿌린 그 부위에만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0: 아~
1: 딱 국소적으로.
0: 그렇죠.
1: 네, 그래서 파스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그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서 그 부위를 중심으로 효과가 나고요.
0: 네.
1: 근데 이게 기본적인 핵심적인 역할이고 그 부위에 어떤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그것이 통증을 줄여주는 것과도 사실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0: 그럼 파스를 붙이면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 이게 네. 궁금하거든요.
1: 직접적으로는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위가 이제 염증을 조금 줄여주고 통증 네. 자체를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아픈 걸 못 느끼게 해줘요.
0: 그게 진통인가요? 마취인가요? 뭐야?
1: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예를 들면 그 파스 성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멘톨 시원하게 네네,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후끈후끈하게 해주는 성분은 캡사이신.
0: 우리 무슨 매운 거 먹을 때 넣어서 먹는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고추 성분이 네네네. 들어가 있는 캡사이신 혹은 그거와 비슷한 성분 중에 노닐산 바닐린 아미드라는 성분인데 어렵죠. 아무튼 이렇게 차갑게 느끼게 하거나 뜨끈뜨끈하게 느끼게 해서 통증을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0: 아,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1: 거예요. 네, 맞아요. 통증을 못 느끼게.
0: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구만.
1: 맞아요.
0: 만드는구만.
1: 사람을 착각하게. 왜냐하면 어디가 아프면 그 부위를 움직여야 순환이 되면서 나아지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근데 우리가 보통 아프면 안 움직이잖아요.
0: 아무것도 안 하죠.
1: 그래서 잘 안 낫기 때문에 그걸 네. 잊게 만드는 거예요.
0: 아~
1: 좀 움직여. 이렇게 해서
0: 피부에 자극을 주는
1: 네,
0: 거구나.
1: 피부에 자극을 줘서 네. 그리고 그 부위를 순환을 조금 돕게 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 평상시엔 거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뭔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0: 그쵸?
1: 왜 운동하고 뭉치면 젖산이 거기 쌓여 있는 거잖아요. 젖산이 원래 빠져나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다 못 빠져나가고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걔를 빼줘야 돼요.
0: 네.
1: 그러면 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가야 걔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통증을 조금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자, 오늘은 남태현 약사님과 함께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갈 텐데요. 파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는요. 파스 붙이면 이렇죠? 시스타 소 쿨. Are you ready?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태현 약사님 모셨고요.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0732님, 저는 파스보다 테이핑을 하는 편이에요. 테이핑도 올바른 사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여기서 잠깐 테이프랑 파스랑 뭔가 효능이랄까? 이런 게 비슷한가요?
1: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파스 중에서도 테이핑 처요법을 적용한 파스들도 나와요.
0: 테이핑은 제가 알고 있는 테이핑은 네. 조금 긴 그 맞아요. 정말 라인 네. 테이프
1: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파스도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는 파스들이 있어요.
0: 아,
1: 두 가지가 다 되게끔.
0: 근데 네. 선생님 저 멍청한 질문 했어요.
1: 아니요.
0: 테이핑이 살을 그냥 잡아주는 거지 어떻게 근육을 잡아줘요? 근육은 안에 있잖아요.
1: 그 살을 잡아주는 건 맞는데 그 살 안에 이렇게 살이 근육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0: 아,
1: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보통 해요.
0: 그렇구나. 저는 네네. 근육이 없고 살만 있어서 네네. 아무리 살을 잡아당겨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1: 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보호해 준 역할도 있고 근육이 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테이핑을 붙일 때 잘 붙이셔야 되는데 요거 다음 주에 보호대랑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0732님 네. 저희가 테이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 네. 준비했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네. 다음 주에도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2037님 문자는요. 선생님 파스 붙이는 시간이랄까? 얼마나 붙이면 될까요? 오래 붙여도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까요?
1: 이게 파스마다 파스 뒷면에 보시면 되게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0: 맞아요.
1: 너무 작은 글씨이긴 한데
0: 맞아요.
1: 용법 용량이라는
0: 맞아요,
1: 항목이
0: 맞아요.
1: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 보시면 파스를 어떤 파스는 하루에 한 번, 어떤 파스는 하루에 두 번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12시간마다 붙이거나 24시간마다 붙이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 트라땡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틀 간다. 그러니까 72시간 간다 보통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0: 파스마다 다르구나.
1: 네. 파스마다 다르고요. 근데 그게 실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부착하는 시간은 보통 저희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말씀드리기는 해요.
0: 아 브랜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권장시간은
1: 네.
0: 약사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권장시간은
1: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왜냐하면 너무 오래 붙이시면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고 6시간에서 8시간만 붙여도 피부에 약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걔가 서서히 스며 되면서 다시 효과가 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 정도 붙이시면 된다.
0: 6시간에서 8시간. 밤에 붙일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떼는
1: 떼고
0: 게 좋고
1: 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붙이시면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오래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선생님 그럼 냉파스, 온파스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1: 네.
0: 그 기준이 뭘까요? 어디다 해야 되나요?
1: 말 그대로 냉파스와 온파스는 파스를 사용할 때 오 시원해 냉파스예요. 그리고 후끈후끈한데
0: 네.
1: 그건 온파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0: 네.
1: 냉파스와 온파스로 이제 만들어 놓고 구분을 해놨고요.
0: 네.
1: 근데 사실 얘는 그러니까 아픈 부위가
0: 네.
1: 얼마나 되었느냐에
0: 어.
1: 따라서 냉파스를 쓰느냐 온파스를 쓰느냐가 구분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아픈 부위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위에 시원한 냉파스를 쓰셔야 돼요.
0: 아, 얼마 되지 않았을
1: 차갑게
0: 때
1: 차갑게 해줘야 돼요.
0: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 네, 붓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위를 조금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갑게 차가운 냉파스를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0: 네.
1: 왜 그 우리 축구 경기 보면 선수들 다쳐서 밖에 나와 있으면 옆에 트레이너분들이 오셔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주잖아요.
0: 막 열심히 뿌리시잖아요.
1: 그게 차갑게 그걸 식혀주는 거예요. 붓지 말라고.
0: 아~
1: 그래서 그렇고요.
0: 네.
1: 근데 오래되면
0: 네.
1: 아프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염증 물질이 쌓여서 아픈 거예요.
0: 아.
1: 근데 그땐 빠져 나와야 돼요. 거기 있는 물질들이.
0: 네.
1: 그래서 따뜻하게.
0: 아 순환을 돕게.
1: 네. 그래서 온파스. 후끈후끈한 온파스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 초반에는 차갑게, 오래될 때는 따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 맞아요.
0: 이게 그럼 정확한 이야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 초기 접질렀을 때는 붓고 이런 것들이 붓지 않게 억제를 해주고 염증 물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니까
0: 네.
1: 차갑게 해주시는 게 좋고 냉파스. 그래서 모든 그럴 때 쓰는 파스들이 다 차가운 파스들이고 그리고 왜 요즘에 한참 야구하니까
0: 네.
1: 선발투수들 내려가면 네. 불펜에 앉아가지고 보통 아이싱 하거든요.
0: 아~
1: 얼음 되고 있어요. 오, 보면 그렇구나. 어깨 같은데 얼음 이렇게 칭칭 감고 있거든요.
0: 여름에 더워서 하는 줄 알았어요.
1: 이거 붙지 말라고.
0: 아~
1: 네, 거기도 이제 근육을 처음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진정시켜야 되니까 아이싱 같은 거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염증 반응 자체를 냉파스를 쓰면 억제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
0: 네.
1: 통증이 오래되면 그 부위에 염증 물질이 쌓이고 젖산도 쌓이고 그래서 통증점이 생긴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빼줘야 돼요.
0: 아.
1: 그래서 따뜻한 파스. 그래서 왜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손가락 안 좋으시면
0: 맞아, 출산하고 네.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
1: 그래서 파라펜에 담그잖아요. 네. 그것도 비슷해요.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좀 도와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0: 그럼 어떤 분들은 등산할 때 뭐 다치지 않았더라도 통증이 없더라도 미리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1: 네.
0: 그건 효과가 있을까요?
1: 이게 그러니까 미리 붙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호대 같은 역할을 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실은 파스를 미리 붙여서 효과가 있냐에 대한 부분은
0: 네.
1: 예방 효과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0: 근데
1: 평상시에도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평상시에도 무릎에 조금만 무리만 하면 불편하니까.
1: 그래서 파스를 붙이실 수 있고. 근데 등산하실 때 보통 걷고 달릴 때 실제 예방 효과가 있는 건 보호대예요.
0: 보호대가 예방 효과가 있나요?
1: 네, 보호대가 예방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0: 어깨가 밑으로 쏠리면서 맞아요. 무릎에 걸리면서
1: 얼마나 걸리게요? 무릎에 압력이 자기 체중에
0: 그렇게까지 몇 배? 배까지 걸려요?
1: 네. 오. 숫자로 어느 정도 보통 올라갈 때 두 배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0: 어 그래요?
1: 내려올 땐 다섯 배까지 심하면.
0: 등산 왜 하는 거죠?
1: 보통 3배에서 5배까지 일시적으로 압력이 걸린다고 보통 표현해요.
0: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 네, 이제 그게 근육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등산하실 때 이런 지팡이 같은 네네네네. 것도 사용하시고 보호대 같은 것도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시면서 등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0: 등산 왜 하는 거지?
1: 저도 사실은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지? 이 주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산의 공기도 마시고 산의 네. 기운도 받고 이런 네. 측면에 있어서는 등산이 좋은데 등산하실 때 그래서 보호 장비들 꼭 잘 네.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그 일본에서 일본 놀러 가면 이거 꼭 사 와라 하는 거 중에 동전파스가 있어요.
1: 네, 로이츠 땡땡.
0: 네.
1: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0: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스가 동전만 한다 이게 약간 충격적이긴 했어요.
1: 맞아요.
0: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스는 넓대대한 그 네모난 파스인데
1: 네, 맞습니다.
0: 이 파스가 면적도 크기도 하고 그런데 동전만 붙여 도 파스의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 효과가 있나요?
1: 효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동전 파스도 원래 두 가지인데 보통 우리 동전 파스는 붙이고 나면 후끈후끈하거든요. 후끈후끈해요. 근데 그 후끈후끈한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사이신 친구.
0: 아, 그 말킨 거.
1: 네, 말킨 거. 네, 논일산 바닐린 아미드. 말킨 거.
0: 어떻게 만든 거야?
1: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후끈후끈하니까 통증을 잊게 만들어줘요.
0: 사람을 착각시키는 건데.
1: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약성분이 더 잘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따뜻하게 하니까.
0: 네.
1: 근데 얘는 동전파스는 붙일 때 붙이는 팁이 있어요.
0: 뭘까요?
1: 이게 우리가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네. 보통 아픈 부위에 한 장을 붙이고요.
0: 네.
1: 십자가 모양으로 위, 아래, 좌우에 같이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0: 딱 성우경 그 뜻이
1: 네,
0: 위,
1: 맞습니다.
0: 아래, 왼쪽, 오른쪽.
1: 네, 그렇게 해서 보통은 다섯 개를 세트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그 부위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동전 파스는. 그래야 그 주변이 같이 얼얼해지면서 통증도 있고 약성분도 조금 깊게 잘 침투할 수 있습니다.
0: 정말 그러면 여러 개를 붙여야지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군요.
1: 네. 한 개를 붙이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붙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0: 그럼 파스를 붙였는데 화한 느낌, 자극이 강할수록 효과도 좋은 건지
1: 네.
0: 그리고 이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지 궁금하거든요.
1: 우리 오늘 제가 아까 대기하면서 네. 피디님과도 이 얘기를 했는데
0: 네네.
1: 우리 피디님도 해외에서 스프레이 파스를 쓰셨는데 시원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시원한 성분 자체는 멘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만약에 삐었거나 다쳤을 때 뿌리면 네. 그게 이제 억제가 되거나 해서 그 효과가 있는데 원래는 화한 성분이 강하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니기는 해요. 약성분 자체, 소염진통제 자체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파스를 붙였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네. 이거 파스 아무 효과가 없어.
0: 이거 안 좋은 거야.
1: 이거 효과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와서 약국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만들 때 보통 그런 어떤 느낌이 나는 성분들을 같이 넣게 돼요.
0: 일부러?
1: 첨가제로 넣어요. 그래서 약성분을 이렇게 보면 효능 이제 성분이 적혀 있거든요. 네. 성분에 보면 첨가제의 그 항목들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실제 약성분은 소염진통제이고, 근데 소염진통제만으로는 붙였는데 잘 느낌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성분을 같이 넣어서 아 얘는 시원해 약이 들어가요라는 느낌이 주면서 실제 약성분이 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0: 네.
1: 어쨌든 그것도 따뜻하게 하는 느낌과 차갑게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얘들은 좀 화한 느낌을 나게 해주는
0: 네.
1: 그런 역할이지만 실제 성분과는 좀 그러니까 효과와는
0: 다르다.
1: 차이가 있다.
0: 있다.
1: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화하다는 것 자체가 피부에는 자극이에요.
0: 어쨌든 자극이겠죠?
1: 그래서 알레르기가 나거나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화한 성분들을 피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0: 어떤 파스는 냄새까지 강해요.
1: 네.
0: 그래서 너 파스 붙였어? 라는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냄새도 안 나는데 이 성분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약효 차이 때문인지 궁금해요.
1: 이것도 그 성

0: 성분 때문이에요.
1: 아.
0: 시원하게 만드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화하다는 건 우리가 왜 알코올 바르면
1: 맞아요.
0: 화한 느낌이 나고 그게 알코올이 냄새가 나잖아요. 날아가는
1: 네.
0: 그게 승화성 물질들인데 이 화한 성분 자체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1: 와,
0: 그게 파스 냄새예요, 보통은.
1: 그렇구나.
0: 그래서 약효와는 연결이 되진 않지만
1: 네.
0: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1: 아,
0: 때문에
1: 성분의
0: 네, 그
1: 차이군요.
0: 향이 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1: 자, 그러면은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실 퀴즈를 준비하셨다고요?
0: 네. 다음 중 관절염처럼 오래되고 만성적인 통증에 더 적합한 파스는 무엇일까요?
1: 1번,
0: 온파스,
1: 2번,
0: 냉파스,
1: 3번.
0: 아무거나.
1: 자, 관절염처럼 오래되고 만성적인 통증에 더 적합한 파스는 무엇일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절염처럼 오래되고 오래됐을 때 어떤 파스를 붙이면 되느냐? 1번,
0: 온파스,
1: 2번,
0: 냉파스,
1: 3번.
0: 아무거나.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1번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배따라기가 부르는 아빠와 크레파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파스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 보내주고 계세요. 7135님 파스 주제에 귀가 번쩍 열렸어요. 복디 저는 파스 러버랍니다.
1: 아이코.
0: 파스를 너무 좋아해요. 과거 직업상 현재는 곧 교통사고 치료 중으로 한방파스 외에 여러 종류를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는데 이렇게 자주 붙이거나 온몸에 많은 부위에 파스를 붙여도 될까요?
1: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몸을 써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스와 떼고 사실 생활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통증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쵸. 파스를 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아마 교통사고 치료하시면서 재활하시면서 파스를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시면서 움직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스를 붙이고 하는 이유들도 근육이 움직이고 관절이 움직여서 보통 그 안에 통증이 있는 물질들을 서서히 빼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활이나 이런 움직임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파스의 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파스를 길게 쓰시지 않는 것이 좋다. 한번 붙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가지고 하루에 사용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파스 안 붙이셔도 파스가 효과가 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피부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0: 어쨌든 파스가 피부에 스며드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약이 피부에 스며드는 거다 보니까 네. 너무 자주 붙이는 것도 좋진 않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붙이는 것도 저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논문을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파스를 그 부위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붙이는 거지 사실은 덕지덕지 붙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약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쵸. 우리 몸 전체에서 보자면.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요.
0: 우리가 실제로 먹는 약도 함부로 먹지 않고 자주 장복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1: 네네,
0: 하잖아요.
1: 그렇죠.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듯이 파스도 붙이는 양을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파스 붙이는 형태는 다 같은 원리일까요? 뭐 멀미약 이거 이 밑에 귀 밑에 붙이는,
1: 네, 붙이는 거.
0: 거, 니코틴 패치, 기관지 확장 패치 이런 패치들이 네, 있잖아요. 약간 네. 비슷한 원리인가요?
1: 네, 원리는 똑같아요. 파스나 패치나 다 붙여서 약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일정하게 들어가게 해주는 건데 파스는 그 주변에만. 효과가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뭐 니코틴 패치나 기관지 확장 패치는 약 성분들이 쏙 들어가서 혈관까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온 몸에 효과가 나게 하는 거예요.
0: 진짜 약의 세계는 엄청나군요.
1: 네, 온 몸에 효과가 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알약을 먹게 되면 네. 먹고 위에서 녹아서 한 번에 효과가 빵 나잖아요. 네. 그리고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반응을 겪게 되는데 네. 이런 파스나 패치들은 일정하게 얘가 약간 저수지 역할을 해요.
0: 신기해라.
1: 네, 저수지 역할을 해서 약을 머금고 있으면서 일정하게 방출하거든요.
0: 신기해.
1: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통 패치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럼 붙이는 파스, 바르는 파스 이 두 가지 종류 중에 어떤 네.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1: 쉽게는 붙이는 부위요.
0: 아~
1: 네, 왜냐하면 굴곡이 많은 부위에는 붙이는 파스가 좀 불리해요. 아무래도
0: 그쵸, 막 관절 같은데
1: 네,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피부가 조금 예민하시고 알러지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붙이는 파스의 접착제 성분들이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르는 파스가 더 낫고 혹시 멍들었거나 접질렸거나 했을 때는 접질렸을 때는 뭐 뿌리는 파스 멍들었을 때는 바르는 파스 중에 멍을 풀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르는 파스들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더 그런 파스들이 그러니까 바르는 파스들이 더 유리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붙이는 파스 쓰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근육통과 관절통은 다르잖아요.
1: 다르죠.
0: 그 종류도 그럼 다르게 쓰는 게 좋은 걸까요?
1: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얘는 사실 구분하지 않고 쓰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똑같이 다 소염진 통제. 네, 그다음에 근육 순환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파스들이니까요. 네. 사실 그것보다는 아픈 부위가 열이 나냐, 붓고 열이 나냐,
0: 네.
1: 아니면 오래됐냐, 얼마 안 됐냐 이걸 기준으로 파스를 나누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0: 어르신들 중에 만명통치약처럼 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있죠. 맞아요.
0: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1: 네, 파스는 사실 만명통치약이 아닙니다. 네, 계속 붙이게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0: 네네.
1: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이거 뗄 때 살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저 왕왕 봐요.
0: 네네.
1: 그리고 관절이 많이 붓거나 뜨겁거나 통증이 오래되고 파스를 부셔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0: 네.
1: 그럴 때는 확인해보셔야 돼요. 병원에서.
0: 아.
1: 파스만 계속 붙이지 마시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그럴 때는 진료를 꼭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만성통증에 더 적합한 파스는 무엇일까요?
1: 네, 1번 온파스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중개소 복덕방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파스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고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오셔서 약사님들께 말씀하실 때 세 가지만.
0: 네.
1: 어느 부위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0: 자, 기억하세요.
1: 어느 부위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알레르기가 있으셨는지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1: 다음 주 저 올 텐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 파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사용법에 대해서 또 제대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다음 주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남태한 약사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립니다. 김태우 알리의 시원해 들으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7: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눈빛 수녀입니다. 인생에는 빈틈이 있기 마련이야. 그걸 일일이 다 메꿔가며 살 수는 없어.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틈이라는 것, 때로는 그 작은 균열 때문에 거대한 둑이 무너지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어떤 틈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귀한 숨통입니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완벽해야 인정받기도 하지만요. 사실 약간의 허술한 틈이 있어 보여야 나 자신도 숨을 쉬고 곁에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주 동안 꽉 짜인 일상을 버텨내느라 애쓰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오늘만큼은 다정한 빈틈으로 서로를 품어주면 어떨까 싶네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